아멘.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지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이 뜨란 화요일 아침 일부 첫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는 좀 날씨가 무더울 것 같습니다. 네, 1595번님도 날씨는 좀 덥지만 뜨라는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봅니다라고요. 들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이렇게 위로와 힘이 될수 있다라는 게 저도 참 감사하네요. 2667번님 반갑습니다. 사랑의 뜨란을 알리는 로고송 언제나 정겹습니다. 언제까지 들을 수 있을지 모르나 즐겁게 들으며 행복으로 초대 잘 응하겠습니다. 파이팅! 로고송이 언젠가는 바뀌겠죠? 네. 개편할 때마다 또 새롭게 리뉴얼될 수도 있지만 이 방송을 듣는 시간만큼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시가 되면은 언제든 들어오세요. 9507번님도 안녕하세요 라고요 인사 나눠주셨어요. 반갑습니다. 3100번님 며칠은 시원하더니 다시 더워졌어요. 기온 차이가 좀 심한데요. 피디님 건강 조심하세요. 어노인팅의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신청합니다. 신나는 찬양 들으며 쉬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유 네 오늘 좀 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3100번님. 오늘 여러분들과 어떠세요? 나누고 싶은 출첵 제시요. 날씨는 여전히 덥습니다. 처서가 지났지만 더워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는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의 진리대로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죠. 오늘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짐을 받고요.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대로 요네 글자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말씀대로 그 뒤에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채워주시면 어떨까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점점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이 빈칸 한번 채워서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3100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네, 신나는 찬양 듣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위팅의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아멘. 어노인팅에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와, 정말 힘찬 찬양 들썩들썩 하시죠? 네, 이 찬양 함께도 박수 치시면서 같이 따라 찬양 부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대로라는 네 글자로요 출첵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3198번님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저도 사랑해들아 잘 듣고 있습니다. 와, 우리 백순 어머니와 함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골절 수술로 잘 걷지 못하시는데요. 주님께 기도하며 기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사랑해요. 말씀대로 우리 엄마 건강 꼭 되찾으시길 기도합니다. 라고요. 네. 우리 3198번이 어머님 건강하시기를. 와. 진짜. 어머니와 함께 이 방송을 같이 듣고 있는 마음은 어떨까요? 그죠? 같이 또 손뼉도 치고 아는 찬양이 나오면 따라 부르기도 하시고요. 그죠? 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같이 응원하고요. 기도할게요. 1416번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내주신 선물 참 감사합니다. 협찬해주신 기업에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날로 번창하고요. 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육수, 만능 육수를 받으셨네요. 분말 스틱형인데, 와, 이거 정말 그 주부들한테 필요한 거죠. 언제든 맛을 확실하게 낼수 있는, 그죠? 따로 뭐 다시마나 멸치를 넣지 않아도 이한 포면은 육수의 맛을 확, 그죠? 네, 살릴 수 있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랜덤으로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데 좋은 선물 받으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1595번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청해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소리엘의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오늘 말씀대로라는 네 글자로 출첵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을 9030번으로 말씀대로 네모 뒤에 빈칸을 채워주셔도 좋습니다. 이하나 71번님, 말씀대로 살아가렵니다. 화창한 아침이네요. 오늘도 포항에서 경주로 가면서 사랑했더란 듣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신청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해주셨어요. 그러시군요. 저는 오늘 경주에서 포항으로 출근했는데 우리 이하나 7일번님은 포항에서 경주로 네, 지금 이동 중.

0: 예,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신청곡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먼저 소리엘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1595번님의 신청곡 함께 하시죠.
1: 주의 권능에 대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오늘 그윽히 깊은 데서 소프라노 김순영 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곡은 이하나 71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잘 들었고요. 오늘 말씀대로라는 네 글자로 출첵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점점점. 여러분의 그 마음의 고백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제는 저희가 선물을 좀못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선물 준비했고요. 들어오셔서 많이들 사연도 남겨주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4540번님께서요. 네,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워십의 곡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 곡을 또 신청해 주신 분이 있으셨나요? 네. 아마 454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것 같은데,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29일이죠. 저녁 6시 경주제일교회에서요.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있어요. 네. 아마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주입니다. 토요일 저녁 6시 경주제일교회에서 있으니까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가천권에 계시는 포항, 경주, 영천, 영덕 괜찮습니다. 오셔서 은혜의 집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아워십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이 들어간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뜨란에서는 내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뜨란 책방은 청취자들에게 신앙의 유익과 삶의 지혜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전해온 시간인데요.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2023년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저자인 최성우 목사님은 서울 화양감리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에서 사역한 선교사 출신입니다. 또한 감리교 서울연회 교회성장상을 수상했으며 청년 부흥을 이끌고 있는 목회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어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기도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 은혜로운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내일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우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뜨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방송 가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문의사항은 256국에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사랑의 티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드디어 내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잘 가네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몇번 고지를 해드렸는데 드디어 디데이가 내일입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께서 세미나 신청합니다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친언니 권유로 신청하신 분도 있고요. 또 따님의 소개로 네, 세미나 신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포항에서 오는 교회가요, 와, 한 34개 교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엉주도 한 7개 교회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송 들으시고 세미나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무엇보다 기도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 신청하셔도요, 늦지 않습니다.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세미나라고 남기시면은요, 신청할 수 있는 안내 링크가 갈 거예요. 거기에 클릭하셔서 이름과 몇 분이 참석할 예정이신지, 또 어느 교회 출석하시는지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으로 함께 나눕니다.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함께 하시죠.

8월 25일 성도의 애착.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는 우리는 결코 자기 희생의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항복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하면 완전하게 순복하겠는데, 이런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드려야만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희생의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자기 희생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이때는 희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희생은 성령의 사랑을 표현하는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 희생적 삶의 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시편 40편 8절 말씀. 주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자신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복하며 자신을 내어드렸습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희생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한 가운데 자기 희생을 치렀을 때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주의 빚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연적인 애착들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당신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자연적인 애착을 제거하려면 그것을 혐오하면 됩니다. 성도의 애착은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감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심 같이 성도가 사랑하는 것은 가장 실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과의 우정은 우리 안에 창조된 새 생명 위에 세워지는 것으로서 옛 생명에 대해 아무 애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만 나누는 것입니다. 그 우정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며 조금도 흠없이 맑고 완벽하게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 함께 나눴습니다. 요가나 81번님 성도의 애착, 자신을 내려놓으면 성령이 오신다라고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9015번님께서는 세미나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9979번님께서도요, 말씀대로

0: 원하는 일이 잘 풀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아멘, 아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따르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9606번님께서도요, 사연 보내주셨어요. 돌봄교실 배달하고 있는데, 아이고, 도로에 쓰레기가 있으면 차를 한쪽에 받치고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 합니다 하셨는데, 아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랑이 들어간 1부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2부 시간에서는 찬송가 교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우리 6206번님의 사연은 이후 때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찬송가 교실에서 뵙도록 하죠.
1: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3: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요즘 정부의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비거주 1주택자들까지 타겟이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해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집보다 집이 옳았다는 말이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집보다 집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집보다 집이 옳았다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사이의 내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집도 집도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집도 집도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2: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이제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여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50명 의인 때문에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 조카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그 소돔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야, 참 놀라운 응답입니다. 50명 찾으면 그 50명 때문에 그 수많은 소돔성 고모라성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야, 50명 되겠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아뢰니다. 그 50명 중에서 5명이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45명 차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뭐냐면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야, 그 그때그때마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40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번에 아브라함이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제가 말씀드리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호와께서 화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감히 주님께 아뢰니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내가 20명을 찾으면 그 성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아뢰겠습니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내가 10명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자기 조카 소돔 그 가족을 어떻게든지 거기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중보기도, 정말 애틋한 간절한 그 기도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노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 말씀하지 않냐고, 그래 이렇게 해서 10명까지 용서하시겠다. 찾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렇습니다. 우리는 뭐 자격이 많아서 그 기도를 잘 듣고 자격이 없어 안 들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릉 양문교회 010-2582-456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들어간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뜨란에서는 내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뜨란 책방은 청취자들에게 신앙의 유익과 삶의 지혜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전해온 시간인데요.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2023년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저자인 최성우 목사님은 서울 화양감리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에서 사역한 선교사 출신입니다. 또한 감리교 서울연회 교회성장상을 수상했으며 청년 부흥을 이끌고 있는 목회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어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기도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 은혜로운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장 버튼의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내일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우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뜨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방송가 중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문의사항은 256국에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박근진 권태일 씨의 찬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오늘 2부 첫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2667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0: 찬송가
1: 교실.
0: 네, 사랑이들아 매주 화요일 이브 시간 찬송가 교실로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보컬 강사이신 포항침례교회 김철한 집사님 그리고 오늘 포항제2교회 김미경 집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권민혜 집사님을 대신해서 김미경 집사님 오늘 또 안방에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두 번째 네. 출연이라고 들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0: 어떠세요? 오늘 많이 떨리시나요?
3: 네, 그래도 떨립니다.
0: 근데 굉장히 미소가 아름다우신 집사님이세요.
3: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그러면 저희가 첫 방송을 언제로 기억하고 계세요?
3: 두 달쯤 전인가요?
0: 두 달, 네. 얼마 안 됐네요.
2: 제2교회 분들 몇 분 오셨을
0: 네.
2: 때.
0: 네. 맞아요. 그때가 이제 썸머 하기 전이었네요. 그죠?
2: 그죠, 그죠.
0: 네. 네, 네. 뭐, 어색하진 않으시죠? 이 자리가?
3: 어색합니다.
0: 어색해요?
2: 어색하죠.
0: 근데 하다 보면 또 편안해지실 거예요. 네. 사실 오늘 두 분 오기로 하셨다가 네, 갑자기 또 못 오셨죠.
2: 네, 편찮으시다고.
0: 네. 오늘 근데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또 자리를 꽉꽉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찬송가 교실 많은 분들 또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 계세요. 4540번님도 네, 두 집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들어와주셨고요. 1595번님도 화요일에는 찬송가 교실 이렇게 들어와주셨습니다. 다들 이게 찬송가인데 사투리가 정겹다고 하시네요. 네, 은근히 기다리시나 봐요. 사투리 오늘. 네, 오늘의 생활 사투리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근데 이거 이게 억지로 하면 안 나오거든요.
2: 예,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억지로 짜내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0: 힘들죠. 네, 저희가 자연스럽게 해볼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권민희 집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포항 제2교회 김미경 집사님 함께해 주셨는데 전에도 아마 제2교회 자랑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3: 네.
0: 목사님 자랑도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네. 자랑도 해주셨는데 오늘도 한번 우리 포항 제2교회 그러니까 어떤 교회인지 방송사랑 굉장히 또 가까운 거리 있잖아요.
3: 네,
2: 네. 맞네요.
0: 그렇죠.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3: 아 저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이고 참 좋으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0: 네.
3: 그리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하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0: 네, 네. 박수 한번.
2: 제가
0: 그 출퇴근할 때마다 제2교회를 지나서 가거든요.
2: 맞네, 그쪽에서.
0: 네, 그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 볼 때마다 오늘은 이렇게 항상 그 정문에 그 현수막이 딱 붙어 있어요.
2: 맞아요.
0: 아, 오늘 특세구나. 오늘 부흥회구나. 제가 보게 되는데 정말 목사님 오시고 나서 정말 이 교회가 가족처럼 네. 행복하게 잘 또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3: 맞습니다.
0: 우리 김미경 집사님은 교회에서 섬기는 부서가 있으세요?
3: 네, 저는 성가대 섬기고 있어요.
0: 몇 년 되셨어요?
3: 2년 다 돼가요.
0: 2년.
3: 네.
0: 그러면서 이제 우리 김철원 집사님께 레슨을 받고 계시나요?
2: 네, 성가대하고 네. 찬양단 하시는 분들이 네. 발성하고 이런 거 배우시고 싶다고 하셔서 오셨어요.
0: 네, 네.
2: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셔요, 이제.
0: 그렇죠. 네. 와. 열심히 순간 얼굴에 살짝 이렇게
2: 당황.
0: 당황. 잘하고 있나 약간. 네.
3: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1595번님 표준말 쓰는 지가유 콕 집어 볼게요. 여기 걸리면 이제 끝이죠 뭐.
2: 표준말 배우고 싶네요.
0: 표준말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저는 노래.

0: 스킬을 좀 배우고 싶네요,
1: 그래요.
0: 진짜. 아. 자, 오늘도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찬송가 몇 장을 또 들고 오셨을까? 전이 곡을 이제 어제 소개해 주셔가지고 들어봤거든요.
1: 네.
0: 들어봤어요. 들어본 곡이고,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1: 아, 예,
0: 맞아요.
1: 좋은 곡이에요.
0: 네,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고, 몇 장이죠, 집사님?
1: 533.
0: 533장.
1: 지금 530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0장 했고 오늘 33장 가까이에 있는데 이렇게 멜로디 좋고 가사도 괜찮은데 왜안 불려지지? 하는 곡입니다.
0: 맞아요.
1: 네.
0: 533장 우리 주 십자가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아, 이 곡하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우리 김미경 집사님 이곡 들어보셨어요?
2: 아니요, 저는 어제 수업하면서 처음
0: 처음
2: 들어봤습니다.
0: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 아마 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아, 이 찬양 좋아하는 곡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1: 그럴
0: 같거든요.
1: 수 있죠. 예.
0: 자, 이 찬양 한번 먼저 듣고요.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찬송가 533장, 우리 주 십자가 들으신 후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 아는 곡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처음 들어요. 라고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0: 아멘. 찬송가 533장 우리 주 십자가라는 곡이었습니다. 아는 찬송가입니다라고 유가나 81번님 보내주셨고요. 4540번님은 처음 듣습니다. 전문가 집사님께 배우는 찬송가 교실 참 좋아요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595번님은 멜로디가 참 익숙한데 교회에서 불러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곡이네요라고 하시면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보석 같은 은혜로운 찬송가 선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도요. 네, 우리 장정아님 보내주셨고요. 와, 2080번님 처음 듣습니다. 멜로디가 참 아름답습니다. 운전 중에 감동이 밀려오네요. 하늘에 있는 듯한 마음이 듭니다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2080번님은 문자를 정말 몇년 만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1: 그래요.
0: 그래서 2080번님께 먼저 선물을 좀 드릴게요. 네. 네,
2: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하늘에 있는 듯한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죠? 천사들이 부르는 것 같은.
1: 방금 부르신 팀은 좀 약간 그런 컨셉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죠?
0: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약간 좀 스타카토식으로
1: 예.
0: 다 끊어서 부르더라고요.
1: 악보에는 없습니다.
0: 네, 편곡이 약간 된것 같아요.
1: 잘하시네요.
0: 네. 끊기는 리듬이 참 재미있네요라고 하셨는데 원래 원곡은 아니거든요.
1: 이따 다른 거 한번 들어봐요.
0: 네. 저희가 불러볼게요.
1: 청가대에서나 중창단에서 하시면 참 좋을 만한.
0: 맞습니다.
1: 근데 뭐 1900년 중반쯤에 이렇게 만드셨는데 잘 만드셨어요.
0: 네.
1: 멜로디가 현대적이기도 하고,
0: 그러네요.
1: 그죠?
0: 이곡 한번 스토리 한번 들려주시죠.
1: 내용이 많이 안 나와 있는데 작사 작곡하신 분이 미국 복음성가 작곡가인 R.D. 베이커라는 분인데 1927년생이시고 11년 2011년쯤에 천국 가셨는데요. 뭐 다른 내용이 많이 없고 그냥 누가복음 23장 33절로 가지고 오늘 이 찬송이 만들어졌고요. 이 찬송은 1991년에 미국 침례교 찬송가에 수록되었다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편 그 새로 만들어지면서 우리도 이 곡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예전부터 있었지 않았는 것 같아요.
0: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1978년도부터 아마 그때부터 이제 등록이 됐고 불려지게 된것
1: 맞아요. 그
0: 같다라고
1: 정도입니다.
0: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현대적인 찬양인 것 같아요. 지금에는.
1: 멜로디가 꽤 괜찮은데 가사도 참 좋고.
0: 맞습니다. 1595번님이 악보를 저장해 놓으셨대요. 잘 배워서 회중 앞에서 인도해 봐야겠습니다라고
1: 좋습니다.
0: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4540번님이 우리 정피님도 전문가 포스가 또 그렇게 또
2: 아,
0: 느끼시니까
2: 그럼.
0: 사실은 우리 또 같이 방송하다 보니까 제가 또 들은 게 있잖아요.
1: 그래요. 솔로 오늘 솔로 한번 하시죠, 뭐.
0: 또 사고 납니다. 또. 사실 우리 권민일 집사님 못 오신다고 해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우리 또 김미경 집사님을 불러주셔가지고
1: 다행이죠.
0: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2: 감사합니다.
0: 살았습니다 했잖아요 제가. 오늘 이곡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좀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자, 1, 2, 3절로 지금 가사가 남아 있는데 가사를 저희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1절 우리 김미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3: 우리 주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1: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0: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아멘.
1: 아멘.
0: 우리 김미경 선생님 목소리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1: 그렇죠. 음색이 참 좋으시죠.
2: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굉장히 시를 듣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 가사가 좀 뭉클했어요.
0: 그렇죠. 그 감정이 잘 전달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0: 시 낭독하시는 것 같았어요. 찬양의 가사가 은혜롭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죽게로 오라. 네, 이 가사도 그렇고요. 너무나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우리 김미경 집사님은 1, 2, 3절 가사 중에 특별히 좀 와닿는 가사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1: 네, 저는 3절이
0: 3절.
1: 네.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 주께 모두 나오라. 모두
0: 네.
1: 나왔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0: 아, 모두 나왔으면 좋겠다.
1: 네.
0: 네. 그러니까 누구 몇 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모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2: 맞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다함 없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시면서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가 찬양 부르기 전에 이제 발성, 뭐 아마 그 레슨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발성을 시작하고 네, 천천히 한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2: 네, 오늘은 후렴부 쪽에 저기 십자가 이게 8도 진행.
0: 너무 높죠. 네.
2: 이게 도에서 도까지를 8도라는데요. 1옥타브 진행이 있어가지고 그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 방법은 도도 이렇게 8도하고 아 이렇게 할 겁니다. 좀 어렵죠?
0: 어렵네요.
2: 아가 8도거든요. 그다음에 아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0: 네.
2: 틀려도 됩니다. 자신 있게. 시.

0: 이게 이제 포인트는
1: 오,
0: 뭐냐면
1: 어렵네요.
0: 도에서 도 올라갈 때가 이제 방금 한 높은 미까지 갔는데
1: 네.
0: 설정하는 방법이 빰빰 할때 복압을 주는 거야. 도도 할때 무거운 거 들듯이 복압을 딱 주면서 가야지 소리가 이제 좀잘 납니다.
1: 그쵸.
0: 복압에 의한 고음 연습이기 때문에
1: 네.
0: 두번 정도 고압을 줘야 돼. 딴딴 하고 따라란 두번 정도 배에 힘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더 높은 데만. 시.

0: 머리털도 나게 되겠죠. 네.
1: 아니 올라가고 떨어질 때가 좀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
0: 이게 이제 예, 전문 네. 전문 용어로는 파사조라고 하는데 네. 파사조가 걸리는 음이 나오거든요. 높은 네. 미, 파 이런 데서 방법이 좀 달라요. 이거는 딴따하고 따라 약간 소리를 커버하듯이 내야 됩니다. 밝게 안 나집니다. 네. 여자분들은 방금 그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거기서 소리가 흔들리거나 예,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요. 딴따리라라니 파나 미에서 걸릴 때 소리가 방금처럼 불안정하게 날 때는 파사지오, 파사지오 또는 파사지오라고 생각하는데 소리를 경과시키는 방법인데 소리를 조금 덮어내야 됩니다. 어둡게. 네. 커버. 아 이렇게 덮어내야 됩니다. 그냥 아 하면 무조건 남자들도 잘 깨지고 여자분들도 잘 깨지는데 네네. 방금 깨진 건 뭐 보통 그렇습니다.
1: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고음을 올리다 보니까 고개가 살짝 들린다 하시거든요. 네. 괜찮나요?
0: 좋습니다. 아, 숙이는 네.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
1: 고개를 살짝 올려도 괜찮다고 네. 하네요. 네. 배심으로 올려야 하는데 고개로 올리게 된다.
0: 노래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0: 소리 각도는 숙이면서 잡는 것보다 약간 뒤 얼굴 약간 뒤로 제치면서 각도 잡아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1: 오, 잘하고 계시네요. 네. 1595번님 역시 네. 모범생이십니다.
0: 한번 오세요 포항에.
1: 네 포항에 오세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가사도 읽어드렸고요. 네. 발성도 맞췄고 자 1절을 천천히 한번 좀 불러볼까요?
0: 그럴까요?
1: 네.
0: 멜로디로 제가 한 프레이즈 정도씩 잘라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이 533장 펴놓으시고 같이 해주세요.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까지만

야외 이제 위에 있는 게 느림표라고 하고 페르마타라고 읽죠. 그럼 길게 하면 좋잖아요. 주저하고 있느냐 세박 이상 빼주고

0: 노래 참 예쁘죠.
1: 네, 멜로디 너무
0: 그죠.
1: 아름답습니다. 네.
0: 왜 사랑받지 못하지, 이런 곡이?
1: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0: 그죠.
1: 진짜. 네네. 따라하고 있어요라고 7240번님 보내주셨고요. 네, 우리 7201번님. 김설한 선생님, 김미경 집사님, 정은재 PD님 응원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0: 아, 오늘
1: 이혜영입니다라고.
0: 오시려고 했던 집사님인데
1: 아, 네,
0: 갑자기 치통이 좀
1: 못
0: 있다고. 네,
1: 오셨네. 그래요.
0: 감사합니다.
1: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겁니다.
0: 네네.
1: 이혜영 집사님. 네. 감사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방송을 들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힘이 되네요. 네. 1072번님께서 너무 졸려서 졸음 쉼터에서 정신 차릴 겸 찬송가 교실과 함께 쉬어 갑니다. 눈꺼풀이 너무 무겁네요. 눈 감고 따라 불러봅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좀 어때? 이 곡이 사실 또 약간 이렇게 잔잔하잖아요.
0: 네.
1: 네.
0: 너무너무 예뻐요, 노래가.
1: 네. 잘때 따라 불러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절 한번 쭉 연결해서
0: 붙여볼까요?
1: 불러볼까요? 붙여서.
0: 같이, 여러분 같이 불러봐요.
1: 네.

0: 잘하시네요, 여러분. 아, 네. 피디님도 잘하시고.
1: 아, 제 소리가 들리나요?
0: 네.
1: 아, 진짜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고요. 사랑해 주께로 오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냥 멜로디 우리가 묻혀가는 거.
0: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지난주에 제 제자 중에 네. 교회에도 안 다니시는 분들이 듣는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1: 네네.
0: 그분이 갑자기 제가 그때 실수로 성함을 말씀드렸나 봐요.
1: 어.
0: 놀랬다고.

0: 방송 탄 거죠.
1: 오늘 또 말씀드리고,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그런 분들이 주저하지 말고 사랑의 주께로
0: 네.
1: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2: 아멘.
0: 아멘. 우리 4400번님 아름다운 찬송 감사합니다. 따라서 불러보는데 눈물이 나네요.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너 거기 있었느냐? 네.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네. 아, 우리 0393번님도 따라했어요. 매주 화요일 배우는 찬송 참 귀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우리 김미경 수장님 3절 가사가 너무 좋다 하셨잖아요. 네.
2: 네.
0: 3절을, 네. 한번 불러볼까요?
2: 네.
0: 네.
1: 나 솔로 시킬 줄 알고 깜짝 놀랐네.
0: 아닙니다. 3절.
1: 좋아요, 같이 해봅시다.
0: 네.

0: 알겠습니다. 아, 가사가 참 은혜가 되고,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아까 우리 십자가에서 눈물이 나신 날이었어요, 그죠? 네, 눈물 날 만큼, 아,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따라하신 분들은 따라했어요라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입니다. 혹시 우리 김미경 집사님 좀이 부분이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1: 네, 역시 후렴 부분에 저기 십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 거기가 잘안 올라가는 것
0: 잘
1: 같아요.
0: 올라가죠.
2: 두 가지
0: 저도 안 올라가요.
2: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팔도 올라갈 때는 아, 두 번째 아까 복압 주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첫 소리를 저기에 포인트를 잡고 거기다가 붙이는 게 좋아요. 저기를 너무 욕심내지 말고
1: 저기.
2: 저기 십 그대로 붙이는 겁니다. 팔도라 하지만 음색을 똑같이 붙여주는 게 훨씬 더 예쁘게 잘 납니다. 물론 사람마다
0: 여기가
2: 다르긴 한데.
0: 이렇게 음이탈이 날까 봐 굉장히 좀
1: 네네
0: 조심스럽지
1: 저
0: 않나요?
2: 아니면 완전히 역방향으로 저기 완전 밑으로 지하실 내려가는 계단 방향으로 저기 시 밑으로 꽂으면 훨씬 더잘날 때가 많습니다. 복기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요. 뭐 연습 삼아 하는 거죠.
1: 그렇죠.
2: 몸에 힘이 약간 빠져 있어야 되고 긴장되면 안 되고 복압만 깊게 마시고 딱그 포인트 지금은 포인트 생각하면서 시작.

0: 부분이 참 예쁘죠. 그렇죠? 주님 이런 게 이제 잘 작곡된 것
1: 네,
0: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말로도 잘했는데 외국말이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1: 네. 이 부분이 살짝이, 이 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0: 맞습니다.
1: 주님,
0: 이럴 때는 주님을 꼭 살려야 되는데 위에 테노트 표시하고 우리 위에 죽으신 쉬고 주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꼭꼭 눌려가지고 금가를 충분히 길게가 테노트인데 테노트 표기하고 그 주님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아주 정성껏 노래하시면 참 좋습니다.
1: 우리 2667번님, 저도 따라 했답니다. 처음 불렀습니다. 하셨어요. 와, 이거 처음 불러보셨나 봐요.
0: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죠?
1: 그러네요. 오늘 교회에서 좀 먼저 들으셨으니까 같이 한번 좀 불러보는 자리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엔 또 퀴즈를 준비했는데, 후렴 부분에 나오는 가사를 좀 준비했어요. 저기

이 땡땡땡에서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아, 세 글자인데 여기 들어갈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가 있습니다. 1번 골고다에서 골고다, 2번 경상도에서.

0: 그렇죠. 네. 자, 1번은 골고다, 2번은 경상도, 3번은 십자가입니다.
1: 뭘까요?
0: 뭘까요? 좀 헷갈리는 거 있죠? 저는 좀 헷갈리는 게
1: 예.
0: 두 개가.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을 들려드릴 거예요. 들으시고 후렴 부분이 나오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에서 533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0: 포항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 의료기에서 토로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대란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어디에서였을까요? 정답은? 저기?
2: 십자가입니다.
1: 십자가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아, 경상도의 찬송가 교실에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정답은 십자가네요. 라고 다 보기를 넣어서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세 분 추첨했습니다. 먼저 우리 김미경 집사님 뽑아주실까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입니다.
3: 8247번호입니다.
1: 아, 8247번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더 뽑았죠.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네.
4: 7201번님.
1: 7201번님 우리 이혜영 집사님. 네. 축하드리고요. 저도 한 분 뽑았습니다. 뒷자리 번호 1416번님이십니다. 1416번님 축하드립니다.
3: 축하드립니다.
1: 네. 세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8247번님은 열심히 따라하고 있어요. 찬송가 배움이 참 좋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앞에서 1416번님은 인천에서 아마 방송을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문자를 봤는데, 그죠? 네. 인천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김미경 씨는 어떠셨어요?
3: 제가 오전에는 저기 일을 한다고 네네. 잘 못 듣는데 오늘 오전에 찬송가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1: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 찬송가 교실만큼은 또 열심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 찬양 들으면서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우리 김철원 집사님도. 네.
4: 좋은 곡 소개해드려서 좋고요.
1: 네네.
4: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또 참 좋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우리 1416번님 들을수록 은혜가 넘쳐서 감사합니다. 귀한 찬송 따라하고 있고요. 인천에서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죠. 네, 축하드리고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부르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갑니다. 네. 이 찬양 여러분들 꼭 교회에서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송가 교실은 찬송가 533장 우리 주 십자가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보컬 강사이신 포항침례교회 김철환 집사님, 그리고 포항제일교회 김미경 집사님, 두 분 귀한 말씀과 찬양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사랑했더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이

0: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세우셨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과학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과학을 만들고 그 과학은 사람을 위해 보다 편리한 삶의 조건과 방법들을 제공해 줍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과제가 바로 생명과학입니다. 학문적인 용어로는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도 말하는데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인간이 생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와 똑같은 아들을 만들기 위해 유전자 복제를 통해 아들을 만들었다라고 가정합니다. 문제는 그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쌍둥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럴 경우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느냐,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느냐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신앙과 과학은 대립관계나 충돌관계는 아닙니다. 이유는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산물이며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경제가 있고 정치가 있어야 그것들이 바른 길, 정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생명의 시작과 삶의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는 요즘 말로 하면 불임증 환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남편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주변의 외면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한나는 자신의 입장을 내놓고 간절히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범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살인죄를 범해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뜹니다. 그의 성격과 삶,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감된 지 19년이 되던 해 그는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죄는 순간적으로 짓고 사면은 19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질병은 순식간에 걸립니다. 하지만 고치고 치료하는 것은 순식간에 고칠 수 없습니다. 인생길에서 실패는 순식간에 순간에 가능하고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회복은 그처럼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도 순간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누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는 이미 썩어 시신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16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고 이윽고 무덤을 가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시신이 부패의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빌라도 총독도 헤롯대 왕도 산헤드린 공회원도 제사장들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멸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며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단순 명료한 진리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습니까? 누가 구원받고 누가 멸망합니까?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비참하게 버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영원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주님, 본문 7절이 바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계속해서 8절을 통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세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나는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사무엘을 아들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가난을 풍요로 바꾸어 주실 수도 있고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도 있으며 실패를 성공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고

0: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만난 그 주님을, 먼저 받은 구원의 감격과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쫓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되 그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성공과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오늘도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9179-8591번 동해 석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 극동방송은 이 땅에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에 부흥을 담아낼 포항 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 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화요일 진행을 맡은 포항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마음이 계속 무거울 때가 있어요. 분명 기도했는데 문제만 실컷 생각하고 나온 것 같은 날, 어쩌면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많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기쁨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데 있어요. 내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기도를 통해 크게 보이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염려보다 믿음이 커지고 어두움과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평안이 찾아오는 기도의 능력을 입게 되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의 소망의 기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의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0: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영덕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 잘 지내셨습니까?
0: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방송 가족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우리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청취자 모든 가족 여러분 정말 무더운 날씨 속에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늘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청취자들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1: 네, 우리 포항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소망의 기도에 함께 하시며 또 귀한 청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깊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옵기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믿음 굳게 잘 지키게 해주시고 무더운 더운 날씨에 모든 청취자분들 건강으로 평안으로 꼭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비옵기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모든 우리 청취자분들 소망의 기도 마치는 그 시간까지 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깊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 사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83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아이가 11월 28일에 치르는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받침이 되고 심적으로도 기운 떨어지지 않고 잘 공부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아, 네. 네. 아, 임용고시 그죠. 몸과 마음이 많이 그죠 긴장되고 힘들 텐데 네. 또 임용고시 잘 준비하여서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 합격할 수 있는 은혜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0832 귀한 청취자분 딸아이가 이번 11월 28일 임용고시를 치른다고 합니다. 아마 이 더운 날씨 속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체력이 받침이 되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임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셨습니다. 비옥기는 주님 깊이 바라보며 또 지혜와

0: 주님 또 기억력도 매번 구할 때 주님 주의 성령님이 우리 0832님에게 깊이 함께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1: 아멘.
0: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지혜도 명철도 되어주시고 기억력도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이번 귀한 임용고시 합격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귀한 임용고시 합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031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경주중앙교회 손경옥 집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주 전 검사를 통해 암을 발견하고 내일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부터 회복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1: 네.
0: 먼저 우리 성형 집사님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함께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마 함께 하실 겁니다. 그죠? 아마 이런 암을 진단받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 네.
0: 그런데 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런 또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우리 내일 수술 받나 하신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 그치.
0: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주님. 비옵기는 경주중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송경욱 집사님 2주 전에 참 원치 않는 암을 통보받고 이제 내일 수술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자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내 모든 수술 시간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비옥기는 이제 수술을 집도하시는 귀한 의사님 좋은 분 붙여주시옵소서.
1: 아멘.
0: 돕는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에게 능을 더하여 주셔서 잘 수술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수술 집도하시는 의사님 그 눈을 밝히 뜨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판단력을 도와주시고
1: 아멘.
0: 그 손에 주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수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모든 회복 시간시간마다 주님 주께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도 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비옥기는 모든 그 암이 주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귀한 성경옥 집사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주께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우리 성경옥 집사님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0: 아멘.
1: 익명으로 온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힘든 삶의 무게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어려운 근무 환경은 물론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구원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아, 네.
1: 네.
0: 아, 그 우리 위안 청년 뭐 누군지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1: 네.
0: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1: 아멘.
0: 많이 삶이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꼭 하나님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귀한 청년 삶이 만만치 않고 또 삶의 무게가 자꾸 짓누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힘든 상황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어려운 근무 환경 그 속에 처한 걸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 속에도 끝까지 주님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깊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귀한 청년 속에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

0: 주시옵소서. 어려운 근무 환경 잘 이겨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니 귀한 청년이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깊이 기도하며 인내하며 반드시 주님 뜻을 쫓을 때 구원과 승리의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는 힘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한 사랑 귀한 청년 하나님 알 순 없지만은 주님은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청년이오니 주께서 꼭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우리 귀한 청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그 삶 가운데 오늘의 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으로 기억되어지길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974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회지 새로운 사역지로 앞두고 영적 전쟁이 심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평안함이 넘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같은 목회자로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아마 새로운 사역지로 또 떠나야 될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하나님 목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또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목회자님, 목사님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좀 목사님이실 같은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종이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앞두고 알게 모르게 영적 정쟁이 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분이 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분명히 또 귀한 사역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을 주의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육신도 힘들지 않도록 너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며 두려움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평안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 아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1: 아멘.
0: 귀한 목회자, 하나님의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주께서 귀한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찬양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주의 종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전화로 접수된 기도 요청입니다. 745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고2 아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친구 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은땀을 많이 흘리기도 하는데 부모로서 걱정이 됩니다. 아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친구 관계와 모든 부분에 있어 원만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우리 7453 우리 아버님. 네. 전화로 이렇게 한번 우리 또 통화를 또 할 수 있기를 요청했는데 아, 네. 그냥 전화는 좀 힘들고 우리 고인의 그죠 가장 중요한 때일 텐데 귀한 아들 학교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평안함으로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또 친구 관계를 해서 아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주님, 고이면은 정말로 중요한 때인데 귀한 아들이 또 주님 돌보심 속에 학교에서 평안함으로 또 즐겁게 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친구 관계 어려움이 없도록 귀한 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알게 모르게 또 식은 땀도

0: 많이 흘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주께서 평안함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사랑 아들을 바라볼 때 많이 힘드시고 어떨 때 아프실 텐데 하나님께 맡기며 또 기도할 때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부모님의 육신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우리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아들이 내 아들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들 위해서 깊이 기도할 때 알게 모르게 도우시는 성령님이 친구 관계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몸과 마음의 깊은 평안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 귀한 아들이 부모님의 귀한 기도로 또 사랑으로 돌보심으로 건강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은혜 이탁합니다. 평강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사랑하는 아들이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평안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266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 젊은 부부 집사님, 암 판정 여자 집사님 매우 힘들어하십니다. 빠른 쾌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어려운 점 있습니다. 순탄하게 해결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네. 아, 젊은 그저 나이신데 아마 암을 판정을 받은 모양입니다.
1: 네.
0: 또 많이 힘들고 아프시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 네. 네.
0: 또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분명히 함께 하실 겁니다.
1: 아멘.
0: 또 알게 모르게 또 그저 힘든 그런 가운데 교회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 아멘.
0: 또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1: 아.
0: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2667 귀한 우리 성도님 원치 않는 그런 암 판정을 받고 알게 모르게 우리 여자 집사님 많이 힘들어한답니다. 주님 무엇보다 그 마음속에 깊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1: 예수님.
0: 세상 나라 살아갈 때는 이런 원치 않는 육체의 아픔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옥기는 주님 비옥기는 이 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치유 과정을 이끌어갈지 주께서 지혜 주시고 또 좋은 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빠른 쾌유 치유를 주께 의탁하옵나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교회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귀한 교회 속에 함께 하십니다.
1: 아멘.
0: 비옥기는 그 가운데 주의 성령님으로 운영하고 계실 텐데 주님 귀한 교회 비옥기는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성도님들이나 혹은 또 목회자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탄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오직 초점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깊이 맞출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해결하실 주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0: 아멘.
1: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잠시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소환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영덕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815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장인어른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올해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셔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0: 우리 사위분이 네. 장인어른 정말 많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1: 아멘.
0: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는데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는 믿는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151분 더 귀한 사랑하며 존경하는 장인어른께서 중환나실에 계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연세도 되셨을 텐데 비옥기는 귀한 장인어른 건강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몸이 어떻게 좋지 않으신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장인어른 그 육신 한번 은혜 주셔서 이번에 회복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꼭 회복되어 다시 주님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을 또 영접할 수 있는 은혜 꼭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귀한 장인어른께 주여 꼭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사위분의 귀한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깁니다. 도우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95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달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집을 저희가 매매하여 대출 모두 갚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도 사역도 승리하고 저희 가정의 막힌 담이 무너져 주님과 늘 동행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네. 또 이 땅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이 참 필요합니다.
1: 네.
0: 또 이 물질이 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라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9507 귀한 성도님 삶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게 또 물질입니다. 주님 비옥기는 물질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공동명의로 된 귀한 집이 잘 또 매매가 되어 대출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물질 때문에 공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부터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 사역도 이렇게 펼친다고 합니다. 귀한 아름다운 귀한 믿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귀한 가정 속에 또한 막힌담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막힌담을 여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가정 속에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막힌담이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비옥기는 귀한 고공질 귀한 가정 속에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 은혜 가운데 잘 형통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 주여 끝날까지 잘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811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윗집에 새벽 시간대 잦은 화장실 사용 그리고 내려오는 담배 냄새로 인해 힘듭니다. 윗집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친구 허미영, 루게릭과 실어증 고쳐주시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아, 그죠. 잠을 밤에 잘 주무셔야지
1: 네.
0: 다음날 또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시고 또 귀한 일을 하실 텐데 윗집에서 새벽 시간대에 아마 잦은 화장실 아마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겠죠.
1: 네.
0: 뭐 간혹 저희 집에도 들리거든요. 들리는 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1: 네.
0: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너무 민감하지 않는 그런 또 마음과 몸을 주시도록 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118 성도님 온종일 아마 또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가운데 새벽 시간대에 또 위층에서

화장실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그 소리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비옥기는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화장실 사용이 잦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든지, 또 잘 인내하며

0: 잘 드러낼 수 있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의뢰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옥기는 또한 친구 허미영 하나님 루게릭과 실어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의 그 어학으로는 쉽게 고칠 수 없는 루게릭병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속에 주의 성령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은 공감이 있고 힘들지라도 그 영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떠날 저 천국에서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다시는 아픔이 뭔지도 기억나지 않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귀한 친구 허미여 꼭 주님 만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 주여 기대합니다. 주님 귀한 성도님 꼭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고통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08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26주 쌍둥이 산모입니다. 몇 주 전부터 조기 수축으로 대학병원 입퇴원을 반복 중입니다. 부디 만삭 출산까지 무사히 잘 해낼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네. 26주. 네. 보통 30.
1: 네.
0: 제가 네. 모르겠는데 그죠? 아직 저 남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쌍둥이라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얼마나 그죠? 또 기쁘고 또 기대가 되겠습니까? 자, 앞으로 남은 그 기간이 있을 텐데. 근데 몇 주 전부터 조기 수축이 있다니까. 네. 그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합시다. 생명이 주가 되시니까. 네. 우리 함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7089 귀한 성도님, 주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쌍둥이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출산을 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비옥기는 정상적으로 기간을 잘 채워서 귀한 쌍둥이가 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몇 주 전부터 조기수척으로 대학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정말 만삭 출산 때까지 무사하게 정말 잘 태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잉태케 하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쌍둥이 끝날까지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배를 어루만지며 귀한 쌍둥이 귀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머니의 귀한 기도 들으시고 산모와 함께 두 쌍둥이 꼭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도우실 하나님 마음의 깊은 평안함도 하시고 육체도 건강함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쌍둥이 어머니 되시는 우리 7089번님 응원합니다.
0: 아멘.
1: 네, 아이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591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모친 서경수, 큰오빠 이모원, 작은오빠 이후원, 남동생 이익원의 건강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네, 목사님 아주 짧고 네. 강력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0: 예. 네. 어머니, 큰오빠, 작은오빠, 남동생 아마 모든 가족들이 총두죠? 다 동원된 것 같은데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또 기억하실 텐데 우리 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5912 성도님 사랑하는 어머님 서경수 또 큰오빠 또 이모원 작은오빠 이후원 남동생 이유건의 귀한 건강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요청하며 중보기도 부탁을 또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 하나님 아버지 비옥기는 귀한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연약한 육신입니다. 흙으로 지은 집과 같습니다. 비옥기는 흙으로 지은 집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 사는 동안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비옥기는 육신의 건강과는

0: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의 건강, 영의 구원을 주님 안에 의탁합니다. 귀한 가족들 꼭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오늘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92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조카 김민수가 보험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고객을 찾아 길을 걸을 때 그 걸음에 힘을 주시고 입술에 말을 부어주셔서 보험을 필요로 한 분들을 만나는 은혜를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네. 또 조카를 위해서 그죠. 이렇게 또 기도 부탁하니 얼마나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아마 보험 설계 쉽지 않을 텐데 매일 고객을 만나야 되고 그 발걸음 속에 또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카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 보시옵소서. 조카 김민수 보험 설계를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은 그런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보험 설계를 하고 있사오니 주님, 조카 김민수 매일 고객을 찾아 발걸음을 떠날 때마다 그 발걸음 주께서 힘을 도와주시고 비옥기는 또 잘 준비된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고객을 만나서 또 설명하고 또 말을 전할 때 그 입술에 주님 은혜 주십시오. 평안함을 잘 전할 때 평안함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 아멘,
0: 또 확신을 줄 때는 확신 말을 잘 주실 수 있도록 그 말 속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정말 보험을 필요로 한 분들을 꼭 만나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떨 때는 또 기대했던 것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혹 실망할 때 있을 텐데 실망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담담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옥기는 아버지 하나님, 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덕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기도의 기쁨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아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영덕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 진행의 포항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가피필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께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천 동해교회에서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수요일까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쟁취하자를 주제로 집회를 진행합니다.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에 교차로 진행되며 강사로는 강명식 목사님, 김빛나 목사님, 김태정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91-06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지역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예산 영리교회 이성일 목사님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하여 주셔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공정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자녀들과 청소년들, 청년

성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부르심을 심어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규모 7.4 강진이 덮친 콜롬비아에서 무장단체의 위협과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 공동체가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도어즈가 전 세계 교회에 기도와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즈는 최근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 지진으로 최소 111개 기독교인 가정이 피해를 입고 다수의 교회가 파손됐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피해는 빈곤과 무장단체의 위협에 시달려온 초코주와 부에나벤투라 등 외곽 지역 기독교 공동체에 집중됐습니다. 정부 영향력이 약한 농촌 지역에서는 마약 재배에 반대하던 목회자들이 무장단체의 위협을 받아왔으며 원주민 개종자들 역시 공동체 내 차별을 겪는 상황에서 지진까지 겹쳐 주택과 생계수단을 모두 잃었습니다. 범죄 위험 지역인 부에나벤투라에서는 교회 7곳과 여러 주택이 파손됐고 도로 파손으로 정밀한 피해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훌리안 구티에레스 오픈도어즈 콜롬비아 책임자는 긴급 구호 이후 피해 교회의 재건과 자립 과정이 더 큰 과제라며 혼란 속에서 교회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교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문화선교단체 WGN이 어제 서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일본 나가사키 기독교 유산의 가치를 개신교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미네노 다츠히로 요도바시 교회 원로 목사는 가톨릭 역사로만 치부하던 기리시탄 순교사를 회개하며 한일교회가 함께 순례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이치만 캄보디아 장신대 총장은 성직자나 공적 예배 없이도 250년간 신앙을 지켜낸 것은 제도가 아닌 성령의 임재였다고 설명했으며 조은민 나가사키 침례교회 목사는 순례객 방문이 현지 주민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면수 WGN 이사장은 순교자들은 죽음이 아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들이라며 그들의 신앙과 용서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교회가 무슬림 난민 유입 속에서 이슬람 배경 회심자들을 정식 성도로 수용하며 선교 지형을 바꾸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 적용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공요셉 박사는 기고문에서 영국 브리스톨 교회의 이란인 난민 수용 사례를 소개하며 난민을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 품는 근원적 환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 박사는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정체성과 공동체, 언어 장벽 등 6가지 사역 키워드를 제시하고 기독교 용어와 꾸란 개념의 의미론적 차이를 구별해 가르치는 제자 훈련과 전통 저주에 대한 영적 두려움을 없애는 지속적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심 신자들이 교내에서 실질적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리천장을 없애고 온전한 가족으로 수용하는 체질 개선이 한국교회에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이 어제 서울 3.1교회에서 콘퍼런스를 열고 초고령화 사회 속 노년 성도를 단순 돌봄 대상이 아닌 교회를 세우는 신앙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민근 판교 이음교회 목사는 노년층의 신앙 유상 기록과 소그룹 활동을 통해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노인 목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원화 원장은 고독사와 고립 문제를 교회의 돌봄 책임으로 지목하며 지자체 연계 노인 돌봄 부서 운영과 호스피스 제도 확충을 강조했고 신호선 목사는 죽음을 승리의 관문으로 보며 노년

0: 성도가 생애 마지막까지 복음의 소명을 다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 성도들이 돌봄 수혜자를 넘어 생애 끝까지 신앙을 완성하고 소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에 적극적인 체질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흰여울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구축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기독교 도서관을 운영하며 복음 전파에 나섰습니다. 흰여울교회는 성도 19명 중 7명이 시각장애인으로 점자 주보와 동선 단순화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 교인을 돌봄 대상이 아닌 예배와 봉사의 주체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민교 담임 목사는 시각장애인 신앙서적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온라인 AL 소리도서관을 열어 1,400여 권의 디지털 도서를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왔습니다. 정민교 목사는 또 장애인 전용 교회를 늘리기보다 어느 교회에서든 함께 예배해 장애인 교회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34도로 경북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 이어지겠고 평양 29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1: 얼마 전 포항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신 김남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2: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아유 그냥 마음에 기도 중에 아 어디에 제가 내가 고정적으로 몇 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뭐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하죠. 예, 같이 이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얼마 좋아요. 아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서 이게 힘이 되지 않겠나.
1: 한 사람의 손길은 작아 보여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이면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전파 선교사,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심리의 발견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간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그녀는 위중한 병세보다도 간호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된 현실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요. 평생 간호사로 헌신해왔는데 더 이상 환자를 돌볼 수 없게 되었으니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직업적으로 환자들을 도울 수는 없다고 해도 한 사람으로서 다른 환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줌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녀를 위로했다고 해요. 간호사로서 환자를 돕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건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귀한 일이지만 그것만이 의미 있는 일은 아닙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소중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의미 있는 일을 충분히 하는 것이겠지요. 절망적인 상황이 해결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놀라운 기적일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는 나의 앞날, 곧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과 같은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명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건져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15절 하반절인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다윗은 15절 상반절인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시라고 말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기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만하며 확실한 것이 주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가운데 이처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절망 가운데도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2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여행 증명서라는 허가증이 필요하죠. 근데 최근에는 이 증명서를 빨리 발급받기 위해서 최소 500위안에서 많게는 2000위안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의 뇌물이 오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담배 한두 보루 정도면 됐다고 하는데 요즘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뇌물을 받는 이들의 위험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요.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장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주민들에겐 이 여행 증명서가 곧 생계와도 연결된 문제일 텐데요. 돈이 있는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증명서를 받기도 하지만 돈이나 인맥이 없는 주민들은 열흘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다른 지역

이동해야 하는데 문서를 때마다 발급받아야 하는 것도 참 낯선 풍경인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돈과 허가가 필요한 일상밖에 일이기도 하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북한 주민들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 가운데 복음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오늘도 그런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속히 북한의 자유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신 우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주신 이런 한 줄처럼 북한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함께 남겨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요. 오늘도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 준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오늘의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같이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오늘은 오랜만에 쉬면서 미뤄두었던 집안일을 하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샬롬 하시면서 1440님 반갑습니다. 멸치통을 하나씩 따면서 가족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점차 나라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까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북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 우리 일상 중에 이렇게 한 줄 한 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집안 가득 극동방송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1440 공님의 가정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세탁회원 3228님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북한 땅에도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전쟁 때 포로로 끌려간 군인들이 있다면, 아직도 그 땅에 있다면 속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운전 중에 길이 막혀서 정차하고 문자 드립니다. 맞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생이별해야만 했던 형제와 자매분들이 참 많으시죠. 이산가족분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서 이곳에 온,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위해 탈북을 하고 이곳에 온 분들도 이산가족이시잖아요. 분단으로 인한 눈물이 속히 거두어지기를 기도하면서 3228님, 저희가 오늘 출석 인사 첫 번째 선물 보내드릴게요. 북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해외여행 다녀오는 것을 할 수 없다더라고요 하시면서, 0541님, 아마 뉴스를 좀 보셨거나 OAP데이를 애청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은 해외여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생소하죠. 해외 외화벌이를 위해서 가는 경우는 가끔 가다 있지만 이 경우도 선발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꽤나 까다롭죠. 토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왔는지 평가, 그리고 뇌물, 정말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해외에 가서 외화를 벌어들이고자 가지만 손에 쥐는 건 10분의 1도 채 안 된다고 하죠. 와중에 여행이라는 건, 여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지 않을까요? 복음 통일을 위해 오늘도 부천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셨는데요. 아멘. 반갑습니다. 양평에서도, 그리고 청주 보은에서도 와주셨고요. 대전에서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더위에도 새힘 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새힘 주실 주님을 의지하는, 저도 함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9113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이 무더위에 사시사철, 그 언제든지, 지금 이 대전에서 온 문자도 같이, 언젠간 정말 평양에서 출석 체크합니다, 개성에서 합니다, 신의주에서 합니다라는 문자가 오겠죠. 이 소망과 함께 OAP대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기다릴게요. 그리고 화요일인 오늘은 OAP데이에서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직접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 뼘 차이로 채워갑니다.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Every hour, most gracious.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의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오늘의 한뼘 차이도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 땅을 압제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0220님 문자 주셨는데요. 아멘. 광주에서도 보내주셨고 서울에서도 안산에서도 경기도에서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출첵을 보내주셨는데 경기도, 광주, 부산, 목포 여러분이 계신 바로 거기에서 다른 지역을 최근에 어디를 무슨 이유로 방문하셨을까요? 보통은 일 때문에 아니면 여행차 가기도 하죠. 아니면 학교 때문에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북한에서도 이렇게 지역을 옮길 때마다 자유롭지가 않고 여행 증명서라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뇌물이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의 뇌물을 내고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는다고 오프닝에서 나누었는데 여기서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 북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기 가운데

가장 주된 이유. 1번 관광, 2번 장사, 3번 교육. 관광차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장사를 위해서 옆 동네로 갈까요? 아니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뭐 수도권으로 갈까요? 세 경우 다 북한에 있는 경우는 맞아요. 평양에서 온산으로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엘리트층들, 돈이 많은 돈주들도 있고요. 장사를 위해서 옆 동네에 시장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물건을 떼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물건을 받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아니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엘리트층들이 평양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교육차 가기도 하고요. 다 있는 경우긴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광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육 때문에?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여기는 뜨거운 포항입니다. 라고 어플리케이션도 들어와 주셨고요. 해남에서도 2번인 것 같은데요. 3392님. 그리고 장마당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인천공항에서 보냅니다. 와, 인천공항에서 일하시면서 듣고 계신 건가요? 보통 이렇게 공항을 이용하거나 이동을 할 때 저희는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죠. 국내 여행이나 아니면 뭐 자녀분들이, 10대 학생들이 학교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에선 어떨까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OEP대회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출석 인사와 더불어서 정답은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라디오를 살때 정보기술 계열사나 버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거나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3: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 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년 전에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북한에서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들은 그두 번째 이야기 오늘 또 자리에 바로 함께 모셔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2: 안녕하세요.
3: 네. 지난 시간까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그 라디오를 직접 조작해서 들으시고 한국
2: 네.
3: 방송을 들으시고 추운 지역의 방송일 거라 생각했던 극동 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세계 명화 가운데 모세 이야기를 처음 접했는데 그 이야기를 또 극동 방송에서 들으시고
2: 네.
3: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도 접해서 선생님에게 물어 열두 제자가 있고 또 이런 뭐 치유를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2: 네, 맞아요.
3: 여기까지도 너무 놀라운데,
2: 네.
3: 근데 군 복무를 10년 동안 다꽉 채워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 네, 맞아요.
3: 해외 외벌이도 가시고,
2: 네.
3: 근데 그 과정 중에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북한에서 심화된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2: 네.
3: 생각도 있어요.
2: 네. 북한에는 이제 그 계급교양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경, 그 다음에 미신,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나쁘다고 인간의 존엄성과
3: 네.
2: 이성을 타락시키는 행위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교주의에 빠지면, 사람이 아닌 어떤 신에 추종하는 사람이 아닌 인간이 아닌 어떤 그 괴물이 된다고. 예, 그런 괴물이 된다면 우리의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 반기를 들고 그 반기를 넘어서 체제를 정복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 밑에 교육을 많이 합니다.
3: 네.
2: 예, 그래서 저도 그것을 듣고 이렇게 또 이렇게 들으면 국동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게좀 약간 무서워졌죠, 처음에는.
3: 이게 실제로 북한 곳곳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새벽녘에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총살하는 경우까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2: 네.
3: 직접 그런 걸 접해본 적은 없으신 거예요?
2: 아니 뭐그 많이 들었죠. 그 학습 제강에 뭐 양강도 뭐몇 동에 누구 사는 누구는 뭐 중국에 건너가서

0: 서 성경 선교사 놈을 만나서 그 우리 사회주의를 적먹고 뭐 우리의 건전한 일상과 문화를 접먹는 비폐한 성경책을 들여다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회주의 적국을 전락시키는 그건 기도를 했다. 예, 이걸 적발해서 주민의 뭐 신고에서 적발해가지고 우리 법에 뭐 저놈한 심판을 받게 했다. 이런 것을 막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 본인은 물론 안 보는 것은 물론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지켜야 된다라는 교육을 하면 너무 무서워요.
1: 근데 중학생 때이 방송을 처음 접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방송을 통해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성경에 거의 준하는 종교 행위라고 북한에서 볼수 있었을 텐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0: 아, 저는 좀 반신반의 많이 했어요. 성경하고 나도 예수님께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이건 성경책이라고 했고 이거는 명화 동작 아이 그
1: 세계 명화에서
0: 세계
1: 봤던.
0: 명화에서도 나온 이집트 얘기고 이건 또 애굽이고 이건 뭘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궁금증을 물어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1: 근데 가족들이 알진 않으셨어요?
0: 어, 가족도 같이 들었는데,
1: 같이
0: 예, 같이
1: 들으셨어요?
0: 들었는데, 가족도 몰라요. 예. 근데, 아빠가 어느 날은 이제 그한 번, 3개월 동안 이제 꽃게잡이라고 해가지고, 서해 바다에 나가요.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나갔다 들어와서, 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국동방송이고, 왜냐면 바다에 나가면 그렇게 잘 잡힌대요. 이렇게. 예. 뭐, 조금만 해도 이렇게 잘 잡히고 그래서 뭐 KBS는 물론 뭐 국동 방송 뭐 여러 방송을 잘 들을 수 있다고 근데 국동 방송은 듣지 말라고 부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국동 방송 들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 뭔가 좀 위험을 감지하셨군요. 내용을 들으시고.
0: 내용을 들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가족이 멸종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빠가 그때 그 덜리된 건 마저 이렇게 납땜을 해놓더라고요 못 덜르게.
1: 은행쟁이 못 들으시게
0: 네,
1: 앞으로.
0: 그때부터 못 들었어요.
1: 그게 얼마나 들으셨을 때의 시점이에요?
0: 한 2년 정도, 2년도 매일 들은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시골이다 보니까, 날씨가 흐리고 이럴 땐잘안 들렸어요, 그때. 네, 잡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다 막고 하니까. 네. 근데, 그래서 그냥 잘 들릴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그냥 가끔 가끔 아름아름 들었고 엄마 아빠 몰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못 들었어요. 그다음부터는 교육도 많이 들어왔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궁금증이 있었지만은 그때부터는 못 들었어요.
1: 아버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 바다에 나가셨던 거죠?
0: 아버지는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다음부터는 뭔가 아버지 몰래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1: 네.
0: 그걸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뭘 들었는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국동방송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방송 들었을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1: 근데 한번 들으신 분들이 이게 자의로 끊으시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물론 극동방송도 있지만 외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한국어 방송들도 자주 접하시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소식이나 아니면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나 한번 듣고는 이게 끊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끼고 있었고 저한테는 뭐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북한의 가정에서는 또 아버지가 절대적인 어떤
1: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0: 권위자이기 때문에
1: 네.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몇년 동안 10대 때 들었던 방송이잖아요. 근데 그 방송을 들은 몇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접해왔는데, 하나님에 대해, 종교에 대해, 기독교,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 찬양도 들으셨다고 하셨고, 내가 가진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돌이켜보면 있었을까요? 그때 신앙생활은 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0: 네. 아, 그때는, 어떤

0: 일상생활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요. 어떤 비가 엄청 억수로 올 때가 있어요, 북한은. 그러면 산사태가 확 나고 우리 집도 비가 확 새고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그때 이렇게 문득 너무 비가 떨어져 가지고 그때는 하느님 그비좀 멈추게 해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이렇게 시내 산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비슷하게 한번 했어요. 근데 진짜 비가 딱 멎어 가지고 우연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비올 때마다는 또 그랬고. 네. 한번 이렇게 바람 막 불어서 이렇게 막 기아랑 날아갈 때또 바람 좀 멈추게 해 주세요. 또해 줬는데 멈춰지진 않았지만 좀 약해졌고. 네. 이런 경험이 그냥 우연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은 1도 안 했고요. 그냥 그런 거라 또 해봤던 기억이 났고, 네. 그것이 지금 보면 제 기도를 들어주신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1: 참 저희가 순수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들으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기도의 그 조각들 나눠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외화벌이에 나오시고 그곳에서 또 채널을 돌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또 5년 전에 오셔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천국 소망을 갖고 걸어가고 계신 그 이야기들은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5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이은석 형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들려드렸고요. 찬양 전에 나누었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야기처럼 사방이 감신 북한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참 자유와 참 진리가 임하기를 올려드리는 기도겠죠. 그렇게 기도의 한 줄로도 출석 인사를 기다리고 있고요. 한편차의 퀴즈,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문제 내드릴게요. 문제 못 드려서 정답을 평양으로 보내봅니다 하신 분이 계셨는데, 주관식으로 평양을 보내주셨는데, 오늘의 문제는 북한에서 이동을 할 때마다 여행 증명서가 필요하잖아요. 이 여행 증명서를 뇌물을 주고하면서까지 발급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이유는 1번 관광, 여행, 2번 장사, 3번 교육. 셋 다 있는 경우긴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건 뭘까요? 관광일까요? 장사일까요? 교육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오늘 도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D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물 소개를 나누는 동안에도 도전을, 정답을 더 받아봤는데요. 새싹회원이신 1347님, 2번 장사 도전합니다. 우리 동포들이 하루속히 자유를 누리기를, 일상의 자유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멘. 정답까지 잘 맞춰주셨네요. 2번 장사가 정답이죠. 1번 관광 여행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3번 교육이었으면 좋겠지만, 관광이었으면 좋겠지만 2번이겠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고난의 행군을 다들 잘 아시죠? 이때부터 국가의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직접 먹고 살 방법을 찾아서 지역을 오가는 일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다른 지역을 오고 가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장사를 위해서죠.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해서, 옆 동네의 장마당에 가기 위해, 또 물건을 떼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북한인권 포털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후에는 장사를 목적으로 뇌물을 주고 이 증명서를 발급받는 현상도 급격하게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도전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휴가라서 모처럼 편하게 방송 듣고 있어요. 3번일까요? 5028님 도전해 주셨는데 편안한 중에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해 주세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장사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또 가는데 뇌물을 줘야 하는 건가요? 6298님 그러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동네를 가고 짐을 이고 이동하고 하는데 그것도 도보로 가는 경우도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주고 또 이동해야 되는 참 모순적이죠. 더운 날씨로 고생하는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건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2번 보내주신 6977님도 감사합니다. 1276님의 기도의 한 줄과 정답처럼 이런 고백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OAP데이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새싹이 언니신데 2번이 아닐까요? 저도 OAP 들으면서 OAP데이 들으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 이 도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운데 순종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그 약속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정답 맞춰주시고 기도의 한 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방송 마치고 한 분 한 분 읽어가면서 선정을 하고요.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과 함께 생방송 OA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캐나다는 동성결혼법을 통과시켰고 어린이들까지 동성애 옹호 교육을 받아야 할 만큼 동성애 독재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런 캐나다조차 동성애자의 장기 기증을 제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적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장기 기증을 제한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높은 에이즈 유병률 때문인데요. 캐나다 보건당국은 이 정책 때문에 동성애 인권단체로부터 항의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1986년 세계 최초로 폐이식 수술에 성공했으며 88년에는 간장을 대체하는 수술을 성공하는 등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나라인데요. 그런 캐나다의 보건당국이 내린 결론은 남성 간 성행위 하는 사람들의 장기 기증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성애가 가진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 뒤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의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0: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1: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0: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1: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3: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한국 가스 안전공사 경북 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고흥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남 집사입니다. 회심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 들어와 있는 지 한 13년 됐습니다.

0: 쉬면서 가수원도 하고요. 조금씩 또 소도 몇 마리 키우고 또 신랑이 건축일 하신 분이라 애들이 다 커서 같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1: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전파 선교사인 김영남 집사님의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0: 시골 어려운 교회를 한 7년간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이 사례비가 교회에서 드린 사례비는 30이고 시찰에서 주신 건 30, 60만 원에 목사님이 그 다섯 식구를 식구 안에서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저희가 이제 서리 집사로 섬기면서 이제 회계도 맡고 아이들 섬기는 교사 활동도 하고 또 토요일 날이면 항상 가서 청소도 하고 이제 아예 가족같이 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여름방학이고 겨울방학이고 아이들 그 수련회를 못 가요. 그 전기 기름값이 없어서.
1: 이렇게 어려운 형편의 미자립 개척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김영남 집사님 가정에 주신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0: 그런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하다 보니 이제 애기 아빠한테도 따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저한테도 따로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섬김, 그 섬김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을 목표로 두고 어려운 교회든 큰 교회든 와서 마음껏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가 기도로 한 게 지금 한 20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로 목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진 것도 없지만 또 고운 보화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여기 와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1: 김 집사님은 처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을까요?
0: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순천 사람입니다. 순천 대흥교회에서 그때 당시 지금 그 순천 수정교회 송재순 목사님 그분이 전도사님으로 오셨어요. 돼지 축사 옆에다가 비닐하우스로 해가지고 예배당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 나이 또래 그 새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놀고 전도사님 때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늘 같이 올려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지금도 송재순 목사님께 감사드리는데 처음 신앙이 중요하다고 참 말씀으로 그때 참 잘 이끌어 주셨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1: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나를 든든히 세워주신 송재순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송재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때 인연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지금도 그 6시, 7시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저희가 간혹가다 제가 듣고 있는데 은혜가 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하며 축복하는 만남 기대합니다. 김 집사님은 처음 어떻게 극동방송을 만나셨을까요?
0: 청주가 우리 시동생이 살아요. 밤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밤중에 애기 아빠하고 저하고 이제 차 타고 내려오는데 대전 극동방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주파를 돌리다 보니까 극동방송이 접해가지고 저희가 설교와 찬양과 이걸 듣고 한 3시간을 달려 내려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밤중에 졸지도 않고 너무 그냥 또렷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희 부부가 너무 은혜 가운데 내려왔는데 정읍을 지나 백양사로 오니까 전파가 딱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전라남도가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강주에도 있었으면 너무 감사한데 이런 좋은 방송을 늘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좀 주셔요. 하나님 기회를 좀 주셔요 하고
1: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극동방송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0: 공이 와서 이제 첫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강주 극동방송 개국 소식을 들은 거예요. 라디오를 틀어놓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그때 그리 간절했는데 이게 진짜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0: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지금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남편부터 신랑부터 먼저 하자 해가지고 한 구자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그 본방송 개국 소식을 듣고 아 나머지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다섯 구자를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다섯 구자를 다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쭉 갈 겁니다.
1: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전파 선교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0: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행복한 가정의 가장 이강훈 집사님, 늘 수고하고 애쓰는 나의 짝꿍 감사하고 늘 사랑합니다. 우리 주원이, 혜원이, 성원이 힘들고 어려운 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감사함으로 밝게 자라줘서 고맙고, 늘 하나님께 맡기는 삶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얘들아 고맙고 사랑한다. 그리고요, 희신교회 우리 한태봉, 한태영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우 식구들 모두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식구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음성 편지에 담아봤습니다. 김영란 집사님께 교회 소개 조금 더 부탁드렸습니다.
0: 여기 한태봉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고요, 한태영 목사님은 부목사님이세요. 근데 형제분이에요. 예, 제가 지금 그 애신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기도해 주라고 어저께 선생님 떨리지 않게 기도해 줘 얘들아. 또 우리가 선생님 자랑이 아닌 하나님 자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얘들아 기도해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들을 식구들이 있는가 싶어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역대하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버린 나라는 망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실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 그 판단과 분별의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사람이 볼 때 잘하느냐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하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오늘 역대하 12장은

르호보암 왕이 남왕국 유다를 통치할 때 일입니다. 르호보암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 왕 때 하나님이 나라에 큰 복을 주셔서 나라가 견고해지고 부강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견고하고 부강해지니까 르호보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요.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대요.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왕과 지도자가 저지르는 죄와 일반 백성이 저지르는 죄는 다릅니다.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냥 나 혼자 어려움 당하고 말면 끝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왕이,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백성들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과 지도자의 죄를 더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5년 동안 참았습니다. 회개하겠지, 돌아오겠지. 5년을 참다가 하나님이 저 남방의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애굽 왕이 끌고 온 군대의 병력은 엄청났습니다.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을 비롯한 4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병거라 하면 오늘날 탱크요, 탱크가 1200대요, 마병이라 하면 오늘날 특수부대요, 특수부대가 6만 명이에요. 그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뭐 했으므로? 범죄했으므로. 왕과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의 왕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스마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왕과 방백들에게 무서운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게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도 우리를 등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스마야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왕과 방백들이 놀랍고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고 살려주셨다라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왕과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던 계획을 바꾸어서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내용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위기

이게 처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독일의 세계적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 통일되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되려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첫째, 미국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둘째, 대한민국이 부강해야 됩니다. 셋째, 대한민국이 단합돼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나라든 분단 국가가 통일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면 서독으로 통일된 거예요. 가난한 공산국과 동독은 사라지고 서독으로 통일된 겁니다. 흡수 통일이 된 겁니다. 베트남이 남쪽의 자유월남과 북쪽의 베트콩이 자유월남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트남은 공산국가, 월맹이 세운 공산국가가 된 거예요. 북베트남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북한과 통일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북한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통일 이후에 국기 사용은 어떻게 되는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습니다. 통일 독일의 국기는 서독 국기를 씁니다. 월맹과 베트남이 통일되었습니다. 통일된 베트남의 국기는 공산 월맹의 국기가 지금 베트남 국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된다면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국기가 되어야 되겠어요? 북한의 인공기가 국기가 되어야 되겠어요? 태극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태극기는 고종 황제 때부터 최초로 쓰여졌습니다. 태극기는 지금도 우리를 상징하는 국기입니다. 구한말 대한제국 때도 태극기를 썼습니다. 나라 잃고 독립운동할 때도 태극기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이거 아세요? 김일성이 최초로 등장했을 때도 태극기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김일성이 인공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그렇게 시켰어요. 북한의 인공기를 만들어준 국가가 소련입니다. 북한의 나라 이름도 김일성이 갑자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들고 나왔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름을 지어준 자가 소련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만 봐도 소련이라고 하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민족을 분열시킨, 분단시킨 원흉은 누구입니까? 김일성이고 소련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국이 남북 분단의 원인이라고요? 누가 그런 소리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지도자들의 잘못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왕이 잘못할 때, 방백들이 잘못할 때, 헤롯 왕이 잘못할 때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경고합니다. 세례 요한이 경고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할 때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최소한 30, 40%는 나라의 왕과 지도자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왕과 지도자들의 잘못을 아주 무섭게 책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스마야 선지자도 르호보암 왕에게,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렸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악한 자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거침없이 막말을 합니다. 악한 자들이 막말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이게 말이여 방구여. 악한 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승만은 살인자다, 박정희는 독재자다 라고 말합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습니다. 말하면 싸움 나니까, 말하면 따지고 들고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속 편하게 가만히 있지 뭐. 그러다 보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성경의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만약 너희가 잠잠

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남미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가장 큰 산유국이에요. 한때 남미에서 가장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치가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막 공짜로 퍼주었습니다. 지금 남미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산유국인데 주유소에 기름이 없답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거의 2000조랍니다.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는 뭐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만큼 소득을 누리고 일 안 하고 빈둥거리면 굶는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원리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기준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기업가가 신나게 기업 운영하게 만들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하면 손해보는 구조예요. 일 안 해도 돈 주는데 왜 열심히 하느냐. 이게 팽배합니다.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수출해서 돈 벌어봐야 정부가 온갖 구실을 붙여서 돈 뺏어가는데 기업가가 기업 운영할 맛이 나겠습니까? 서민들이 겨우 달랑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집 한 채 가지고 있어도 이제는 보유세가 폭탄입니다. 정부는 지금 교회를 향하여 선전포고했습니다. 교회가 해외 선교 헌금합니다. 우리도 합니다. 해외 선교 헌금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미 결정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해외 선교 헌금에 증여세를 정부가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 여러분이 10만 원 해외 선교 헌금하면 나라에서 적게는 만 원 세금 떼가고 많게는 5만 원 세금을 떼가겠다는 거예요. 정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짓을 앞다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인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면 극우라고 매도합니다.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차별주의자라고 따돌립니다. 인간의 성은 남자와 여자뿐이다 말하면 혐오주의라고 혐오주의자라고 매도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에게 공문을 보냈대요. 뭐라고? 앞으로 자녀들이 엄마 아빠라는 용어를 쓰지 말게 하세요. 대신 보호자 가족이라는 말을 쓰게 하세요. 이것은 전교조와 협의하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라는 말을 못 쓰고 보호자 가족이라는 말만 쓰게 하라. 이게 어디서 나온 건 줄 아세요? 동성애자들이. 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강력히 항의하니 일단 취소되기는 했지만 소름 끼치지 않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라는 말을 쓰지 말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우방국인 미국의 도움을 부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 살려야 됩니까? 대한민국 이미 끊어져 버린 신랏 같은 명주를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 도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공산주의 무너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지켜주소서. 하나님밖에는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의 말에 속지 마시고 그나마 대한민국이 이만큼 명줄이 이어가는 것은 한국교회가 극성스럽게 기도하고 그건 안 된다고 외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잠잠하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공산화되고 남을 것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서 여기서 다시 무너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늘 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44-9950번 054-244-9950 늘사랑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어떤 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의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1: 마음이 울적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2: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 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 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사랑에 대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뜨란에서는 내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뜨란 책방은 청취자들에게 신앙의 유익과 삶의 지혜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전해온 시간인데요.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2023년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저자인 최성우 목사님은 서울 화양 감리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에서 사역한 선교사 출신입니다. 또한 감리교 서울연회 교회성장상을 수상했으며 청년 부흥을 이끌고 있는 목회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어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기도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 은혜로운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장 버튼의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내일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우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뜨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문의사항은 256국에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생각보다 조금 더운 날씨. 자, 어디서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자,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극동방송 새끼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보석 같은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보물 퀴즈인데요. 여러분께서 핸드폰을 꺼내주시고요. 핸드폰 꺼내주시고 문자 보낼 준비, 어플에서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럼 보물 퀴즈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보물 퀴즈.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께서 보물을 찾을 수 있고요,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쉬고 있는 보석을 또 찾는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교회를 쉬고 계시는 우리 방학생들 아니면 무교, 이분들이 정답 문자나 메시지를 주시면요,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도 이 시간에 잘 듣고 정답 보내시면 추첨해서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여산중앙교회 윤찬영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1: 반갑습니다 여러분, 윤찬영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오셨죠? 예,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난번에 조용히 오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좀 성도님들께 나온다고 얘기하셨습니까?
1: 오늘도 조용히 왔습니다.

0: 별명이 오셨습니까? 그래도 또 아이프는 아시죠? 네. 네. 목사님 나온다 이러면서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 그 옆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꽁트 준비하셨잖아요.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죠? 집사님?
1: 네, 신의 산 릴스 체인지와 십계명으로 이번엔 특별히 SNS 릴스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그렇습니다. SNS 릴스 이게 무엇이다냐 이렇게 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근데 요즘 보니까 어르신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더라고요.
1: 맞아요. 쇼츠 영상 엄청 보시죠.
0: 많이 보십니다. 네. 유튜브에서 그 짧게 영상 나오는 걸 쇼츠라고 하고, 네. 또 인스타에서 또 릴스라고 하는데, 신의 산에서 릴스 챌린지를 하네요. 참, 와, 이 상상력이 대단하십니다. 예. 신의 산에서 릴스 챌린지와 십계명을 가지고, yeah. 아, SNS 뭐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 꽁트를 듣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목사님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어디로? 예, 자,
2: 네, 정답을 아신 분들은, 예. 50원 유료 문자, 예. 샵 1069 혹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든지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로도 참여할 수 있는데,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어플에서 회원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무료 메시지 어플에서 메시지 또는 샵 1069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꽁트 보니까 아론이 나오고 뭐 모세도 나오고, 요즘 자주 나오는 모세도 나오고 백성도 나옵니다. 자, 신의 산에서 어떤 릴스가 제작되고 있을지, 라이브 방송이 되고 있을지 귀 쫑긋하고 들어보시면서 정답과 함께 방학 무교생들 옆에다가 좀 적어주십시오.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정답은 이거다 라고 좀 보내주십시오. 정답 옆에다가 내가 5년 방학 뭐 무교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신의 산 릴스 챌린지 십계명 들어갑니다.
1: 야, 소리 질러. 신의 산 크리에이터 여러분 반가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째 무소식이죠. 오 베이비 베이비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알고리즘의 신 황금 아이폰 송아지님을 소개합니다.
0: 대박 대박. 자, 여러분 이 영롱한 24K 황금 아이폰 비주얼 좀 보세요. 우와. 지금 인스타 라이브 켰는데 동시 접속 10만 명 돌파했습니다. 자, 하트 눌러주세요. 오늘 도파민 대폭발.
1: 예, 소리 질러. 예. 가만 가만. 아니, 말씀이고 뭐고 당장 쇼폼이 급하다고. 자, 오늘 챌린지 성공하면 우리 인생 팔레우 100만 찍는 거죠.
0: 와우.
1: 자, 다 같이 금송아지 관종 댄스 스타트. 예.
3: 아니 예. 스톱.
4: 모세, 너?
3: 아니, 너희 지금 산 밑에서 릴스를 찍고 있는 것이냐?
4: 아니, 모세야, 그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가 금빛이라.
3: 내 손에 들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돌판 안 보여? 내가 40일 동안 단식하며 계명을 받아왔더니 겨우 황금 폰 들고 라이브 방송에서 춤을 춰?
4: 아니, 백성들이 40일 동안 폰을 못 봐서 금단 현상이 오길래 적게 내 귀걸이 모아서 폰 하나 만들어준 것뿐인디.
0: 맞아요, 모세님. 요즘 트렌드는 눈에 보이는 자극과 조회수거든요.
4: 암만.
0: 안 오셔가지고 심심해서 그만.
3: 심심하다고 세상 도파민을 신으로 모셔? 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당장 그 황금 아이폰 송아지 치우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눈앞에 재미나 도파민에 빠져 섬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 죄송합니다. 순간 시각적인 것에 혹해서 진짜 중요한 걸 잊었네요. 죄송.
1: 자,
5: 반성의 마음을 담.

0: 드라마 통치자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가지 거룩한 계명, 십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출연한 아론과 백성은 이 십계명의 2계명을 어겼는데요. 이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들은 이거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절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자, 이거. 십계명에서 2계명을 지금 어겼는데 이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자 주신 십계명.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절했는데 자 정답 아시는 분 샵 1069 우물정 1069번 문자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어플에서 무료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쉬고 계시는 분들 방학생 무교생 옆에다가 방학 몇 년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그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그 무교하고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그 옆에다가 또 통화 가능까지 써주시면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우와,
1: 아 이제 정답이 네. 막 도착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아주 재밌는 문자가 왔었는데
2: 방해하고
1: 재밌는 문자가 왔었는데 너 문자. 갑자기 막 네. 넘어가 버렸어요.
0: 아, 그래요.
1: 우리 집사님 많이 오셨네요. 집사님 아까 읽어 보셨나?
0: 네 읽고 제가 웃었습니다.
1: 뭐 깻잎 나왔는데.
2: 네 아, 봤습니다.
0: 저의 오늘 모습을 보고 왕년에 깻잎 언니 같아요. 이렇게
1: 고집자 아 목소리 들어보면 좀 놀아보신 깻잎머리 언니 같다고 깻잎머리 언니.
2: 놀아보시는 그러니까. 분이 알아보는 거죠.
1: 잘 보셨어요. 잘 보셨어. 예. 좀 놀았나 봐요.
0: 예. 네, 같이 놀지 않았나 예. 순간.
1: 저하고 목사님은 좀 어설프게 놀았어 우리는. 어설프게 놀아가지고.
2: 아, 이런 말이 없네요.
1: 놀 때는 좀 확실히 놀아야 되는데.
2: 아, 그러게요.
1: 자, 여러분 오늘 정답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방학생, 무교생 두 팔 벌려 환영이고요. 방학생, 무교생들께는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또 통화 가능하신 분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 이렇게 문자로 또 어플 메시지로 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면서요 쉐키나 찬양단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이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샵 1069 어플 메시지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0: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세요. 여산중앙교회 윤찬영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었죠?
1: 네, 여러분 네. 어땠어요?
0: 그러니까 릴스 여러분 어땠어요? 질문도 아직도 지금 라이브 방송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0: 오늘은 좀 클럽이었어요. 클럽.
1: 네, 클럽이어서 지금 제가 좀 취했네요.
0: 그러니까 클럽. 아, 오래간만에 갔다 오네. 자, 오늘 모세도 나왔고 형 아론이 나왔고요. 또 눈치 없는 백성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열 가지 거룩한 계명,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계명을 지금 아론과 백성이 지금 모세가 지금 없는 사이에 이계명을 어겼어요. 이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랬는데 그들이 바로 이것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절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지 바로 이게 오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미 지금 주관식 정답을 보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빨리 보낸 우리 9712번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거의 100번째 자 2483번님께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좀 뒤로 가가지고 또 누구를 드릴까요? 누구를 드릴까? 거의 뭐 우리 끝에 온 우리 4799번님께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답 옆에다가 내가 알겠다 하시는 분들, 특별히 교회 쉬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하고 조금 멀어진 분들, 예,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은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그 정답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저희가 아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구나 알면서 우리가 이제 선물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다닐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 정답 옆에다가 몇 년 방학 그리고 뭐 무교 이렇게 적어주시고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일지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보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목사님 큐.
2: 예. 네,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번 우상, 2번 우쭈쭈, 3번 우르르 까꿍, 4번 우짜노.
0: 자, 우상이냐 우쭈쭈냐 우르르 까꿍이냐 우짜노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집사님 뭐 힌트 있나요? 힌트?
1: 정답이요. 정답의 힌트요.
0: 힌트? 웃잖아. 웃잖아. 정말.
1: 자,
0: 여러분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이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황금 송아지를 기어코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지 우상이냐 우쭈쭈냐 우르르 까꿍 우짜노냐 여기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방학생 무교생 두 팔 벌려 환영 환영입니다. 우리 찬양 듣고 나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만 좋죠. 이것이 좋습니다. 찬양 제목이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 이 곡 듣고 정답을 발표할게요.

0: 그렇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 뿐이네요. 예. 다른 거 오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퀴즈는 바로 이것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십계명, 이계명. 근데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이냐, 우쭈쭈냐, 우르르 까꿍, 우짜노. 얘들 우짜노. 여기서 정답은 바로, 바로.
1: 1번 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아주 재밌게 클럽에서 릴스 라이브
1: 오랜만에
0: 방송.
1: 제가 몸을 풀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0: 어떤 분은 껌좀 씹어본 것 같다고.
1: 그럼요, 그럼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아니겠습니까?
0: 뭐,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예. 자, 오늘 우상,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고요. 방학생, 무교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이계명 맞죠?
2: 네, 이계명입니다.
0: 예.
2: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613가지 율법 중에
0: 네.
2: 축약된 것을 십계명, 또 그걸 다시 두 가지로 줄이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 볼수 있겠죠.
0: 네네.
2: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이계명에서는 우상을 나 외에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저도 그런데요. 네, 우상은 무엇인지. 혹시 우상 때문에 지금 교회와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다면, 거기 우상 한번 탁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꼭 다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무교생들, 방학생들 있는데요. 이분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이 시간부터 한번 전화를 해보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 됐어도 무교나 방학생들은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는 거. 아까 저희가 선물 드린다고 했던 분 당첨 문자가 갈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의 주소, 성함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 전화 한번 해볼게요.
1: 네, 8

0: 3030님
1: 받아주세요.
0: 네. 우상 맞추셨고 무교시고 통화 가능이라고 남겨주셨어요.
2: 자, 무교신데 통화 가능까지 해주셨습니다. 우상 맞춰주셨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극동방송 김인수입니다.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3: 아, 예, 운전 중이요.
2: 혹시 정차 가능한가요?
3: 저기 뭐야. 핸드프리는 가능하나요?
2: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생방송 중이어서 네. 생방송 중이어서 안전하게 정차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3: 그러면 10분 후에.
2: 10분 후에 알겠습니다. 예, 네. 네, 10분 후에 그때 저희가 전화 드릴 테니까 그때 꼭 좀 정차해 주세요.
3: 네네.
2: 핸드폰도 그냥 바로 블루투스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지금 감이 뭐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3: 네. 예.
2: 자, 우리 8030번님 10분 후에 정차하면은 우리가 꼭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다음에 또 통화 가능하신 분이 우리 방학생하고 무교생 가운데서 없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봅니다.
0: 네. 2330님 네. 7년 방학이라고 하십니다. 네.
2: 자, 7년 방학생 신호 갑니다. 자, 어떤 분이실지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이실지 왜 7년을 방학하셨을지 궁금한 가운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3: 아, 예. 안녕하세요.
2: 옆에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좀 이렇게 울거든요.
3: 꺼요.
2: 라디오를 꺼주시고 운전 네. 중이시면 정차 혹시 가능할까요?
3: 아, 제가 정차할게요.
2: 네네. 아우, 다행입니다. 이분은 바로 가능하십니다.
3: 아, 네.
2: 네. 자, 천천히 정차해 주십시오. 오늘 네. 문자를 처음 주신 분이신데 2330번님 정차하셨나요?
3: 네, 근데 지금 정차하고 있어요.
2: 아, 예, 예. 천천히 정차하십시오. 우상도 맞춰주셨고 방학 중에서도 7년 방학. 네, 7년 방학.
3: 죄송해요.
2: 아유, 뭐가 죄송해요.
3: 네. 아유,
2: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전화 받아주시고 또 정차까지 해주시고 예.
3: 네.
2: 정차하는 분들은 대부분 간절함이 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네. 의지가 있는 분들
3: 네.
2: 돌아오고 싶은데 뭔가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정차 다 되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3: 네.
2: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용기 있게 보내셨는데 새싹 문자입니다. 목사님 이게 이제 이 표시가 처음 문자를 보냈다라는 뜻이거든요.
4: 너무 귀하시네요.
2: 듣고만 계셨다가 오늘 이렇게 용기 있게 이제 문자를 보내셨는데.
3: 네. 극동방송을 새벽에도 듣고 할 때마다 듣거든요.
2: 매일매일 들으세요?
3: 네.
2: 매일매일 듣다가 오늘 드디어 용기 내서 방학이라고 네. 문자 주신 거군요. 자, 정차하셨죠?
3: 예.
2: 어느 지역이세요?
3: 아, 서울 살다가
2: 예.
3: 딸내미 애기 보러 다니면서 수원으로 이사 간 지 지금 한 달 넘었어요.
2: 수원 가신 지 한 달 정도 딸 딸과 같이 사세요? 아니면 딸 근처에서?
3: 네, 따로 살아요.
2: 따로 살면서 딸 애기 우리 손주 봐주고 계시는 네. 손주 네. 봐주고 계시면서 극동 방송 거의 들으시나 봐요.
3: 네, 네.
2: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극동 방송은?
3: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계속 들었죠.
2: 계속 들으셨구나. 오래되셨군요.
3: 네,
2: 목소리는 진짜 우리 교회 권사님처럼 예전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년 지금 방학 중이네요.
3: 네, 코로나 때부터 지금 병 들었어요.
2: 병 들었어요.
3: 네.
2: 아이고 그렇구나. 네.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다가 계속해서 지금 빠지게 되신 것 같은데.
3: 네, 맞아요.
2: 저희 새끼라 코로나 방학생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또 엄청 계약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330번님이 오늘 이렇게 네. 전화 연결된 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그 아까 그 질병도 다 낫습니다. 나아요. 기쁨으로 변하니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꼭

0: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이렇게 연결되면 우리가 선물 드리잖아요.
1: 네.
0: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십니까?
1: 주얼리.
0: 주얼리. 주얼리 네. 드릴까요? 그러면요. 제가 안 불러드려도 될까요?
1: 받아도 되나요?
0: 아 그럼요. 예.
1: 네.
0: 받을 자격이 충분히 되십니다. 예.
1: 어제도 극동 방송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제가 의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권사직분도 몇 한 2, 3년 전에 받았는데 제대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아이 보고 또 아이가 이제 5년 만에 또 태어나가지고 또 아이를 보다 보니까
0: 예
1: 아예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0: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따님은요?
1: 어릴 때 다니면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한번 그 성인이 됐을 때 한번 그 감상선암 수술하고서
0: 네.
1: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했는데 얘가 이제 또 났으니까
0: 예.
1: 안 나가더라고요.
0: 오케이. 결론은 지금 다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1: 네네.
0: 아 이번에 우리 어머님과 함께 따님과 손주들 다 나갔으면 너무 좋겠네요. 다 나가면 너무 좋겠어.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1: 네.
0: 우리 딸에게는 네. 어떤 선물이 필요할까요?
1: 아니 안 주셔도 돼요.
0: 아 이 정도는 한 두세 개 갑니다. 두세 개 가니까 소곱창 전골,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냉면, 유산균, 김부각 세트,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예, 빠르죠? 예.
1: 화장품.
0: 아 화장품 좋습니다.
1: 네.
0: 주얼리하고 화장품 드릴게요. 드리고 네. 우리 목사님과 함께 결단의 네.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용기 내서 네. 결단의 기도. 네.
2: 기왕 권사님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언제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랑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0: 권사님 따라서요.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2: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1: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우리 233 공보님.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혹시 교회는 원래 7년 전에 다녔던 교회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교회를 좀 연결시켜 드려야 될까요?
1: 아니, 그 다녔던 교회로 다시 가야죠.
0: 그래요. 네. 수원에 있는 교회인가요? 원래 다녔던?
1: 아니요, 석수역이에요.
0: 석수역?
2: 서울.
0: 서울.
1: 네, 네. 서울.
0: 네. 그래요. 그 멀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1: 35분에서 40분.
0: 일단은 아무튼 우리 어머님이 네. 스타트를 끊으시고
1: 네.
0: 우리 딸하고 아이까지 꼭 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수원에서 네. 좀 소개해드려서 온 가족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할게요. 일단은 먼저 우리 어머님께서 예배를 꼭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에. 알겠죠?
1: 네.
0: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꼭 이제 교회 갔다라는 또 문자도 그 기쁜 문자도 꼭 좀 보내주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정말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축복합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네.
0: 자, 우리 233 공부원님 이제 네. 보니까 아까 그 권사 피택도 받으셨다는데 아유. 참 이게 지금 보니까 울컥울컥을 참으시면서 계속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게.

0: 막 느껴집니다. 네. 병들었다고 그랬는데 7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있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부터 꼭 예배 드리시고 기쁨으로 꼭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고현 집사님을 왕년에 껌 좀 심어봤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게 진짜 방학인지 아닌지 조금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학인지 아닌지.
1: 네. 3857님. 네.
0: 3857번님.
1: 네.
2: 정말 궁금해지네요.
0: 54년 중에 48년 방학 중. 예. 48년 방학 중. 6년 회심 중. 예. 자, 우리 3857번님. 여보세요?
3: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0: 전화 안 받으시네. 자, 다시 한번. 3857번님. 한번 받아주세요. 예. 받아주십시오. 예, 받아주십시오. 3857번님.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인데요.
4: 어?
0: 예, 운전 중이신가요?
4: 네, 운전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0: 운전 중이에요?
4: 예.
0: 방학 맞나요?
4: 아니요, 저는 6년 회신 중에 있습니다.
0: 아, 아무튼 지금 다시 돌아오신 거죠?
4: 예, 돌아오고 있습니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요.
4: 예,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아, 48년 방학 중이었는데
2: 돌아오신 지가 6년
0: 6년 회심 중 돌아오고 있다. 예. 네. 돌아오고 있다. 완전히 안 돌아왔나 봐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네. 예배를 매주 못 드리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셔서 우리 3857번님 감사드리고 아까 그 뒤에 우리 10분 안 지났죠? 아직
2: 8039 네, 10분 지났지 않았나요? 네.
0: 지났나요?
2: 예.
1: 지났죠?
0: 지났어요? 네. 그러면 그분 한번 해봐야겠네. 아, 예.
1: 자, 8030님.
0: 자, 10분이 지났다고 하니까요. 우리 8030번님 무교. 예. 정차하신다고 했는데 정차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5: 아, 네, 안녕하세요.
0: 정차하셨습니까?
5: 아니, 지금 차가 좀 밀려서.
0: 차가 밀려서?
5: 네, 4분 정도.
0: 4분 정도? 아, 휴게소 지금 찍고 가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5: 아,
0: 좀 네. 이따 전화 드릴게요.
5: 네.
0: 아, 그러니까 지금 4분 뒤에 네. 휴게소. 그 사이에 누구를 전화를 드릴까요? 네. 이분 한 번. 네.
1: 3893님.
0: 그렇습니다.
2: 네. 야, 일주일째 매일 듣고 있네요.
1: 10년째고.
0: 네. 다른 분한테 했네. 어, 네. 다른 분이 헷갈리네요.
1: 네.
0: 방학생이 오늘 하도 많아가지고. 3893.
1: 네.
0: 3893. 최근 들어 극동방송이 들리길래 운전하면서 일주일째 매일 듣고 있다.
2: 와, 일주일째.
0: 지금 일주일 전부터 듣고 계신 거죠, 네. 지금. 3893번님. 여보세요?
6: 네, 여보세요? 네.
0: 네, 운전 중이신가요?
6: 아니요.
0: 아, 지금은 운전 아니세요?
6: 어, 네.
0: 어, 어디세요?
6: 일하고 있는데요.
0: 어, 어느 지역에서요?
6: 저 창원에 있습니다.
0: 창원에 있습니까? 방학 네. 10년 맞죠?
6: 네네.
0: 최근 들어서 극동방송이 들리길래 운전하면서 일주일째 듣고 있다.
6: 네.
0: 어떻게 들렸어요?
6: 그 제가 일할 때
0: 예.
6: 항상 라디오를 제가 운전하는 게 일이어가지고
0: 예예.
6: 운전하다가 보니까 뭐 막 설정하다 보니까 들리더라고요. 라디오가. 네.
0: 운전하시는 게 일이세요? 지금은 잠깐 운전을 쉬고 계시고 지금.
6: 어, 네.
0: 어,
6: 네.
0: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6: 어, 뭐 자세하게 일단은
0: 예.
6: 들어보니까
0: 예.
6: 이게 제가 10년 동안 안 가다 보니까
0: 예.
6: 그런 것들이 멀어져 있었는데

0: 네.
1: 조금 이제 좀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고.
0: 예.
1: 그 아까도 되게 일하다가 기분이 조금 별로 안 좋았는데.
0: 예.
1: 방송 되게 찬송가 보니까 또 기분도 평화로워지고
0: 평안해졌고
1: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와.

0: 꿀, 웰빙 도토리 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더치 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1: 단백질 쉐이크.
0: 아, 단백질 쉐이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893번님. 10년 방학을 끊을 수 있는 오늘 기회예요, 기회. 혹시 10년 동안 교회 안 다니면서요?
1: 네.
0: 교회 다시 나가야 되는데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1: 중간에 몇 번 나가보긴 했는데.
0: 아, 나가보긴 했어요?
1: 예, 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0: 잘 안 돼요.
1: 몇 번 못 나가서 그만두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0: 예.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전화 연결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3893번님께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저희 프로그램이 이렇게 교회하고 잠깐 멀어진 분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3893번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님과 함께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3893님 절대 우연이 아니라 정말 용기 한번 내보십시오. 저랑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 마음이 결단하시면서 이번 주에 꼭 교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2: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자, 우리 3893번님 창원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주위에 혹시 친구나 지인 가운데서 교회 잘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집 근처에 계신 분 중에서?
1: 없는 것 같아요.
0: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창원에 우리 3893번님의 집 근처에 건강한 교회 한 두세 군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1: 네.
0: 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그 교회를 꼭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한번 1대1로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다시 연락 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예.
2: 네,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0: 야,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극동방송이 들려서 지금 일주일째 듣고 있고, 방학이라고 이렇게 딱 보내셨습니다. 우리 형제님, 3893번님 꼭 이번 주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자, 이제는 정차가 됐겠죠?
3: 네, 휴게소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네.
2: 8030님.
0: 8030번님. 예. 네.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분을 어떻게든
3: 연결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0: 만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만나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자, 신호 갑니다. 8030번님.
4: 여보세요?
0: 네네. 어떻게 정차하셨어요?
4: 아,
2: 드디어
0: 축하드립니다. 어느 지역이세요?
4: 아, 여기 경기도 광주요.
0: 경기도 광주. 네. 휴게소입니까, 지금?
4: 아니요, 지하주차장.
0: 아, 지하주차장. 네. 아, 고속도로는 아니었구나. 아무튼 잘 도착하셨고, 경기도 광주. 지금 무교라고 보내셨잖아요.
4: 네네.
0: 교회 안 나가보셨나요?
4: 어릴 때는...
0: 어릴 때 몇 번 나가봤군요.
4: 네.
0: 방송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듣게 되신 거예요?
4: 저기 방송은 제가

0: 전라도 광주에 살았을 때
1: 예예
0: 그 상무집의 국동방송
1: 맞아요 광주 국동방송 있죠
0: 관심은 있었는데
1: 예
0: 듣지 못했는데 최근 한 4월달부터
1: 예
0: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1: 예.
0: 일하러 가다가 계속 방송을 한 30분 정도 가는 거리인데
1: 예
0: 듣게 됐어요.
1: 어 그렇구나. 전라도 광주에서 광주국동방송 건물을 보고 아, 극동방송이라는 데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경기도 광주로 가셔서 운전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듣게 되신 거죠.
0: 이제 방송은 이제 이제 운전 한 30분 정도 거리니까
1: 네네네네.
0: 무료에서 하다가 극동방송을
1: 이게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광주에서 광주극동방송을 보게 하시고 예. 또 여기서 또 경기도 광주에서 방송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용기 있게 또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떻게든 통화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 8030번님 만나고 싶어 하시네요.
0: 계속 그 듣기는 했는데
1: 네네.
0: 처음으로 그
1: 문자 보냈죠.
0: 운전 중에 보냈었거든요.
1: 잘하셨어요. 이 시간대 3시 시간대도 계속 듣고 다니셨나 봐요.
0: 네, 이 시간대 꼭 들어요.
1: 이 시간대 꼭 막 전화 연결하고 이런 것도
0: 네네.
1: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8030번님께도 전화를 드렸네요. 어렵게 어렵게. 아, 선물 그러면 어떤 선물 있는지 아실 것 같은데 저희.
0: 네, 선물.
1: 예? 소곱창 전골,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냉면, 묵, 유산균, 김부가,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0: 비타민
1: 레모나
0: 네.
1: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절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8030번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만나고 싶어 하시고요. 자 목사님과 함께 영접기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는 기도 한번 드리시면 좋겠어요.
2: 8030님 꼭 마음으로 같이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0: 영접합니다.
2: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아, 너무 잘하셨고요. 우리 8030번님. 주위에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세요? 가까운 분 중에? 예? 계세요? 혹시 그분이 경기도 광주 근처에 사시나요?
0: 그쪽 가까운 그 분당 쪽에 살아요.
1: 아, 그래요? 아니 저희가 이제 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교회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을지 지인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게 좋을지 해가지고요.
0: 제가 지인 교회로 같이 나가보도록.
1: 그래요. 오늘 가까운 그분한테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보기로 작정했고 결단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꼭 이번 주에 그분과 함께 교회를 나가보시고 앞으로 문자 참여도 좀 많이 해주시고 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렇게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끝까지 이렇게 전화 받아주시고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축복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와, 참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3: 네.
1: 몇 번 통화 끝에 하나님 한 영혼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 8030번님 무교라고 하셨는데 꼭 이번에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등록하는

0: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윤찬영 목사님과 우리 또 고현 집사님 즐겁고 뜻깊은 시간 같이 보냈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0: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가피필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께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천 동해교회에서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수요일까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쟁취하자를 주제로 집회를 진행합니다.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에 교차로 진행되며 강사로는 강명식 목사님, 김빛나 목사님, 김태정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91-06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지역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

0: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 극동방송은 이 땅의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의 부흥을 담아낼 포항 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이 들어간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뜨란에서는 내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뜨란 책방은 청취자들에게 신앙의 유익과 삶의 지혜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전해온 시간인데요.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2023년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저자인 최상우 목사님은 서울 화양감리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에서 사역한 선교사 출신입니다. 또한 감리교 서울연회 교회성장상을 수상했으며 청년 부흥을 이끌고 있는 목회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어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기도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 은혜로운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내일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우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뜨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문의사항은 256국에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과 욕망, 우상이 지배하던 사사시대에 더 이상 탐욕과 욕망, 그리고 문화적 압박에 끌려가지 않을 순결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시대에 역행하는 영적인 역행자였습니다. 탐욕의 시대, 더 달라고만 외치던 그 시대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살아계신 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작품 포 핸즈 안단테와 다섯 개의 변주 G메이저 작품 번호 501번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두 사람이 하나의 피아노에 네 개의 손을 가지고 연주하는 작품입니다. 특별히 이 작품은 다섯 개의 변주로 이루어졌는데요. 우아하고 단순한 선율로 시작하는 안단테의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총 다섯 개의 변주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대의 피아노에서 두 사람이 연주하면서 만들어내는 독특한 음향 그리고 대화가 아주 매력적인 작품인데요. 오늘 이 작품을 마르타 아레리치와 스티븐 코바체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포 핸즈, 안단테와 다섯 개 변주, G 메이저 작품으로 501번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꽃의 왈츠 준비했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꽃의 왈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영섭 작곡의 아름다운 한국 가곡 그리운 금강산 소프라노 홍혜경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영섭 작곡의 그리운 금강산, 소프라노 홍혜경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윤지원의 오보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께서 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요나 강의 다섯 번째 세컨드 찬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로 요나서 다섯 번째 강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2장 10절의 말씀이죠. 사실 이 사건은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우리의 상상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 포착되어지고 그것이 살펴지시나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포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물속에 뱃속에 가꾸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를 육지 밖으로 토해내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과 여러 일들 속에 우리의 눈,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 처한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상황은 수월의 뱃속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 디딜 곳 없는 수렁, 진창이었지요. 이와 같은 그 자리는 다윗이 이야기했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그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 주신 것이지요. 이제 이와 같은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이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처음 명령이 임했을 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로 인해서 폭풍과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라고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던 요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요나, 하나님에 대해서 등 돌린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요나가 첫 번째 사명을 받았을 때 사실 하나님은 그 동시대 속에서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었었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요나의 빈자리를 메꾸거나 요나의 이 일을 담당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두시고 요나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기에 회사를 경영하시거나 작은 사업장을 이제 우리 경영하시거나 혹은 일터와 회사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공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그 맡겨진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고 맡겨진 일 앞에서 딴청을 피우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우리 시킨 일, 해야 될 일에 반대된 일까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오너라면, 여러분이 상사라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군다나 여기 오너는 그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모든 손해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가 빨리 누군가로 새로 메꿔줘야 할 게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방법이지요. 맞습니다. 사실 이건 세상에서 너무나 민감하고 중요하고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그 자리를 끝끝내 비워두고 요나를 기다립니다. 끈질기게 요나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끈질기게 요나가 다시 한번 우리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한 사람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땅에서 목소름이 위태로워지자 우리 그 기거했던 곳에서 자기 아내에게 반했던 왕들에게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속이기도 했지요. 엘리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네, 이세벨의 위험이 다가오게 되어지자 로뎀나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죽기를 구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 다 던져시고 싶은 마음으로 죽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 떡과 우리 물을 공급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한번 선지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니까 부하였던 우리아, 충성스러웠던 우리아의 아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아주 교묘하게 우리 주께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선자의 책망을 받게 되어졌을 때 다윗은 자기의 베갯잎이 우리 충분히 적셔지도록, 그리고 심지어는 그 베갯잎이 썩어지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구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 귀한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열두 제자와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시간 십자가, 이 일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 예수님을 가장 곁에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현장에 베드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곁을 우리 조용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묻는 것이죠. 너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하는 것이죠. 그 저주의 내용, 부인했던 내용을 우리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나는 저런 인간을 모른다니까 어쩌서 우리 생사람을 나 같은 사람에게 잡는 것이냐, 저 사람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정도의 톤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손살해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치고 눈을 돌렸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게 로마 군인들에게 얻어맞아서 온몸이 퉁퉁 부었고, 그리고 채찍으로 인해 여기저기가 피 흘리고 찢겨져 있는 예수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것이죠.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저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이나 함께 밤낮을 먹고 자며 함께 걸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 기적이 일어날 때 누구보다도 박수치며 환호했던 사람 아니냐, 너 저 그 현장에서 우리 파도가 일어나고 우리 밤에 그 밤에 어두운 곳에서 내가 그 밤길을 걸어가게 될 때 너 그곳 위에 무리를 걷겠느라고 제일 먼저 뛰어들었던 사람 아니냐, 너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 속에서 당차 주님의 예수님 곁에 내가 앉겠습니다라고 우리 제일 먼저 손들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도 인간이냐, 이런 마음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 앞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언대로 말씀대로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건넨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란 부르심. 여러분, 이 질문은 초대입니다. 질문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의 발판이 되는 질문이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만남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우리 죄책감 때문에, 실패감 때문에, 그리고 후회 이것 때문에 아마 인생을 망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데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셔서 그가 죄책감과 후회에 휩싸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서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진실이 사랑하는 제자로 일으켜주시는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장면에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요나나 베드로에게 있는 모습은 베드로만의 것이 아닙니다. 요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의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망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굴을 떨굽니까? 우리는 때로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때로는

불신앙처럼 우리는 행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로 이와 같은 저희들의 모습에 대해서 누군가가 낱낱이 알고 있다면 아마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군거릴 것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하나 보자.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수많은 실패, 수많은 좌절, 때때로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책감이 많은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 이 많은 순간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놓아버리셨다면, 그때 하나님이 포기하셨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손 놓아버렸다면 어쩌면 엉망인 인생, 어쩌면 세상에서 사라진 인생, 어쩌면 지금 남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탄식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의 인생은 덤입니다. 은혜로, 은혜 때문에 사는 덤, 은혜 때문에 한 번 더 사는 덤,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선 덤, 이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닐까요?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로 말미암은 덤,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초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2절의 말씀이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남겼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라는 것이지요. 요나에게 일어나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몸부림쳤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겨우 살아 3일 만에 육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떤 상태일까요? 아마도 기진맥진한 상태 아닐까요? 아마도 기력을 다 상실한 상태 아닐까요? 아마도 아마 주저앉아 겨우 손가락 꼼지락할 만한 그런 상태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저앉아 있지 마라! 맥 빠진 채 있지 마라! 그리고 한숨 쉬지 마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때때로 우리의 삶은 우리 물고기 외의 뱃속과 같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이 일어나라! 라는 음성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뜻대로 잘 풀려지고 그리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곤고하고 어렵고 이 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로 그와 같은 그때 일어나라! 라는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나의 처지를, 나의 상황을 비관하거나 거기에 몰입되어져서 나 자신을 애잔하게 보는 그 상태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그가 어떠했든, 과거에 지금 문제가 무엇이 그를 붙잡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끊어내고 일어나라라고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주께서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과거가 어떻든 혹은 지금 상황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 그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 큰 성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저가 그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명이라 함은, 소명이라고 함은 상황과도 연결지어져 있고 사람과도 연결지어져 있지만 장소하고 중요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니느웨에게 그 장소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 큰 성읍을 너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이 아닌 이 요나에게 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사이 갈 곳을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들이 있지만 우리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꿈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방황합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앞에만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청년들 중에서는 가야 할 곳을 어렴풋 알고 있지만 느껴지지만 의심이 되어져서 그리고 지불할 몫이 커서 주저하면서 그것을 가지 않는 청년들도 있지요. 우리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머무는 곳에 대한 회의가 있어서 방황하는 마음 때문에 그 자리에 안착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어떻습니까? 시니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인생을 좀 더 보람있게 가치있게 의미있게 살고 싶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때로 고민하며 어려운 심정 어려운 삶을 갖고 있는 것이죠. 갈 곳이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한 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에게 갈 곳을 명하셨습니다. 소망하며 구하는 것은 오늘 주의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서 이 시간 주님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지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마음과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갈 곳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분명한 사람인 것이죠. 세상에 이와 같은 이 시간들 속에서 갈 곳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것만큼 어려운 시간, 어려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이것같이 아까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저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때로 낭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천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 천금과 같은 시간을,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낸단 말인가? 이곳에 간다면, 그곳에 있게 된다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꿈꾸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면에 우리 성도님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갈 곳을 모른다면 주님 제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에서 오셔서 쉬고 교회에서 오셔서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구하고 또 주 앞에 뜻을 모은 여러분과 제가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우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선포하라 이 히브리어 뜻은 카라인데요. 카라의 뜻은 우리 부르다, 선포하다, 울부짖다인 것이죠. 선포한다란 말은 우리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해란 뜻이 아닙니다. 선포하라란 말은 사람들에게 낭낭하게 말해라란 말이 아닙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형식적으로 해라란 말도 아닙니다. 열정 없이 대충대충 해라란 말도 아닙니다. 선포하란 말은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부짖다 그리고 부르다라고 할 만큼 크게 외치고 뜻을 다하여 선포하라는 뜻인 것이죠.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다면, 어떠한 일을 주셨다면 그 일을 열정으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고기들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펄쩍펄쩍 뜁니다. 죽은 물고기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가만히 있는 것이죠. 때로 어떤 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생동감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주어진 일을 그 일터의 현장에서 뜨겁게 하는 사람은 그 일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어떤 마음 갖게 될까요? 이 사람 함께 하고 싶다. 이 사람 동역자가 되고 싶다. 이 사람 그 앞날이 기대된다. 이런 꿈과 소망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이는 그 주어진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꼼지락꼼지락 형식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진 그 일이 세상 삶의 어떤 일이든 열정과 뜻을 다해 한번 불을 쏴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은 주의 사역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에게 맡기면 우리 이 일을 하긴 하지만 한듯 만듯한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맡긴 일들을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열정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그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장은 숭고해집니다. 그런 현장은 존귀함이 서립니다. 그런 현장은 우리 이곳에서 우리 비지를 하든 우리 음식을 만들든 작은 그 무엇을 하든 그 현장은 빛이 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서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앞에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는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나는 이마만큼 순종할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나에게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 요나에게 말씀하였을 때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할 때 니느웨의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흘길이나 걸을 만큼 이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었고 성경의 장정만 12만 명이 거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 성읍이었지요. 그러함에 이 성은 여전히 죄악의 도성이었고 악을 날마다 꾀하는 도성이었고 참혹한 도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도성은 날마다 살벌한 위험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도성이기도 하지요. 만약에 이 두 번째 기회에 요나가 그 성에 돌아가서 들어가서 외치게 된다면 우리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장대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산채로 그 가족이 벗겨져서 죽게 되어지는 처참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나는 이번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요나는 이번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니느웨로 들어간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요나가 그럴 수 있었을까? 고생해서 그럴까? 생고생하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걸까? 요나는 이전에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의 눈으로 니느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큰 성읍에 대해서 이제 다른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니느웨를 보게 된 것이지요. 시각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 시선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 내가 주목하는 그 사건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니느웨는 멸망받아 마땅한 성읍입니다. 죄악의 도성입니다. 여전히 심판을 받아 마땅한 도성입니다. 하지만 그 도성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여기에서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불순종의 시선으로 어떤 현장을 보고 그리고 불순종의 시선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될 때 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해서는 안 될 이유만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순종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에 관통되어지고 그 관통된 마음으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생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눈이 등불이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불이 된다는 것이지요. 눈이 성하면 그 몸이 밝은 길, 은혜의 길 갈 것이고 눈이 나쁘면 그 몸도 어두운 것으로 행한다 하였습니다. 우리 눈이 무엇을 볼 것인가, 어디에 주목할 것인가,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0: 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장을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어떤 이해로 그 현장을 다가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오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그 현장을, 그 사건을, 그 상황을 이해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눈과 그리고 인간적인 상황만으로 본다면 우린 거기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너머에 하나님의 동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동선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동선 앞에서 주의 꿈을 꾸게 될 때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도 우리 교사 회의가 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위원회와 그리고 또 기관에서 다양한 회의와 모임들 합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현장과 상황과 사람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시선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시선이 바뀌게 되어지자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나에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니느웨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바뀐 것은 딱 하나, 요나 자신밖에 없죠. 근데 이 요나에게 고집이 내려놓아졌습니다.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순종의 눈으로 주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어졌습니다. 때문에 그는 행합니다. 요나는 머뭇거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요나도 순종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길 원하십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주님 나라를 꿈꾸는 인생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문제가 열려지길 소망하고 역사하여 은혜를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시작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출발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노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환경이 아닌 요나의 마음에 놓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만 변화시키셨습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서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이 환경이 아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 뜨거움으로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때 이번 한 주간이 믿음의 행진 은혜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0091번 포항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사기 10장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아멘. 사사기 10장 15절의 고백은 6절 기록과 절묘하게 맞물립니다. 6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신들을 선택하며 무엇이 좋은지를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라고 고백하지요. 회개는 단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좋은지를 결정할 권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일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빨리 복구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내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일은 곧 자기 파괴나 절망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첫 곡,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국립합창단의 찬양과 나는 갈 길 모르니 지선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날마다 입술로 회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행동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과감히 돌아서는 행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크록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속죄하신 구세주를 두 곡의 찬송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노스의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 전해드립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행동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영의 일을 따라가고 계시나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날마다 거룩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제2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둠의 벼랑 끝에서 새벽을 깨우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시편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시편 57편은 사무엘상 22장에서 2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캄캄한 아둘람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윗을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 담대하게 싸웠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은요,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있는 그런 처지로 지금 전락하게 된 겁니다. 지금 뭐냐면 밖으로 나가면 사울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동굴 안에 있지도 못해요. 동굴 안에 계속 있다간 언젠가는 분명히 발각될지 모릅니다.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수들은요, 다윗의 발걸음을 막으려고 지금 촘촘한 그물을 계속 쳐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움직여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다윗은요, 정말 억울한 거죠.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사울의 시기 때문에 그냥 쫓겨나고 지금 살해를 받고 있잖아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숨이 막힌 그런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지금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믿음이죠.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은요, 깊은 탄식과 두려움 속에 그냥 빠져있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억울함 가운데 그냥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입술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고백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사울왕이 물러가지 않았어요. 지금 뭐냐면 원수들이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윗은요, 그 벼랑 끝에 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믿음, 다윗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에도요, 정말 많은 분들 가운데 정말 삶의 어떤 무거운 짐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실 겁니다. 아니, 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어떤 억울함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함 속에 하루하루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지금 이 캄캄한 동굴 속에서 붙들었던 그 위대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라오기는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어둠의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다윗이 붙들었던 그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비밀은요, 바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인데요,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지금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김당한 거예요. 쫓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동굴 속에 몸을 피해 숨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어떻겠냐고요. 아마 너무나도 억울해서 지금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지, 왜 내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는 건지 너무나도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 다윗의 억울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다윗이요, 이 억울한 마음에 그냥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방금 전에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했던 다윗이요,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런 반전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고백이 다윗이요. 내가 너무나 억울한데 이 억울함이 풀리면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원수가 사라지면, 사울 왕이 변하게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아직 동굴 안에 숨어 있어요. 사울 왕의 위협은 여전히 기세 등등합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가 지금 예배 시작할 때 찬양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못을 박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요.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억울해서 정말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지만 나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 환경, 상황과 환경이 나의 마음을 결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붙들었던 영적인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너무나도 쉽게 요동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우리의 마음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리고 내 앞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냥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많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요? 진짜 믿음은요 상황이 풀리고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상황이 여전히 암담하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내 마음속에 있는 닻을 하나님께 든든히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요. 여러분 보세요. 파도가 잔잔하잖아요. 파도가 잔잔할 때 닻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거센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래서 배가 흔들리고 막 어디로 떠나갈지 알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닻을 깊이 내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요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도 순조롭게 잘 풀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응답받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진짜 믿음이 언제 나오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풍랑이 거세게 몰아칠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환경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인생 가운데 풍랑이 거세게 몰아칠 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요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닻을 정말 하나님께 깊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고정시켜 두고 있나요?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에 지금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여러분 확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쉽게 요동칠 때마다 다시 확정하고 또 확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제 상황은 여전히 계속 흔들리고 있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께 확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제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깊이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매 순간순간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는 그 순간부터 정말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벼랑 끝에선 다윗이 붙들었던 그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바로 절망의 밤을 지나서 새벽을 깨우는 찬양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고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번 성도들에게 새벽 예배를 권하는 많은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반갑게 듣지 않는 말씀, 좀 거부감, 내가 부담되는 말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새벽을 깨우지 않는 분들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은 새벽기도 강요 안 하잖아요. 예. 처음 부임했을 때는 엄청나게 강요를 했는데 이제 별로 강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예, 간곡히 권면 드립니다. 뭐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새벽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벽을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깨워서 새벽을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못 나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처소에서 집에서라도 그 시간에 잠깐 일어나셔서 정말 그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벽 기도를 나오라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담감 갖지 마시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요, 캄캄한 동굴 속에서 그냥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낙심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끝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끝이다, 소망이 없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뭐예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자신이 가진 악기를 향해서 외치잖아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것, 잃어버린 게 뭐냐면 입술의 선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우리 입술에 있는데 그 입술을 그냥 놀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실제 삶 가운데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선포를 하지 않아요. 입술의 권세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지금 다윗은요, 동굴 안은 캄캄합니다. 사울의 추격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현실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윗은 이미 앞으로 있을 새벽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인 밤이 너무나 힘든데 이 밤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이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이 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이 밤을 지나서 다가오고 있는 새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요. 밤이 깊습니다. 그런데 밤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새벽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새벽은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서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벽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어둠의 한 복판에서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붙들었던 두 번째 영적인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도 다윗과 같은 영적인 밤이 있어요. 그런 밤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정말 열심을 다해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이 다 캄캄한 그런 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고요. 영적인 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밤이 있다. 영적인 밤이 있지만 영적인 밤이 아무리 길다고 해서 결코 새벽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밤이 아무리 깊어도 반드시 새벽은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요,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내게 예비하신, 내게 다가오고 있는 그 새벽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요,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요, 자신의 영혼을 깨우면서 아직 오지 않은 그 새벽을 기다리면서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이 내가 내 힘으로 새벽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벽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찬양과 기도로 지금의 이 어두움을 뚫고 나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망의 밤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절망의 밤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그 새벽이 밝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벼랑 끝에선 다윗, 이 다윗이 붙들었던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다윗의 감사가 상황을 보고 드리는 감사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게 없는 거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뭐냐면 다윗은요, 환경이 아직 어둡습니다. 아직 어둡지만 주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크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은 여전히 계속해서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지만 주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를 향한 감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 그러잖아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인자, 여기서 인자가 무엇입니까? 인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종종 삶 가운데 영적인 밤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자꾸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매일매일 힘든 겁니까? 이런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코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은 계속해서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계속 변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약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손은 결코 약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궁창에 이를 만큼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다윗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 뭐냐? 감사는요, 상황과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감사가 뭡니까? 진짜 감사는요,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게 바로 감사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즉 뭐냐면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아직 어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아직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붙들었던 세 번째 영적인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겼어요.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요, 자신의 처지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신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을 향한 인자와 진리가 크고 광대하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때때로 많은 상처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처와 아픔이 크면 그 상처와 아픔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빠진 채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내가 너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래서 계속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내가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온통 나의 상황밖에 들어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렇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힘든 환경만 계속 묵상하고 계속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럼요, 우리 인생은 점점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점점 초라해지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그 상황과 환경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옆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의 전환이에요.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오기는요, 내 억울함이 너무나 크죠. 그러나 내 억울함이 너무나 클지라도 내 억울함보다 더 크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너무나 힘들죠. 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내 힘듦과 내 어려운 환경보다 더 크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그 우리 인생의 반전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역전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아직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이처럼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회복될 때

0: 바로 그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 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그 벼랑 끝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벼랑 끝은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벼랑 끝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평생토록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앞에 놓인 벼랑 끝은 간증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억울함의 눈물은 찬양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밤은 새벽을 맞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바라볼기는요, 다윗처럼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제이교회 이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32국에 7300번, 232에 7300 포항제이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로 좋지 않은 기억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이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의 바른 네 마디 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온 세상을 바꾸어 줄 예의 바른 네 마디 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참 단순한 말들이죠. 세상을 밝히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또 그 속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잠언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말이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주변에 온기를 더하고 오늘의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길 소망해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선한 말 한마디가 머물길 바라면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화요일입니다. 다들 평안하셨나요? 오늘 오프닝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잠언 말씀에도 입술의 중요성이 참 많이 강조되죠. 잠언 16장 24절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말씀 외에도 입술을 지키라는 말씀이 자주 성경에 등장합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지혜 있는 자는 입술을 잘 지키는 자가 아닐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오감환, 오찬환, 오말환 출석 체크도 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내가 살면서 기억에 남는 기분 좋은 말, 또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금을 울렸던 말, 또 오래됐지만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말들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말에는 힘이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9030은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번호예요. 네,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어떤 말이 기억에 남는지, 또 오감환, 오찬환, 오말환도 좋습니다. 기다리면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릴게요. 기뻐하며 왕께, 브릿지 임팩트의 목소리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여러분들께서 출석 체크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말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이 시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5297번님께서 나이 드니까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 나는 널 믿는다라는 말이 제일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런 또 어렸을 때 아니면 자라가면서 들었던 말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신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나는 널 믿는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오늘은 한번 특별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5297번님, 오감원으로도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는 찬송가 가사가 기억에 남는다고 우리 4172번님입니다. 오마란 하시면서 오늘 말씀 완료 말씀을 읽으셨군요. 이 가사가 마음에 콱 와서 박혔다고 하십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쉰 마음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찬양인 것 같죠? 후렴에, 네, 이 가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4172번님, 이런 은혜 되는 찬송의 가사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찬송가 가사 중에 평소엔 그냥 지나갔던 찬송가 가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따라 유독 그 가사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죠. 4172번님, 네, 이런 출석 체크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3900번님께서는요, 오감환 오늘 감사 완료 하시면서, 아, 이사 준비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사가 참 큰일인데, 모든 일이 순조로운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네, 우리 3900번님, 모든 일이 순조롭게, 또 순탄하게, 건강하게 이루어지길.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또 2667번님 아 지각 출첵합니다. 시작 멘트를 못 들었구만요 하셨지만 지금 또 저희가 나눴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프닝은 말에 대한 중요성이었어요. 늦게라도 출석 체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7000번님 오마란 하시면서 오찬환, 오감환, 오마란까지 보내셨네요. 네, 아이랑 조금씩 아침에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창세기 5장 아담의 자손들이 나오는 부분에 도착했어요. 우와, 창세기 5장이면 얼마 안 됐긴 했지만 우리 아이랑 한다는 게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 오늘도 뭔가 아이랑 같이 들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의 코너 달고 달디단 바이블 자녀와 함께해도 너무 좋고요. 내가 그냥 본인이 하셔도 너무 좋고요. 또 부모님들과 함께 들어도 너무 좋은 코너죠. 우리 달고 달디단 바이블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계속 받으면서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시간.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을 채워봅시다. 이 시간은 노래로 성경을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암송을 피아노 반주로 함께 도와주실 우리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 그리고 싱어의 김아리엘 양, 박예린 양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모님 잘 네. 지내셨나요?
2: 네, 너무 덥죠?
0: 네, 너무 더워요. 그런데 지난 주일이 처서였어요.
2: 아, 믿기지가 않습니다.
0: 네, 저는 몰랐는데 네. 너무 더워서 네네.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더위가 아직도 여전한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우리 아리엘 양? 덥죠, 아직?
3: 너무 더워요.
0: 네, 이렇게 여름이 가고 또 입추도 한참 또 전이었는데 신기합니다. 우리 예린 양도 잘 지내셨나요?
3: 네.
0: 예린 양은 요즘 좀 기운이 어떤 것 같아요, 날씨가?
3: 너무 더워요. 애들이랑 맨날 점심시간에 뛰어놀려고 하는데 너무 더워서 못 나가요.
0: 아, 너무 더워서.
2: 어, 맞아요.
0: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직원분들도 이렇게 8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점심시간에 나가지 못하고 에어컨이 있는 사무실에서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2: 네, 공감합니다.
0: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에어컨 좋아하실 것 같은데 또 에어컨 너무 많이 쓰시면 여름에도 감기를 걸릴 수 있다는
2: 네,
0: 사실.
2: 네, 주위에 냉방병 걸리신 분들이 좀 네. 있더라고요.
0: 맞아요. 저도 어떤 또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많이 놀라셨던 목소리가 안 나왔던 그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감기였는데 네.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더운데 여러분 수분 섭취도 잘 하시고 건강 관리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2: 네.
0: 네, 오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사모님께서는 좀 살아가면서 힘이 됐던 말, 따뜻한 말이 좀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2: 어, 많죠.
0: 어, 네. 네. 좀 어떤 말씀들이 기억이 나세요?
2: 그래도 제일 힘이 되는 건 또 사랑한다는 말씀, 또 사랑한... 힘내라는 말씀,
0: 네.
2: 또 응원하고 있다.
0: 네.
2: 어, 아까 그 시청자분도 보내주셨지만,
0: 네. 5297번님께서
2: 어, 나는 널 믿는다.
0: 그런 얘기 우리 자녀분들께 좀 하시나요?
2: 하려고 노력을 하죠.
0: 네.
2: 네네.
3: 하지만 어... 제가 더 많이 뭐? 해요.
0: 엄마한테?
3: 네.
0: 아, 그렇군요. 아니, 엄마는 아... 항상 의지되는 네,
2: 아이, 그럼요.
0: 존재고요.
2: 그럼요.
0: 근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널 믿는다.
2: 맞아요.
0: 너의 길을 존중해. 약간 이런 어... 것들이
2: 맞습니다.
0: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우리 7201번님께서도 아우, 오찬환 하시면서 어,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오셨네요. 잘하고 있고 잘해왔고 잘할 거야 라는 말이 힘이 된다고 하시네요. 아, 다 이런 응원과 믿음을 주는 메시지를 좋아하시는

0: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신청해요. 찬양도 보내주셨어요. 네, 이런 말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훈훈한 저녁을 말을 통해서 좀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모님, 사람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도 힘이 되지만
1: 네.
0: 무엇보다 가장 힘이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만한 게 없죠.
1: 그렇죠.
0: 네, 그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하길 바라면서요. 8월 25일 화요일 달고 달리는 바이블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오랜만에 이 코너가 돌아왔어요.
1: 네.
0: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암송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2: 네, 당연하죠. 네.
0: 다시 한번 찬양으로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6주 만에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또 라이브 찬양으로 함께해서 청취자분들도 너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신명기 6장 쉐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사모님과 원인이 싱어분들의 목소리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0: 아멘. 네, 이 찬양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찬양 앞부분은 저희가 먼저 좀 배워봤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하죠, 사모님?
1: 쉐마라고 하죠.
0: 네, 그 부분이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1: 들으라.
0: 들으라.
1: 네,
0: 그
1: 들으라는 표현이 이제 쉐마.
0: 네, 쉐마. 그래서 네. 저번 주에 퀴즈도 있었습니다. 치마, 쉐마 뭐 엄마. 하면서 엄마 하면서 그쵸? 쉐마라는 네 히브리어입니다. 저희 오늘도 복습 퀴즈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이 복습 퀴즈, 과연 오늘은 어떤 퀴즈일지 사모님의 목소리에 집중해주세요. 네, 퀴즈 출제 부탁드립니다.
1: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쉐마 말씀은 신명기 몇 장에 있을까요?
0: 짧습니다. 네, 퀴즈가 길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방금 부른 찬양,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말했습니다. 신명기 몇 장이라고.
1: 네.
0: 과연 이 쉐마 말씀은 신명기 몇 장에 있을까요? 주관식입니다. 참고로 신명기는 34장까지. 좀 선택지가 많아요. 객관식으로 했으면 34번까지 됐어야 돼요. 네. 우리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이 몇 장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름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정답 보내실 수 있어요. 저희가 저번 주부터 신명기 말씀, 쉐마 말씀 네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정답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답도 보이네요.
1: 아, 힌트를 좀 드리고 싶네요.
0: 네, 우리 신명기 몇 장에 있는지 지금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신명기 앞쪽에 위치해 있죠.
1: 그렇죠.
0: 네,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
1: 쉐마라고 네, 쉐마 검색을 말씀. 하셔도 나올 것 같고.
0: 네,
1: 이게 한 자리.
0: 네, 한 자리죠.
1: 숫자죠.
0: 한 자리 숫자.
1: 네. 네.
0: 과연 몇 장에 있는지 여러분 주관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 말씀은 신명기 몇 장에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부른 찬송은 4절에서 5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신명기 몇 장인지 분명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샵 9030 문자로 보내셔도 좋고요.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샌드위치 공방에서 샌드위치 교환권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스시랑에서 점심 특선 2인 식사권을, 자연 속 노천 온천이 있는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온천 티켓과 호텔 숙박 쿠폰을,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이드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0: 화요일 코너 달고 달디단 바이블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모님 오늘 퀴즈 내용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1: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쉐마 말씀은 신명기 몇 장에 있을까요?
0: 네. 신명기 몇 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하는 쉐마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몇 장이죠?
1: 6장.
0: 신명기 6장이 정답입니다. 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또 정답도 보내셨고요. 운전 중에도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5948번님 정답이십니다. 운전 중에 급하게 보내셨어요. 또 많은 분들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7201번님 정답이고요. 3614번님도 정답. 7000번님, 7513번님도 정답이세요. 7085번님도 오늘 처음 보내셨네요. 정답입니다. 0709번님 정답이시고요. 또 5297번님은 신명기 6장 4절이라고 아 이렇게 절까지 맞춰주셨습니다. 네, 또 우리 7656번님 지금 뭐라고 보내셨는지 우리 예린 양 한번 읽어주실까요?
2: 정답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느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0: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째로 보내주셨습니다. 7258번님 샬롬 정답 신명기 6장 정답이십니다.
1: 와 많이 와, 보내주셨네요.
0: 네 오늘 많이 보내주셨어요. 읽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요? 네, 네 우리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을 저희가 네 추첨을 통해 네. 골라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뽑았어요. 아이들이 이제 뽑아서 지금 바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세 분입니다. 우리 예린 양 몇 번 분께 선물 드릴까요?
2: 5948님.
0: 네, 5948님 그리고 아리엘 양은요?
3: 7085번님.
0: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뽑겠습니다. 7258번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지금 바로 샵 903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7085번님, 5948번님, 7258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반가운 문자가 도착했어요, 사모님. 네. 한번 읽어주실까요?
1: 오.
0: 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1: 네네, 그대로 읽어야 되죠? 네,
0: 오. 오.
1: 김효정 사모님, 박예린 양. 김아리엘 양 반갑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네,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고 지금 지금 바로 방송국으로 뛰어가고 싶네요. 보고 싶어요라고 보내셨네요.
0: 네, 아 이렇게 방송국으로 뛰어가고 싶네요. 보고 싶어요라는 문자가 왔는데 여러분 그 꿈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아주 중요한 공지니까 여러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사모님, 지금 이 코너 이름이 뭐죠?
1: 네, 달고 달디단 바이블입니다.
0: 네, 달고 달디단 바이블 이 코너로 여러분을 직접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 설렙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너무 설레지 않나요?
4: 네.
0: 청취자분들을 직접 뵐 수 있습니다. 네, 방송 가족분들의 현장 참여로 진행되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면 또 이 코너를 너무 애청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1: 네. 공개 방송은 무료로 진행되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0: 네, 사모님 공개 방송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1: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입니다.
0: 네, 저희가 한 번도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대면으로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1: 네.
0: 항상 이렇게 저희가 비대면으로 저희끼리 했는데
1: 네. 네,
0: 이 코너로 말씀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찬양으로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서 또 말씀 암송하는 챌린지를 열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네.
0: 지금 각 교회

0: 그래서 사모님 여름 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교가 다 끝났죠.
1: 그렇죠.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죠.
0: 네. 1년에 한 번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은혜를 저희가 지속할 수 있도록 포항극동방송에서 이 공개방송을 진행하게 됐어요.
1: 네.
0: 말씀을 더 재밌게 암송하고 싶으신 분들 또 직접 만나서 이 시간 누려보기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1: 네. 말씀을 사랑하는 누구나 오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다음 세대인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원해받고 또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0: 네, 자라면서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시죠.
1: 네, 네. 다음 세대도 고려해서 일부러 토요일 일정을 잡았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네. 토요일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일부러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 많이 참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로 일정을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전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많이 오면 좋겠는데요. 행사에 벌룬쇼도 있습니다.
1: 와.
0: 풍선쇼, 풍선 아트도 있고요. 와. 또 선물도 푸짐하게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모든 이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 사전 신청을 받고 있어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말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사전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예상 참석 인원과 성함 등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더 추가되면 나중에 더 기입을 하셔도 좋으니까 네. 일단 지금 마음이 있으시면 아 이곳에 오고 싶다, 직접 이 말씀 암송 챌린지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사모님 교회죠. 큰숲교회에서
1: 네. 네,
0: 진행됩니다. 네, 말씀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사모님.
1: 네.
0: 신명기 어디 말씀이라고요?
1: 네. 6장. 지난주에 4절, 5절 말씀을 암송했고요.
0: 네.
1: 오늘은 뒤에 이어서 6장 7절, 아 6절, 7절 말씀을 암송하게 됩니다.
0: 네. 6절, 7절까지 그럼 오늘 총 4절을 암송하는 건데
1: 그렇죠.
0: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 말씀을 번갈아가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리엘 양부터 시작해 볼까요?
2: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0: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8, 9절까지 읽어주셨는데 오늘은 일단 7절까지 암송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사모님 이 구절에 강조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1: 네,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0: 네.
1: 부지런히는 되풀이하다 그리고 반복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권면하는데요. 여기서 강론하라는 말씀은 받는 그대로 전하는 것.
0: 네. 받는 그대로.
1: 네. 다음 세대에게
0: 달지 말라는.
1: 그렇죠. 네. 사족을 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참된 말씀을 가지고 전하라.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0: 네.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겠죠.
1: 그렇죠.
0: 아, 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함께 암송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신 말씀 외에 다른 걸 더하면 네, 더 이상 참된 복음 또 참된 말씀이 아니겠죠.
1: 맞습니다.
0: 네, 오늘 6절, 7절 말씀까지 새롭게 더 암송해 보려고 하는데요.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지금부터

0: 찬양으로 익혀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6절, 7절은 또 아예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에요.
1: 그렇죠.
0: 네, 함께 잘 들으시면서 계신 자리에서 따라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친구들도 준비됐죠?
2: 네.
0: 네, 지금 바로

0: 아멘. 아, 이게 뒷부분까지 찬양이 있어서 네. 이렇게 좀 애매하게 끊기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1: 네,
0: 다음 주에 더 외웁니다.
1: 네.
0: 아, 이게 사실 긴데 이 든지가 계속 라임이 맞춰져서 나오니까
1: 그렇죠.
0: 조금 외워지는 것 같아요.
1: 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0: 네.
1: 길을 갈 때든지
0: 누워 있을 때든지
1: 네. 또 반대로 일어날 때든지
0: 이 말씀을
1: 강론할 것이며
0: 아멘. 네, 강론할 것이며 사족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1: 전하라라는
0: 네.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한 번 불러봤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찬양으로 따라 부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외우는데요. 오늘은 6절에서 7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번 불러봤죠. 네 번. 아까부터 네 번. 아, 네 번 하니까 조금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항상 느끼는 건데. 네. 네. 저희가 이렇게 항상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께 이 말씀 찬송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공개 방송을 한다면 여러분들과 주거니 받거니 주고받으면서 네, 찬양도 할 수 있고요. 네. 또 직접 도전을 퀴즈에 도전도 해보실 수 있거든요. 아, 나는 이 네. 챌린지 네. 오늘 모든 말씀을 다 외워가겠다. 아, 네, 너무 좋죠. 네. 그날 오시면 그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말씀은 약간 이렇게 한 통으로 한 네, 네. 네, 장을 외워볼까 생각합니다. 너무 길지 않으니까 너무 이제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찬양으로 외우다 보면 금방 외워지는 네, 그 맞습니다. 역사를 여러분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중에 오늘은 6절에서 7절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한 번 더 불러보고 저희가 바로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여섯 번 하면 확실해져요. 저도 이 말씀을 사실 처음 네, 그렇죠. 외워보는 네, 신명기 말씀 외울 생각은 아직 못 해봤거든요. 이 앞부분은 조금 익숙해도 뒷부분은 네. 생소한데 이렇게 말씀을 찬양으로 외워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퀴즈 준비했어요. 네, 사모님, 오늘의 말씀에 해당되는 퀴즈 부탁드립니다.
1: 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0: 아닌 것은?
1: 네, 아닌 것을 고르는 겁니다.
0: 네. 방금 저희가 외운 말씀과 또 관련이 있죠. 1번은요.
1: 되풀이하며 반복해서 가르치라.
0: 2번은요.
1: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가르치라.
0: 3번은요.
1: 자녀들에게만 가르치라.
0: 네, 우리 아이들이 또 힌트를 막 주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1번 되풀이하면서 반복해서 가르치라. 2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가르치라. 3번 자녀들에게만 가르치라.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입니다. 6장에 나왔어요. 방금 6절 7절에서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말씀을 되풀이하며 반복해서 가르치라. 2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가르치라. 3번 자녀들에게만 가르치라. 보통 저희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도 이 뭘 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렇게 오늘의 퀴즈로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면서 오늘은 우리가 외운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항상 다른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찬양에서 힌트를 또 말씀에서 힌트를 받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1번 되풀이하면서 반복해서 가르치라. 2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가르치라. 3번 자녀들에게만 가르치라.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0: 네, 이 뒤에 주소가 나오는군요.
1: 네.
0: 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저희가 지금 3주, 4주에 걸쳐서 이렇게 암송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이 찬양에 지금,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혹시 느끼셨을까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여기 있었네요. 와, 우리 아리엘 양, 몇 학년 때이 말씀 찬양 녹음했다고요?
2: 저 2학년 때 녹음했어요.
0: 아, 2학년 때 아리엘 목소리가 방금 전에 나왔고요. 또 저희 초창기에 함께했던
1: 로아.
0: 로아 양의 목소리도 6학년 때 로아
1: 6학년
0: 양이라고요.
1: 때.
0: 와, 전 몰랐어요. 사실 들으면서도 몰랐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한번 더 들어보고 싶네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퀴즈가요. 뭐였죠, 사모님?
1: 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0: 아닌 것.
1: 것은?
0: 아닌 것은, 우리 아닌 것은, 이런 거잘 봐야 돼요, 여러분. 어?
2: 맞아요.
0: 틀리면,
2: 그래서 제가
0: 마음이.
2: 단임한테
0: 그러니까,
2: 틀렸답니다.
0: 옳은 것이랑 아닌 것을 구분을
1: 끝까지
0: 잘해야
1: 잘
0: 합니다.
1: 읽어야 돼, 문제는.
0: 네. 그리고 특히 선생님들이 많이 좀 힌트를 주시는 게, 만.
1: 맞아요.
0: 뭐뭐만 하면, 아, 그 틀린 겁니다.
1: 맞아.
0: 네.
1: 맞아.
0: 그래서 오늘 정답은 3번이에요. 1번은 되풀이하며 반복해서 가르치라. 2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가르치라. 3번,
2: 자녀들에게만
0: 자녀들에게만 가르치라.
2: 가르치라.
0: 네, 정답이 아닌 것은, 정답이죠, 이게. 주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3번이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히셨어요. 7656번님,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 아리엘 양이 한번 읽어볼까요?
2: 3번, 자녀들에게만 가르치라. 모든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사랑합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정답 맞히셨고요. 또 7000번님, 정답 3번 정답입니다. 1372번님, 두 천사님들 반가워요 하시면서 정답까지 맞히셨고요. 9191번님, 그리고 2667번님,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또 9795번님, 네,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요. 3번 정답입니다. 또 9507번님, 7513번님, 자녀들에게만 가르치라입니다. 정답이고요. 네, 5297번님도 정답 맞히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강론하며가 1, 2번에 해당되는 네,
1: 네,
0: 복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되풀이하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요. 또
1: 네.
0: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
1: 전해야
0: 하죠.
1: 됩니다.
0: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나 자신부터 마음의 말씀을 새겨야 할줄 믿어요. 네. 오늘 퀴즈 정답자 중에 선물 받으실 분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정답 받으실 분두 분입니다. 아, 선물 받으실 분두 분입니다. 우리 9795번님, 그리고 9191번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6번으로 다들 시작하세요.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9030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 이 코너 제목이 뭐라고요, 사모님?
1: 달고 달디단 바이블.
0: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우리 7000번님께서 공개 방송 너무 좋아요.
1: 오십시오.
0: 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 발송해드립니다. 저희가 대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대면으로 만날 수 있고요.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느껴보려고 합니다. 찬양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이 시간 정말 많은 은혜와 또 외워지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자라나는 아이들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자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줍시다. 사모님, 네? 며칠, 어디서, 몇 시에 열린다고요?
1: 9월 12일 토요일 포항 큰숲 교회 2시에 모입니다.
0: 네, 오후 2시입니다. 토요일에 하고요. 샵 9030으로 말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사전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말씀이라고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이라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속해서 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 시간 이후에 말씀이라고 보내셔도 링크는 전송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있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효정 사모님, 김아리엘 양, 박예린 양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처음 여는 공개 방송입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공개 방송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샵 9030으로 말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불안하고 힘겨우셨나요? 그때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셨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피난처이신 것 기억하시죠?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투성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이라는 큰 도전에 용감하게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힘과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용기 있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란 죄인으로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단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선물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환난 가운데서 시련을 받으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살 수 있고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상치 못한 일들과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 도처에 깔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평안함으로 당당하게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힘든 일을 겪더라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더 많은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읽은 적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잠시 멈추는 쉼표는 있을 수 있지만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찍어주신다는 거겠죠. 우리는 잠시 멈춤이 어색하고 불편해서 실망하고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춤은 재충전의 시작입니다. 그 쉼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속모습의 진짜 자기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죠. 모세의 미디안 광야가, 요셉의 감옥살이가,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가, 또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 다윗의 쫓기는 시간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와 실패로 보여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쉼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매 시간 기쁨으로 순종하며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이 삶에 머물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이제 무더위도 주춤하고 또 휴가 시즌도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조금 더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회 창립 80주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효자교회를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섬기고 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며 이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필요할까요? 장기 발전 계획도 필요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또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섭섭한 말을 오래 담고 있으면 표정도 굳어지고 또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일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은 부드러워지고 또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매일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머물지 않게 되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원래의 말과 습관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 했는데 집에 가서는 금방 화를 냅니다. 교회에서는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일터에서는 쉽게 짜증을 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머물게 하려면은 어떤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말씀을 듣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이나 특별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또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말씀을 잠깐 듣고 지나가게 하지 말고 우리 안에 머물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말과 관계와 행동도 달라집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냐? 마음에 머문 말씀은 반드시 관계를 바꾸고 결국 삶으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결국에는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정의 변화도 말씀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말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도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머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관계와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의 삶과 관계를 말하면서 그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말씀을 많이 들으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잠시 들렸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잡고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주일 예배에서도 말씀을 듣고 수요 예배에서도 듣고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얼마나 남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 말씀이나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와 성경 강의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듣는 만큼 바른 말씀을 분별하여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생활의 교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때에 바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비롭고 신기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하나님 말씀 안에 얼마나 굳게 서 있느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대부분 은혜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서자마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집에 가서는 가족들에게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씀은 듣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아직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못한 것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머문다라는 것은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 생각해보고 또 내 삶에 비추어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 말과 행동을 점검하게 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난 뒤에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족에게 서운한 일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들이 들어옵니다. 걱정도 들어오고 사람의 말도 들어오고 또 뉴스를 통해 전해들은 불안한 소식도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어떤 말은 하루 종일 그것을 나를 생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오래전에 들었던 그 상처의 말도 쉽게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 이렇게 단순한 걱정이나 사람의 말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도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의 여러 교회에서 신천지를 비롯하여 이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또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아픈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분별해야 됩니다. 건강한 진리는 숨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나 가족에게 알리지 말고 우리에게 살짝 와서 배우자 이렇게 권유한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단호하게 경계하고 또 여러분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은밀한 가르침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른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사람이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다만 그 갈급함을 채우는 통로가 정말 안전하고 건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특별한 것 찾아 헤매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와 찬양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이제 곧 개강할 목장과 또 목사님들과 함께할 그런 성경대학을 통해서 그 갈급함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쳐서도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반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루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거창하게 성경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 후에 오늘 말씀 중에 어떤 것이 마음에 남았어라고 서로 한마디씩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교회에서만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됩니다. 부모가 식사하면서 오늘 예배 때 들은 말씀 한마디를 나누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라고 말하면 자녀들은 삶의 문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휴가 때에 우리 아들들과 단 3명이서 이야기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에게 이런 고민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뭐 우리 생각은 이런데 그래도 아빠 기도하셔야 되지요. 우리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완벽한 성경 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문제와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정 안에서 자주 들리고 또 자주 나누어질 때에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대화를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그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효자교회도 무엇보다도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은 말씀을 그냥 지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머물게 하시기를

하늘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을 잘 실천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부른 뒤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2절에서 바울이 옷 입고라고 표현했어요. 이 표현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설 때에 아무 옷이나 입고 밖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날씨와 가는 장소를 생각해서 옷을 골라 입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이 마음의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하루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짜증이라는 옷을 입고, 불평이라는 옷을 입고, 서운함이라는 옷을 입은 채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의 옷을 입고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바울의 권면은 결국에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가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가까운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준다 그러면 그 말씀은 아직 삶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성격과 말투와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밖에서는 잘 참을 수가 있는데 가족에게는 쉽게 짜증을 냅니다. 교회에서는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집에서는 말이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편하다는 이유로 마음을 함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서로 용납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납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모든 행동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쉽게 밀어내지 않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다르고 교회 안에서도 생각과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내 감정만 앞세우게 되면 차이를 견디기 어렵지만 말씀을 붙들게 되면 서로를 조금 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피차 용서하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용서라는 것은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게 되고 아직 내 마음은 아픈데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받은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미움에 붙잡혀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때로는 관계가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도 말씀은 우리가 미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도 조금씩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할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말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곧바로 쏟아내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꼭 해야 할 말이라도 부드럽게 말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서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섬기는 방식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서운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감정만 따라가게 되면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게 되면 내가 먼저 이해할 수는 없을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는 없을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관계를 묶어주는 띠와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지식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깊어질수록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상처를 입은 사람은 더 돌아보게 되고 약한 사람을 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내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하기 전에는 기도하고 결정하기 전에는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관계가 달라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말이 부드러워지고 교회에서는 더 품어주고 상처받은 관계 속에서는 화해를 향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관계와 말을 새롭게 하도록 순종하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우리 삶 전체로 나타나야 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신앙이 예배 시간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도 또 내가 하는 일에도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점점 머리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월요일이 되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일터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 그러면 그것은 말씀과 삶이 따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큰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해서 반복하는 작은 일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말을 건네고 맡은 일을 감당하고 약속 지키고 돈을 사용하는 일까지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행동할 때마다 꼭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과 행동이 예수님 앞에서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이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라면 집에 돌아가서도 작은 일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고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해보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친절한데 집에서 묵뚝뚝하다 그러면 이 말씀의 적용이 가장 가까운 가정까지 아직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일터와 생업의 자리에서도 말씀은 드러나야 됩니다. 맡은 일을 대충하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작은 이익 때문에 정직을 버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복음을 직접 듣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답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봉사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작은 섬김도 귀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수록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게 되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부터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입에서
감사와 찬양

0: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힘든 일이 사라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추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감사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고요. 16절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했으며 17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머물 때 나타나는 중요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완벽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형편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다니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가 있지만은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문제만 바라보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수록 원망보다는 감사가 많아지고 형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 효자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가 지난주 창립 기념주일의 한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한 번 고백으로 끝나는 주제가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감사와 섬김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특별한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은 월요일의 선택을 바꾸어야 됩니다. 작은 이익 앞에서도 정직을 선택하고 미움 앞에서도 용서를 선택하며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실제 행동과 삶 전체로 이어질 때에 바로 세상도 이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머문 말씀은 반드시 관계를 바꾸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한 구절, 한 순종을 한번 결단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내가 이번 주 내내 붙들 말씀 그 한 구절을 한번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한번 그 구절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일터에서는 정직한 땀 한 방울로, 또 교회에서는 너그러운 품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며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 효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효자교회 이동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효자교회 지역번호 054 276-913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사랑에 들어간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뜨란에서는 내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뜨란 책방은 청취자들에게 신앙의 유익과 삶의 지혜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전해온 시간인데요.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2023년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저자인 최성우 목사님은 서울

화양 감리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에서 사역한 선교사 출신입니다. 또한 감리교 서울연회 교회성장상을 수상했으며 청년 부흥을 이끌고 있는 목회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어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기도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 은혜로운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내일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우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문의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아침 일찍 최소한 20분, 가능하면 1시간 이상을 기도와 성경 연구를 위해 따로 떼어놓으며, 또한 잠자기 전에도 계속해서 잠깐씩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캠브리지 7인이 서약서에 약속한 내용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후퍼, 도르톤과 같은 사람들이 캠브리지 7인으로 불리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캠브리지에서 열린 무디 전도 집회에서 회심했습니다. 그 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중 일부를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로 보내는 큐티로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들은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요. 또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좋아하는 것을 향해 치닫게 돼 있죠. 돈을 좋아하면 돈 버는 것으로, 쾌락을 좋아하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장소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아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룩한 쉼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을 듣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코너스톤스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송 들으시고요. 조수아의 말씀하시면 그리고 이재현의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단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참 귀하고 복되시고요. 오늘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또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또 함께 듣고 싶은 찬양들 이곳에 보내주시면 내 삶의 노래로 전국에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과 함께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될 수 있습니다.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찬양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보내주셨던 문자들 있으신데요. 2699번님께서 항상 최고의 은혜의 찬송을 가장 많이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마음이 쉼을 얻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와, 너무 감사한데요. 그리고 0233번님께서는 익산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7078번님께서 선곡이 잔잔하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지선 전사님 버전으로 꼭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비하동에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신청해주신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해 주신 대로 은혜의 시간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참 기쁨과 참 쉼이 넘쳐나길 축복하면서 우리 0233번님이 신청해 주신 나의 등 뒤에서 먼저 듣고 오시죠.

가이 펜로드의 오늘 나온 구세주 예수 영어 찬송까지 띄워드렸습니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 찬양 가운데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신실하신 주 클래식콰이어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신효선이 찬양하는 주말씀 향하여 함께 들으셨고요.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귀한 순금보다 더 사모할 대상이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 맛을 아는 성도님들은 시키지 않아도 이 오묘한 말씀에 속살을 얻고자 쉬지 않고 매달리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찬양들 들으시면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또 운전 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이 풍성히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함 얻을 줄 믿습니다. 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샵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면서 찬양 3곡 함께 듣고 오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창문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다윗의 장막의 주내 소망은 주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휴의 찬송이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가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결단하면서 찬양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도 이 방송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 곳곳에 들린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귀 기울이시면 방송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요즘 정부의 조세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비거주 1주택자들까지 타겟이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해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집보다 집이 옳았다는 말이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집보다 집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집보다 집이 옳았다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사이의 내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0: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직도 집도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직도 집도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뭐 가을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한 그리고 습도가 높아서 아마 더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이 여름은 지나가고 완연한 가을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으니 또 내일의 삶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곡으로 마크 셀본 가운데서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을 많이 보십니까? 어떤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더 마음에 새깁니까? 우리가 성경은 위로받으려고 보는 책은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은요, 신앙의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렵고요. 또 목사님들도 이 설교 준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고 또 구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요. 또 어떤 상황이나 일들 가운데서 아,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되는 말씀들은 참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더 좋은 말씀이 있고 더 나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듣고 싶은 말, 아니면 재밌게 설교하는 것, 아니면 조금 좀 흥미롭게 설교하는 것, 좀 아주 흥미롭게 어떤 스토리를 풀어가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와 모여들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요, 수근거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특히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죠. 6장에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겠다. 뭐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과 정말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물론 이 열두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스스로 제자라고 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12명의 제자는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적과 표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물론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표적과 기적만을 보고 따른 것은 아니었죠.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바라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내 삶에 표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피아 앨범 가운데서 오직 주를 향한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막 과장되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좀 최선을 다하면 좋겠는데, 자꾸 그런 말을 하고 좀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과 선택을 보일 때는요, 참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내려놔야 되는데, 아, 그냥, 저분이 저렇게 고백하시는구나. 아, 정말 저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성도가 자기 발로 찾아와서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제가 앞으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한두달 지나니까 뭐 해외여행 간다고 주일을 두 번이나 빠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차라리 안 하시면 그냥 뭐 그런갑다라고 생각할 텐데, 막 오셔가지고 이제는 뭐 신앙을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온전한 십일조와 또 온전한 봉사로 내가 살아가겠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요, 전혀 다른 삶을 살 때는요,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그런 말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왜 저런 말을 자꾸 해가지고는 실망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참 많고요.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좀 정직하게, 하나님 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그런 것, 좀 정직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이 생기는 것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기도하시고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정말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는 마음들, 그렇게 다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앞서갈 순 없고요, 따라가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자 1번 가운데서 예수 따라가며 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본질적인 생명의 구원, 죄로부터의 자유, 여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계속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더 그래요.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모양이다.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문제에 죄로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요, 이 병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죄를 지을 틈이 없었잖아요.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바꾸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 되면은 은혜이고 가난하면은 저주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는요, 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가서 마음 너무 뺏기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내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예라모십 가운데서 혼자 같지 않을까예요 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딜 가도 상관이 없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 가나안을 향하여서 갈때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게 모세가 늘 고백하는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매일 동행할 수 있는, 매일 함께 할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위로부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매기 성경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 시간 27장 앞부분을 보면서 사도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18절까지 나누었고요. 오늘 27장 19절부터 아마 이제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겁니다. 자, 19절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자, 그들은 배의 무게가 나가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풍랑 때문에 배가 뭐 이제 부서지게 되니까 뭐 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벌었던 거, 뭐 사가지고 가는 것든 뭐 이런 모든 선물들, 뭐 귀중품들 뭐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20절 봐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사 누가는 또다시 작지 않은 풍랑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의사 누가가 이런 강조법을 자주 써왔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풍랑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들은 사실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좀 벗어나 보고자

했지만, 그래 벗어나서 살게 되리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풍랑이 계속 일어났고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한 말이 맞는 거였어요. 파도와 바람이 쉬지 아니하고 열 나흘간, 14일간 몰아치게 되자 그들 모두가 아, 이제는 우리 끝났다.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 중 아무도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치 못했어요. 그만큼 풍랑이 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로마를 보게 될 것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졌기에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21절로 26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묵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의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도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그배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앞에서는 끊어졌다고 했는데 20절에서는요.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한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때 기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나의 속한 바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놀라운 증언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확신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바울은 그러므로 자신 있게 외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들이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후에 이 섬이 시실리의 바로 남쪽에 있는 멜리데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그레데의 섬으로부터 지중해로 꽤먼 거리를 가로질러 갔음을 알 수가 있죠. 멜리데는 오늘날 말타라고 하는 섬이 되는데 참 그러고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 정확합니까? 참 이게 사실대로 기록되었고 사실대로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뭐 성경을 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죠. 27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드리아는 아드리아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리아 해는 이태리와 마게도니아 또는 그리스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하나의 만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레데와 시실리 사이를 통과하면서 폭풍 속에서 아드리아 해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반복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열 나흘째 되던 날밤 아마 자정쯤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어느 땅 가까이에 다다르고 있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28절, 29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재보니까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수심을 재는 거죠. 그 육지가 가까움을 이제 알게 됩니다. 수심을 측량한 결과 물이 점점 얕아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암초에 걸릴까봐 대비해서 단네 개를 이제 던지게 되는 겁니다. 배를 일정한 곳에 세우기 위해서 뭐 어디로 밀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30절로 31절을 보십시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주려는 체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선원들은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마치 닷을 내리는 척 하면서 바다에 그들이 타고 도망할 거룻배, 그러니까 보트죠. 이제 내려놓고 있는 거죠. 그들은 베일에 그 뱃일에 아주 그 익숙한

선원들이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파손된 이 배, 이거 희망이 없다. 그러기에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나 다른 군사들 입장에서 그 선원들이 그냥 도망가면 이 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대해서 그들은 구해 주시리라고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뭐, 당연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으니까 믿지 않고서 그 자신들의 방법을 의지해서 지금 살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죽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떼어 버리니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백부장에게 그동안 여러 차례 제안을 했었죠. 이제 비로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명령을 내려서 군사들이 그 거룻배의 줄을 끊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배 위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33절로 34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어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 나흘을 굶으면 이건 극도로 쇠약해지죠. 그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먹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모두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교도인 그들은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의 종교 관습에 따라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살게 될 것이기에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거의 육지에 다다랐고 그들 모두는 그 배가 연안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식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먹으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먹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열나흘을 사람들이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7장 35절 말씀 함께 보겠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바울은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이죠. 참, 이 감사는 어떠한 감사보다도 대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이 첫해 농사를 지어서 그 모진 고생 속에 수확 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감사가 대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떡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축사하던 그 감사하던 이 사도 바울의 감사, 이건 보통 감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어쨌건 이로써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항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항해임을 바울은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잠시 우리가 복음서로 돌아가 보기를 원해요. 뭐냐면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밤중에 배 태우고 그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면서 저쪽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분은 그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우리 주님은 산으로 들어가셨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명령을 받고 배를 타고 가다가 금방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 속에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시죠. 그래서 풍랑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거지만 이제 보게 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을 폭풍 속으로 어찌 보면 보내신 겁니다.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도 당신을 믿는가라고 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오늘 이 상황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보고 배 타고 그렇게 가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신 그 사실을 우리가 여러 번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폭풍이 몰아칠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주님께서는 고의로 우리를 폭풍 속으로 보내신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폭풍우를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폭풍우를 이길 수 있는 항구를 만들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바로 그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폭풍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36절로 7절입니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었더라. 이 276명이 타고 있었던 거죠. 그렇고 보면 이 배가 상당히 큰 배였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제 그들은 전에 모든 짐들을 바닷속에 던진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식량까지도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39절로 44절입니다.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장하에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길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제수가 헤엄져 도망갈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라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비록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야 우리 기적을 체험했다 우리 죽을 뻔했다 죽다가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배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겠다. 276명 모두가 안전하게 상륙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27장까지 마치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멜리데에서 로마로 가는 바울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그 후에는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결론이 나지 않고 다만 로마에서의 바울의 선교하는 모습을 기록하다가 마치게 됩니다. 성령의 활동은 우리 시대에도 아직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 다시 오시는 기쁨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록되고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들에 의해서 계속 기록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섬은 오늘날로 말하면 말타라고 불려지는 섬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이 만을 가리켜 오늘날 사람들은 성 바울만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멜리데라는 섬은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할 당시 뭐 상당히 그 연합군과 독일군 또 이탈리아군이 아주 극심한 접전 지역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더구나 이곳은 전략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 폭격이 아주 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비 장군이라는 사람이 대장으로서 그 섬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다비 장군은 기독교인으로서 사도 바울을 이을 만한 독실한 신자였다 이렇게 매기 목사님은 설명하세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목격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런 폭격 뭐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결코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생사의 기로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섬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설명이십니다. 이러한 배의 파선과 바울의 멜리데 섬으로의 상륙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게 되고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또한 교훈이 되기를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가운데서 한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갈 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 배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듯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나가야 결국은

0: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2절로 가보세요.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의사 누가가 그 섬의 원주민들을 토인이라고 부르는 것, 그건 이채롭습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들이 미개에 대한 뜻이 아니라 아마 이 헬라어를 사용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 토인들이 아주 친절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작은 섬에 상륙한 276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던 거죠. 그리고 이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형 집행을 위해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들이었어요. 우리는 이교도들도 종종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큰 도움과 동정을 베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이교도인 선원이 요나를 살려주려고 애쓴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은 요나가 자기를 물에 빠뜨려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다로 던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를 상륙시키려고 힘썼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때때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보다 어느 면에서 더 친절하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가, 나타내게 되는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해야 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이것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큰 풍랑으로 인해 배 안의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재물, 2번 생명.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선장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89.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Z 극동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삶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얼핏 보면 모차르트의 뛰어난 음악성과 그의 삶에 초점을 둔 듯이 보이지만 실은 그의 천재성을 시기한 궁정음악가 살리에르라는 인물의 고뇌, 내적 갈등을 다룬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리에르는 실력을 갖춘 음악가였지만 자신에게 없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를 보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차르트를 무너뜨릴 음모를 꾸밉니다. 사실 우리도 남들과의 비교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다른 제자 요한을 가리키며 물었는데요. 자신의 사명보다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인가를 더 궁금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고유한 재능과 존재 가치를 갖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과의 비교는 에너지 소모만 되고 백행무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띄워드릴게요.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3편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3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복 중에 복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사랑이 들어간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뜨란에서는 내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뜨란 책방은 청취자들에게 신앙의 유익과 삶의 지혜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전해온 시간인데요.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2023년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저자인 최성우 목사님은 서울 화양감리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에서 사역한 선교사 출신입니다. 또한 감리교 서울연회 교회성장상을 수상했으며 청년 부흥을 이끌고 있는 목회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어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기도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 은혜로운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내일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우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뜨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방송가 중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문의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배가 어느 한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몸으로 살아낸 그 시간이 이미 예배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드려졌기를 바라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모리스 챕만의 Jesus, Your Name 들으셨습니다. 보통 예배라고 하면 뭐 예전에는 주일 그 시간을 떠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은 또 찬양을 하는 시간을 예배라고 하는데 정작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한 시간이 아니라 다 나머지 엿새 드러나는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인지 드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태도, 손해봤을 때 나오는 말, 아니면 피곤할 때 가족을 대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뭐 태도라든가 얼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 예배의 실제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지 않나. 그러면서 오늘 하루는 어떤 예배였는지 뭐 돌아보게 되는 그런 밤이기도 하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아이자야 61의 삶의 예배,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윌러브의 예수 안에 우리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CC 와이넌스의 Blessed Assurance, 그리고 Maverick City Music과 Naomi Rain, 그리고 Joe Barnes가 함께한 Promises, 그리고 Cody Kranz가 함께한 From Foundation까지 전해드렸습니다.

9554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왠지 예전에 알던 아저씨 매트가 생각나네요. 다음 주에 외국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친구 아내가 주님 안에서 봉사하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제가 가족 없이 한국에 있다 보니 조언을 받으러 가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가족입니다. 감사하고 저도 주님 안에서 삶을 잘 살고 싶어요. 라고. 가족이 없이 한국에 있다. 해외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인가 보네요. 사실 이 해외에서의 생활이 예전 저는 이제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아, 해외에 살면 참 좋지. 근데 나이가 들면서 또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외롭더라고요.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만났던 저는 이제 호주에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가끔 떠올라요. 특별히 뭐 개인의 얘기지만 저랑 영어 공부하겠다고, 저를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성경 공부하면서 호주 사람은 아니었고 베트남 난민 출신의 형제였는데 이름이 토였어요. 토. 그 형제가 이 글을 읽으니까 저는 생각이 나네요. 토 형제 뭐 하고 있는지.

0: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빈들의 복을 받기를, 장근희의 당신은 자유, 최유지와 조준모가 함께한 쏟아부은 그 사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1: Jesus, your presence has been so sweet today. That's really why we gather here every week. Because there has been a fresh oasis of the river of God by your grace that has been poured out. Not one of us wants to stay where we're at, though, Lord. We want so much more. Life-transforming glory.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말을 통해 마음을 전하는 걸 대화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정리한 일곱 가지 지혜로운 대화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 잠언 18장 13절에 근거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건 대화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근거하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눈높이로 대화해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사랑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의 사랑을 더해 말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말다툼을 버리지 않는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성숙한 성도는 싸우지 않고도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잠언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 가시돋친 말이나 분을 품은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심령을 회복시키고 격려하는 말을 대화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비난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비만과 책망은 그대로 돌아오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의 다른 어떤 책보다 귀한 지혜가 성경 안에 모두 있습니다. 말씀이 가르치시는 지혜로운 대화법을 배워서요, 오늘도 잘 소통하고 서로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지혜로운 말이 윤활유가 되어서 관계가 더욱 융택해지고 아름다움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강중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러빔의 때로는 너희 앞에 축복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일곱 가지 지혜로운 대화 방법,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이거요. 일곱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가 가장 그 가슴에 와닿았어요. 비난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비난과 책망을 들었을 때 왜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비난과 책망은 그대로 돌아오는 메아리일 뿐이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로운 말이 서로의 관계를 더 윤택하게 하는 윤활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말이 소금과 같은지, 나의 말이 아름다운지, 또 나의 말이 지혜로운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비추어 나의 말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으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려보면서 이 찬양 제 마음의 진심을 담아 여러분에게 띄워드립니다.

아멘. 희지윌의 그대를 사랑하기를.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결국 사랑의 그 결정체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일곱 가지 지혜로운 대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세요. 뜨끔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을 나누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 말로 인해서 얻는 것도 있고요. 잃는 것도 있습니다. 말을 얼마나 은혜롭게 또 부드럽게 지혜롭게 잘해야 될지 정말 이 입의 파수꾼을 좀

춤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7가지 지혜로운 대화 방법. 첫 번째가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 두 번째, 상대가 알아들 수 있도록 말한다.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마지막 일곱 번째, 비난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게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오늘은 더 예쁘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응대해야지 다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사랑의 말, 부드러운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관계가 더 융택해지고요. 아름다워지고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방송을 듣는 별그대 여러분이시겠죠.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금과 같이 고루

나누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먹을 수 없이 쓴 물로 인해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10km, 약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거대한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만약 이전의 원망과 불평을 참고 3시간만 더 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베푸심과 돌보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이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인 그 오아시스를 아주 큰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텐데 말이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피아월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매일마다 더 깊은 감사로 삶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줄라이 프로젝트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지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범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헬의 네 주를 가까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쿠스틱 찬송가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로렌 다이글의 You Say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미셸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연희엘의 비워주소서 띄워드리고요. 여섯 범키의 공감하시네 들려드릴게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펜타토닉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마커스 월십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목자는 자신들이 보호하는 양들을 잘 인도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로도 또는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푸른 초장으로 잘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잘 인도를 하죠. 그런데 달콤한 것을 쫓다가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목자는 결국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북한의 지도자를 볼 때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녘에 2,500만이 넘는 우리의 동포들이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헛된 곳으로 또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고 있구나.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만을 잘 따르며 저 북녘에 있는 영혼들도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계세요. 앞서 가시는 주님을 오늘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느끼고 또 감사한데 불구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을까? 의심이 먼저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진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힘도 주시고 또 골짜기를 굽이굽이 언덕을 넘고 건너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오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럴 때에야 넓고 푸른 초장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남북한 모든 방송하는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주님과 기쁨을 함께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극동방송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와 대한민국의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고 계실 텐데요. 남북한 전역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간증과 다양한 정보들, 또 날씨까지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사연들 보내주세요. 또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한 줄 기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복음 통일을 앞당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북한 인민군 병사로 복무하시다가 휴전선을 넘어 탈북하시고 지금은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목회자로 헌신하고 계신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분석하는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을 제외하면 북한만큼 가난한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굶주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지구상에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북한은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게 되었을까요? 산들은 벌거숭이가 되고 있고 사람들은 내일을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겨울에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아서 추운 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이 북한에 주어졌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북한 땅을 10년 동안 다니면서 북한 고아원들을 돌보고 먹였던 한 목사님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먹지 못해서 뼈가 앙상한 아이들의 모습들도 많이 봤고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누워만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키가 자라지 않아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1m 50도 안 되는 그런 많은 아이들의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참해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런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 사는 이유가 미국이 제재를 해서, 또 미국이 많은 국가들을 통해서 북한을 못 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특별히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주민들을 세뇌하고 또 그렇게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북한 땅이 어렵게 그렇게 못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통치자들 때문입니다. 제도가 잘못됐고 경제가 잘못됐고 모든 국가 경제 시스템을 잘못된 어리석은 자들이 북한 땅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

0: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북한을 좀 진단하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려움이 생길 거고요. 질병이 있을 거고, 흉년이 일어날 거고, 대적에게 패하게 될 거고, 땅이 황폐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본적으로 북한 땅이 황폐하게 되고, 농사를 지어도 소출을 거둘 수 없는 질병과 흉년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딱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북한 땅이 못 사는 거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미국의 제재 때문에도 있을 거고 북한 통치자들의 잘못된 통치 방식 또 국가의 경제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커다란 제약을 집단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로 얘기하면 북한 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땅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메마르거나 전염병이 유행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그 수준을 넘어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북한 땅에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일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세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이 아르석히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듯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북한의 핵무기가 57개가 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과 2019년의 북미 회담 때와는 북한의 입장이

0: 다른 상황입니다.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북한이 경제적, 군사안보적 지원도 많이 받았고 중국과도 다시 우호적인 관계를 다지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오히려 북한이 우위에 있다고까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오는 11월에 있을 중국 APEC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가질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바로보기에서는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려주시죠.
2: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했는데요.
1: 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현지 시각 북한 핵무기 57개 보유를 언급하면서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1: 자, 이 소식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 아닙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질문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요.
1: 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19일 백악관에서 올해 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 예.
2: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 예.
2: 또 그는 같은 날 오후에도 김정은과의 대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 라는 질문에 그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회피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1: 네. 그런데 북한 핵무기 숫자를 57개라고 언급한 이날 발언,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인정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네,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2: 북한 핵무기 숫자를 57개로 딱 찍어서 언급한 이날 발언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라고 해석되고 있어서
1: 네.
2: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미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네. 저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지시를 했다고 하죠?
2: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기습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를 공개한 이후에 연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재개를 바란다는 신호를 계속 발신하고 있습니다.
1: 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2: 입장을 바꾼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2: 보통 두 가지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첫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의제로 한 협상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김 위원장 입장을 의식화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1: 예.
2: 또 하나는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지도가 30%대까지 떨어진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급하거든요. 뭔가를
1: 네.
2: 내놔야 되는 입장에서 외교적 성과를 얻으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또 반응들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 네, 북한에서는 아주 미묘한 첫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1: 예.
2: 19일 밤 김여정 담화에서 보도된 건데요. 한미연합연습축소에 대해 평가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1: 예.
2: 그렇지만 두 지도자 김정은 트럼프의 관계는 여전히 훌륭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의 연합훈련 축소만으로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지만 트럼프가 추가로 양보 조치를 내놓으면 다음에 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11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지도 않습니까?
2: 예, 11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사실 불투명하지만 그때로 예상하는 이유는 11월에 중국 선전에서 APEC 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1: 예.
2: 중국에서는 김정은을 11월 APEC 회담에 초청해서 북미 회담에 성사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있고요.
1: 예.
2: 또 미국 쪽에서는 APEC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이나 원산을 직접 방문해서 파격 행보를 보이는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네.
2: 중국에서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의도로 보이고요. 평양이나 원산에 가려는 것은 트럼프의 의도로 보입니다.
1: 네.
2: 그런데 김정은의 생각은 무엇인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1: 네. 오늘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2: 예,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김

0: 위원장을 만나는 것에 대해 꾸준히 언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성사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1: 예.
0: 작년 가을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원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1: 네.
0: 결국은 성사되지 않았죠. 올해 11월에도 성사의 가능성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비핵화 없는 북미수교를 원하는데 이 점에 대해 입장 정리가 덜돼 있고 어느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을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간 끌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에서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있고 뭐 러우 전쟁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간 평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 상황을 10분 활용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양보할 것이냐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치고 들어올 것이냐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 끌기가 이루어질 거고 어려움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1: 네.
0: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 북미회담 때보다 몸값이 높아졌습니다.
1: 네.
0: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협상 여지가 있었고요.
1: 네.
0: 대북 제재 해제를 해준다면 거래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노이 노딜이 있은 이후에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를 급속하게 이루었고 핵무기 생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1: 예.
0: 그리고 2022년 러우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2024년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이 맺어진 다음에 대규모 파병과 또 러시아로부터의 경제, 군사, 안보 지원을 확보한 가운데 있습니다.
1: 예.
0: 그렇다 보면 북한의 입장이 전보다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를 지렛대로 삼아서 올해 6월 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했습니다.
1: 예.
0: 또 북중 관계도 전면적으로 개선됐죠. 그러다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버거운 상대로 체급이 올라있다라고 할수
1: 네.
0: 있습니다.
1: 북한이 절실하지 않은 거죠.
0: 북한이 절실하지도 않고 카드가 더 많은 것입니다.
1: 그렇죠.
0: 예.
1: 네.
0: 그만큼 미국에서는 설득하기 어려워지고 더 많이
1: 예.
0: 내놓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네 번째로 북한은 적게 내놓고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내놓을 최대치를 영변 핵시설 폐쇄 정도로 보고 있고요.
1: 예.
0: 또 미국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한미 군사훈련 연구 중단, 또 대북 제재의 상당 부분 또는 전면 해제, 또핵 보유국을 공개로 인정해 줄 것,
1: 네.
0: 또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아주 파격적인 양보를 받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발적 성격이 북한과의 대화 성사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하는데요. 한편 대화 가운데서 남한 패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1994년 제네바 회담 이후에 경수로 할 때도 사실은 협상은 북미 간에 했지만 사업 추진은 남한이 상당한 역할을 했거든요. 네,
1: 그렇죠.
0: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에서도 남한 패싱이 형식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실무 단계에서는 패싱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섣부르게 결론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야 될 텐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도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가을 경주 에이펙에 이어 올해 11월 중국 선전 에이펙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려 한다고 합니다. 성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국제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민족 내부의 역량이 축적되고 성숙되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새 역사가 열리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또 여러분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한 바로보기 함께해 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한복이 중국의 전통의상인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확산하면서 역사 문화 왜곡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동의 군사강국인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시리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놓고 연일 충돌하면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 대립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미국의 연방법원이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K-POP과 K-뷰티 등 K-문화의 인기에 고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해외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역직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을 덮치면서 알프스의 영구 동토가 녹아내려 전례 없는 규모의 낙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평양 시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은 물론 화장품과 개인 소지품까지 집중적으로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북한의 해수욕장이 단순한 피서 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방정부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도 청진과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한복이 중국 전통의상인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확산하면서 역사 문화 왜곡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틱톡에 한복의 기원을 한푸와 연결하는 영상이 다수 게재돼 있다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서 교수는 한복이 고구려 벽화에도 등장하고 상의와 하의가 구분된 형태로 중국의 한푸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지난 수년 동안 한복이 한푸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의 백과사전이 한

한복을 조선족 복식으로 소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서 교수는 한류 확산으로 한복과 갓 등 한국 전통 문화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이 같은 문화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왜곡을 비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복을 비롯한 전통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세계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동의 군사 강국인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시리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놓고 연일 충돌하면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 대립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8일 튀르키예 국경과 가까운 시리아의 아부 알주르 공군기지를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공군기지에 튀르키예 병력 배치를 허용해 기존의 현상 유지 원칙을 깨뜨렸다며 튀르키예의 군사력 증강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튀르키예는 해당 기지에 자국군이 배치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팽창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위한 군사 지원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튀르키예 군이 자국 국경 방향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국의 갈등은 2024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의 새로운 질서를 놓고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튀르키예는 친 튀르키예 성향의 안정적인 시리아 중앙정부를 세워 쿠르드계 무장세력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안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골란 고원 인근에 강력한 시리아 군이 재건되거나 튀르키예 군이 남하하는 것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측에서도 양국 갈등이 직접적인 군사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의 시리아 주도권 경쟁이 앞으로 중동 정세를 흔들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K-POP과 K-뷰티 등 K-컬처의 인기에 고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해외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역직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 203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는데요. 지난 1분기 처음으로 분기 판매액 1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2분기에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K-뷰티와 K-POP 관련 상품의 인기가 두드러졌는데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팔린 한국 제품 가운데 화장품과 향수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K-POP 포토카드를 꾸미는 스티커 등 관련 상품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른바 할머니 조끼로 불리는 누비 조끼와 이태리 타월, 때 비누 등 한국의 일상 문화를 보여주는 제품도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국내 판매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베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신규 판매자는 2년 전보다 2배로 증가했고 G마켓 글로벌 판매자도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2분기 11,500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높은 원달러 환율도 역직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한국 제품을 이전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외 판매와 통관, 배송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이나 직장인들도 부업 형태로 해외 판매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75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의 복지 혜택을 이용해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자립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한 것은 신청자에 대한 개별 심사를 요구하는 현행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정책을 근거로 지금까지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밝혀 기존 신청권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미국의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대상에는 소말리아와 아이티, 이란뿐 아니라 러시아와 브라질, 콜롬비아,
요르단과

이집트 등도 포함됐는데요. 이에 미국 시민단체들은 기존 이민법 체계를 뒤집는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번 판결이 비자 발급 제한으로 영향을 받은 전 세계 수십만 가정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으며, 백악관과 미

종전 최다였던 2022년 300건을 이미 크게 넘어섰습니다. 프랑스 알프스의 기온이 30도에서 35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암벽을 붙잡아주던 영구 동토의 얼음이 녹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영구 동토의 얼음이 암석을 붙잡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기온 상승으로 얼음이 녹으면서 암벽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대규모 낙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여름 축적된 열기가 겨울까지 지면에 영향을 미치면서 올가을에도 대형 낙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인명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몽블랑에서 낙석으로 체코 등산객 2명이 숨졌고 이달에도 남성 1명이 같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안전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몽블랑 등반에 이용되는 주요 산장 2곳을 폐쇄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는 폭염에 따른 피해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말 이후 폭염으로 유럽에서 1만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으며 폭염과 산불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네덜란드 은행은 올해 폭염과 산불로 인한 유럽의 경제적 피해가 1,8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9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평양 시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은 물론 화장품과 개인 소지품까지 집중적으로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평양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북한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은 지난 8일 평양 건축대학과 평양 외국어대학 등 주요 대학에 이달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집중 검열을 실시한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방학 중인 학생들까지 소집해 검열 내용과 주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검열에서는 학생들의 복장과 머리 모양뿐 아니라 화장품 사용 여부와 안경테 형태, 가방 속 소지품까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도 불시에 검사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에서 볼 수 있는 화장법이나 패션을 따라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학생들의 선크림과 향수 사용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청년 동맹은 남학생이 피부 관리를 위해 선크림을 바르거나 진한 향수를 사용하는 것을 이른바 자본주의 날라리 풍에 물든 비사회주의적 현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평양시내 일부 대학에는 청년 동맹 규찰대가 배치돼 학생들의 옷차림과 소지품 등을 수시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무엇이 비사회주의 행위로 지적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크게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도 청진과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편도 요금이 일반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에 육박해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자유아시아 방송은 함경북도 소식통 등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최근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 인민반 회의에서 일반 주민도 청진과 평양 간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 전달됐습니다. 편도 운임은 미화 100달러, 북한 돈으로 약 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생산직 노동자의 월급이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항공권 한 장을 구입하는데 약 17년에서 21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청진에서 평양까지 버스로 약 이틀, 열차로는 전력난 때문에 5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항공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높지만 실제 이용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항공료를 북한 돈이나 중국 위안화가 아닌 미국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국이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흡수하기 위해 항공편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통행증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복잡한 승인 절차와 비용까지 감안하면 일반 주민은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도 이용하기 쉽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26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내륙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알아봅니다. 22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6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14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은 수원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인천과 이천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고요. 이 밖의 지역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 서울 25도, 수원과 이천 24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이천 31도, 수원 30도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영서도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영월과 대관령은 오후부터, 이외 지역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철원과 춘천 23도, 영월 22도, 낮 최고기온은 영월 30도, 춘천 29도, 철원 27도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전라도와 경상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거나 맑다가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광주와 여수, 대구 24도, 포항 23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포항 36도, 광주와 대구 35도, 여수 33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와 삭주, 구성에서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24도, 안주와 신계 23도, 강계 20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27도, 안주와 강계 26도, 신계 2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날씨가 흐려지겠는데요. 고성과 평강, 청진에서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고성과 평강 23도, 청진 22도, 낮 최고기온은 청진이 26도, 고성과 평강 2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에서는 대체로 종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로 이겠고요. 서해 북부와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이상 26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함께 하심의 그 따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은 은혜의 사연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문자로 남겨주시면 추후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Book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던, 공공연히 공개하던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이 85살의 나이에 돌연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뒤 세례까지 받았죠.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80년을 살았음에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에서의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동안 살면서 바라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타적인 행동에 큰 감명을 받은 것이 이유였죠. 한 나라의 총리까지 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던 이 정치인은 한평생을 고민해도 결국 인간의 존재 근원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손이 되어 어려운 일을 도왔던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 철저한 무신론자의 마음을 녹이고 복음을 전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바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경건한 오늘 하루, 구별된 오늘 하루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하루임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녹여내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 시간 문을 열어볼까요?

시편 33편 12절의 말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이기적인 내 자신, 자아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을 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을 구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시편 33편 1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어갑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신으로 삼은 민족과 여호와께서 자신의 물림가산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되도다. 아멘.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내가 믿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태양, 공기, 물,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서도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병을 고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산도 옮길 만하다고 했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성경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깨알만한 글씨로 5페이지나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 생활에

0: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새삼스럽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사탄이 후두리는 무기 중에서 가장 흉악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반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마귀, 사탄밖에 없어요. 또 두 번째로 모방. 이 사탄은 하나님을 얼마나 모방을 잘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흉내내는 자가 사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기는 무고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라고 그래서 누가? 사탄이. 일본에 무고죄를 지고 들어가는 사람이나 한국의 무고죄 숫자를 보면은 일본이 하나가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 갖다 고발하죠. 죄가 있다면은 고발하고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돼요. 무고죄. 사탄, 마귀가 무고죄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의 영향력. 참 하나님 다음으로 힘센 작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9장 18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이건 사탄의 종이지요,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해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9장 20절에 마가복음, 이에 데려오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우리들은 사탄의 영향력을 경시하는 적이 있죠. 과소평가를 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탄에 대하실 때에 온 능력을 다 동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찬양에 이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그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정착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은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 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남한정착 3개월 차 우리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다시 한번 자리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제가 계속 3개월 차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00일도 안 되셨어요?
0: 예.
1: 근데 이곳에서 바라본, 다시금 바라본 자매님의 고향 땅, 북한 땅은 또 새롭게 보일 것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제가 북한을 떠나올 때는 그것에 다시 가리라거나 그 마음을 그것에 둔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땅이었죠.
1: 네.
0: 그런데 이제 중국 땅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이곳까지 오면서 정말 그 땅이 하나님 예비하시는 땅이라는 걸 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우리 북한 땅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우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그 백성들의 그 이제 순교자들이나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탈북민들 우리 북향민들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언젠가는 다시 열어주실 줄 믿고 또 그 땅에 그 수많은 그 동상들과 우상들이 무너지고 아멘. 정말 그것마다에 그 김일성 연구실이나 그런 것마다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1: 아멘.
0: 복음이 정말 그 땅을 널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어리라 믿습니다.
1: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0: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가 모여서 저 북한 땅에 그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악이 있잖아요.
1: 네.
0: 그것들을 우리 이 남한 땅에서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상들의 회개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깨달은 자로서 먼저 깨달은 자로서 그 땅의 우상들의 죄와 정말 우리들의 악함을

0: 악함의 죄들을 우리들이 회개하고 그 땅 가운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그 북한 땅이 열어졌을 때 우리가 좀 그 복음으로 잘 준비돼서 주님이 그 준비하신 그날에 때와 시간에 하늘문을 여셨을 때 우리가 정말 그 땅에 가서 정말 3만 4천 명의 그 복음의 용사들이 군사들로 들어가서 에스더와 같은 군사들로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1: 아멘. 그럼 그 분단의 장벽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질 때
0: 예.
1: 남과 북의 왕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유로우실 때 우리 선생님께서는 가장 먼저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0: 우리 하나님의 그 뜻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1: 아멘.
0: 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북한 땅에 내 고향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그분들에 전하고 싶은 게 저희 소망입니다.
1: 지금 이 시간 분명히 북한 땅에서 또 중국 땅에서 러시아 땅에서 제3국 외국에서 다양한 경로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한 주민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신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분명 있으실 테고요.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다가 같은 우리 조선말이네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이 새벽에 남한에서도 방송을 듣고 계시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조금 낯설고 생소하게 느끼는 고향 분들에게 혹시 그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 그 소망을 담아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있으시다면
0: 예.
1: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0: 복음이라는 자체가 우리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기쁜 소식이고 정말 이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정말 그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 이 큰 기쁨 이 큰 기쁨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 아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을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요. 우리 자매님께서는 지금 나눠주시는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에게도 해주셨고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아시게 된 지 그래도 꽤 되신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을 처음 아셨어요?
0: 예, 저는 그 이제 중국 땅의 삼국에 와서 정말 유리방황했습니다. 여기저기 살지 못 정말 살 길을 찾아서 집에 돈도 보내야 되겠고 정말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방황하면서 갈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제가 죽을 겁에 들어섰는데 정말 이 삼국에 오면은 꽤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1: 네.
0: 정말 죽지 못해 살게 된 그때인데 이제 우리 조선족 목사님 그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겠지만 조선족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았지만 또 이제 이 말씀과 그 찬양 그게 저의
1: 네.
0: 마음에 꽂히면서 처음에는 이 반항감이라는 게 아주 높았거든요.
1: 네.
0: 저희들이 이제 복음에 대한 걸 잘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리고 길리고 생명이라는 걸 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그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 그런 말씀들이
1: 아멘.
0: 저는 저의 예, 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딱 꽂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하나로드림께 성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새벽 기도로부터 아주 빡세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1: 중국에 있을 때요.
0: 예, 우리 중국에서 사실

0: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아이들의 후원을 해줘서 받는다는 거는 정말 너무도 큰 거거든요. 정말, 예,
1: 자녀분들을
0: 자녀분들을
1: 위해서.
0: 위해서 또 거기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우리가, 남편에게 돈 타서 쓰는 것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우리들이 나가서 신분증이 없이 돈을 번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자녀들을 후원해 주신다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면서 저의 그 더러운 돈으로 우상으로 살던 그런 것들 지금 다 보이기 시작하고 저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막 이렇게 회개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은 자신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곁에 있는 분들도 살리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감사함을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 정말 갇힌 자를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중국에서부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조선종 목사님 그리고 남한의 여러 교회를 통한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이 어떤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고 어떤 소망을 주셨고 지금은 또 어떤 비전 가운데 나아가고 계실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시간이 다 돼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착 3개월 차 우리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양강도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자매님 너무나 귀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고향 땅에 전해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고향 땅이 되기를 오늘도 그리움과 간절함과 그 소망으로 자매님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갑니다. 남과 북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으니 그것이 온 세계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 같이 너희가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그날부터 너희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만유의 주제 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복음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 열매를 주변에 나누며 더 풍성한 열매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그 열매를 경험하며 누리며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데요.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믿음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유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이, 그게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제 저녁 잠잘 때 읽었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인 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 믿는 게 복이다, 그거 생각하며 감사하며 지내오셨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라면 전능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그 은혜를 베푸실까 기대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소망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각자 돌아볼 뿐더러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리하도록 돌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런 열매가 여러분 맺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이르렀다. 이르렀을 때 그들은 듣는 둥 마는 둥 오는 게 아니라 들었다.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관련된 은혜를 내가 체험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듣고 그저 당나귀 귀처럼 많이 아는데 그쳤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복음은 들은 게 있어서 아는 체는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왜요?

복음을 듣고 은혜 깨닫는데 실패해서요.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변화의 열매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았다면 과거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중심주의로 매사를 바라보며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심령은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과거에는 절망과 낙담이었다 할지라도 소망의 말이고 그전에는 한숨이었다 할지라도 찬양의 소리가 터져나오는 횟수가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러면 내가 지금 복음의 본질에서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저 말씀 밑에 있는 말씀,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믿음 생활의 열매가 자라나고 있다. 이건 믿음이 무르익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지식이 얼마를 많이 갖고 있나 그게 아니고 성경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그 성경 말씀이 무르익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내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복음의 본질을 깨달았다면 자연스럽게 사랑과 의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의 열매는 맺어야 당연합니다. 좋은 나무니까. 근데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5년 전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것보다 지금은 사랑의 열매가 무르익어야 돼요. 과거에 온유했던 것보다 이제 이 신앙생활이 5년, 10년, 15년, 20년 돼가면 더 마음이 푸근해지고 온유해져야 돼요. 10년 전 내가 주님을 향해 충성했다면 이제는 그 충성의 열매가 더 무르익어 가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무거워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요 원하시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나무니 예수님 말씀대로 감이 맺히지요. 그런데 저 감이 더 이상 무르익질 않는 거예요. 떫은 거예요. 무르익지 않아서 자라지 않으니까. 그러면 맛있게 옆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생명, 예수 믿어서 예수 생명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라질 않는 거예요. 영걸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과거의 갓난 아기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영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좀 무르익어야 돼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뭐 오나지 됐으네 비슷하면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 물론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성장의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무르익어가는 방향성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무르익어가는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축복의 통로 찾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남보기에 내 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해서 남들은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나의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 생활하는 말씀이 무르익어가는 이게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에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열매가 자라나려면 자라나는 식으로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양분이 있어야겠지요. 자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야겠지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계속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변화의 힘이 무엇이?

0: 변화의 방향이 무엇일까? 이 모든 질문을 뭉뚱그려서 답을 딱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1: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0: 내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내가 떠벌린다고 그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앙망하고 계속해서 배워갈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음식을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그것 자체도 없지요. 죽은 사람이 뭐 음식 먹겠어요? 사는 사람만 먹는 겁니다. 이처럼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늘 양식, 생명 양식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열매가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계속 뭔가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가정에서는 인간답게 사는 거 배우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인간의 도리 배우고 여러 사람이 모인 사회에서는 더불어 사는 거 배우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배우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배워야 돼요. 그처럼 실천했던 교회가 본문 나오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요 에바브라에게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복음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 사람일수록 복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 부흥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 들어섰는데도 부흥 안 되는 교회도 적지 않아요. 이러면 여러분 좀 안쓰러워해야 돼요. 아니 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교회 부흥이 안 될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에 보면 워터게이트가 나와요. 뭐가 나왔다고요? 워터게이트란 용어가 나와요. 순문이 워터게이트입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때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그걸 단면적으로 말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되에 6시간이나 서서 말씀을 들었대요. 말씀 사모함이 없으면 6시간 미쳤다고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번도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 말씀의 권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본질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인지조차도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말씀의 권위를 삶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가 중요한데 그 자세는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자세의 근본이 마음이에요. 잠언 보면. 그래 내가 이 마음이요. 마음이 주의 말씀께로 향하지 않으면 어떤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아, 예수님 말씀하셔도 마음에 비틀어 먹으니까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 위대한 평신도였던 느헤미야, 위대한 성직자였다, 평신도였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평신도였던 느헤미야를 통해 부흥할 때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손드는 건 항복입니다. 혹은 환호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앞에 저는 항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

0: 것이다. 그러고 나서 뭐 했다고요? 그대로 인정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멘을 하는데 아멘을 몇 번 해요? 두 번이나 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가면요,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심실어 주시고 복의 근원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근데 교만은 뭐냐?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노래를 잘해. 그럴 때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 말이 그래요. 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외모를 보면 참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거 아름답다고 해야 돼요?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신 거 아름답다고 해야죠. 근데 문제는 나는 저 여시보다는 내가 잘생겨서 그게 바로 교만의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많이 주셨어요? 인정하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문제는 내가 지능지수 높고 돈이 많은데 이건 아무개보다는 한 수 위다, 낫다 비교하는 거, 이게 교만이고 무서운 죄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순간 저 콜순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정해요. 큰 기업들.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그 유명한 레이시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의 그 CEO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변호사 하기로 이렇게 말이 오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모든 것 싹 정리하고 내가 나를 이곳으로 수감되게 하신 하나님, 이걸 깨닫고는요 나중에 죄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인정하고, 그래서 닉슨 행정부 때 관계된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수감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나서 재소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몇 개월 후에 출감하게 됩니다. 계속 그 마음 변치 않고 재소자를 위해 일합니다. 그러다가 1993년 종교계의 로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때 받았던 상금이 100만 달러 정도 했는데 이 모든 것도 자기가 안 쓰고 재소자들을 위해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칭송받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골슨이 칭송받는 열매가 무려 이거 같던 거, 성경을 배우면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위해서도 성경 말씀 꼭 배워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서 성경을 배울 마음이 없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제대로 알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 성경 배우지도 않으면서 뭐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내게 필요한 것을 성경적인 가치관이냐,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죄를 져요. 가끔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목자시기 때문에 음성 들려주시는 게 성경적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간절한 욕구와 판단을 자신에게 세뇌시킨 가운데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1: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즉 우리의 마음 밖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0: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안에서 생성된 감정의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나의 정과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 믿는 그 심령이기 때문에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감정이 아니고 밖에서 내게 들려진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자라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듣기 위해서도, 아,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 들어야지요. 근데 그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말씀을 계속 배워가야지요.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에게서요,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었고, 바로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 그 터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거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소원 이루어 주시고 비전의 집이 올라가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터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각과 관련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었을 때는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이 배웠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렇게 만나고 말씀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신실한 일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이에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피스토스 일꾼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말 잘하는 사람이었으니 배웠다. 가르치기를 잘하니 배웠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인정하는 것은 언어라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신실했을 때에 그를 통해서 배웠다고 지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실함과 신실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실은 뭐냐?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성실하다 그래요. 근데 신실함은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을 맡기신 분의 뜻에 맞게 충실하게 수행할 때 신실하다 그럽니다. 성경의 신실함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보면 성실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성실한지 아닌지는 신실함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신실함이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주의 종이면서도 내 생각대로 하면 그건 신실한 일꾼이 아닙니다. 그 일을 맡기신 주인이신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실한 일꾼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사랑을 소문내는 사람, 덕담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 뭐 암흑에는 좀 그렇고 뭐 부어가 부족하고 그런 얘기 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베푸시는, 행하시는 그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덕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멘토 누굽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똑똑한 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0: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서 뭔가 이루어 가시는 그 장점을 발견하고 그걸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의 덕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발견하여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서 배우면 영원히 잘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에바브라처럼 사람의 약점 자꾸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밭에 심어놓으신 좋은 것 발견하고 여러분의 자녀 볼 때 문제점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점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되 그 사랑하는 자녀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그것을 사랑의 흔적을 발견해서 말하는 사람, 계속 응원하는 사람 해서 상대방의 믿음도 무르익어가도록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인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열매가 자라야 돼요, 열매. 자, 또 이 열매가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계속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는 졸업이 없어요. 제대가 없어요. 평생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칼을 예력에 갈아야 돼요. 그래야 불행의 세력이 올 때 이 말씀으로 물러가라, 절망 낙담이 찾아올 때 말씀의 검으로 두려움 내어 쫓고 그러면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이 날카롭게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비전이 앞으로 나아갈 때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배워야 돼요. 예수님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예수님 닮아가야 해요. 여러분 믿음은 성숙할수록요 더 배우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꼬맹이들은 뭐 알면 되게 잘난 체 해야 하네요. 뭐 혼자 다 아는 것처럼 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 아닙니다. 모르는 게 많다 그럽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영국에서 목회할 때 경북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원래 천주교 신자였는데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던 분인데 문제 하나를 가지고요 3개월 연구하더니 글라스고 대학에서 세미나를 열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님이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수학 분야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고 배워야 할 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장성한 산의 대장부로 무르익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조금만 한 거 가지고 우쭐대는 갓난아기 상태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 말씀 더 배워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여러분의 믿음에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이 선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도 많이 성경 많이 알고 있는데도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 체험했는데도 더 체험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지겹지 않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믿음이 무르익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쪼록 믿음이 무르익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믿음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그 열매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 26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밤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가 30에서 80mm로, 함경도와 황해도가 20에서 60mm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27도, 함흥과 청진, 부산이 26도, 해산과 서울, 목포, 강릉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 대전, 대구, 광주, 여수가 24도, 춘천과 포항이 23도, 강계가 2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6도, 대구와 광주가 35도, 목포와 제주가 34도,

대전과 여수가 33도, 서울과 강릉이 31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이 29도, 신의주가 27도, 강계와 함흥, 청진이 26도, 평양과 해산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오늘 나누었던 주님께서 주신 목사님 통한 설교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는 성경 안에서 무르익어가는 믿음으로 행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 관계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으셨습니까? 아침 저녁 기온은 많이 선선해졌으나 한낮은 아직 불볕입니다. 풍성한 가을 거지를 꿈꾸는 농부들의 마음에 기도를 보태며 오늘도 은혜로 새벽을 엽니다. 지난밤 잠자리에 드실 때 단잠을 자고 가뿐하게 일어날 오늘의 새 아침을 기대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이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을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이 하루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감사가 뒤따르겠죠. 감사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기대와 감사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갈 것을 결단하며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26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먼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어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번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사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 척이요 너비는 서른 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 가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거룩이 어디서 결정되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이 거룩의 질서를 소유와 공간을 통해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 이 군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4절 여기는 이제 성전 안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데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처리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물을 잘 삶고 굽고 해서 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물에 대한 처리, 성물을 이제 처리하는데 공간 두 개로 나눕니다. 먼저는 19절에서 20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요리 공간, 부엌이죠, 부엌. 그리고 21절에서 24절은 백성을 위한 요리 공간, 부엌에 나오죠. 자,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그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겠지만, 17절에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주면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희년이 지나면 군주에게로 돌려보내라 말씀하죠. 자, 먼저 여기서 에스겔에서는 왕이라는 말 대신 군주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군주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프린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프린스 하면은 왕자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왕에게 하시는 말씀,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는 왕이라고 하지 않고 군주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군주냐? 이 왕들은 이미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한계를 드러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왕조는 멸망당했습니다. 왕은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 군주는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지도자긴 지도자인데 최고 지도자는 아닌 거죠. 프린스. 위에 더 큰 왕이 있다는 겁니다. 왕자일 뿐이고 더 큰 왕이 있다. 더 큰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는, 새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며 사는 지도자. 이게 이제 군주라는 거죠. 이런 군주에게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두 이제 군주하면 힘이 있죠. 힘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군주가 자기에게 땅이 있는데 너무 괜찮은 땅인데 참 마음에 드는 종, 신하가 있습니다. 야, 너에게 내 땅을 하사하겠노라. 얼마나 통 크고 멋져 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희년이 지나면 그 땅은 원래 주인인 군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군주가 잠깐 쓸 수 있도록 양도할 수는 있겠지만 희년이 지나면 그거는 너 더 이상 신하에게 속한 게 아니라 다시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땅,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기업. 그래서 이 기업은 내 마음대로 함부로 양도하거나 물리거나 또 경계선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그 땅에 살지만 이거는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아빠랑 같이 가는데 아빠가 안 가는데 아이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맛있는 솜사탕을 들고 착 뜯어먹으면서 아우 맛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저걸 보고 아빠 나 저거 내 거 할래. 아빠가 그래? 알았어. 그리고 지나가던 아이를 탁 때리고 엠마 솜사탕 내놔. 그리고 빼앗아 가지고 자 네 거다 이렇게 줬어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거 내 거야 내놔 하고 탁 때려서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풍조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힘이 좀 생기고 우리가 돈이 좀 생기고 권력이 좀 생기면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이거 내 거야 임마 내놔 그리고 탁 뺏어서 딱 때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렇게 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해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잠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요거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왕이라고 너무 함부로 자기만

사람들을 했던 왕들이 많았습니다. 힘 좀 있고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이 살다가 어느 포도원에 갔는데 너무 포도원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포도 농사를 잘 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포도원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진 평원, 이스르엘 평원입니다. 그곳에 있는 기가 막힌 땅이었거든요. 이걸 보고 이 아합 왕이 와, 너무 좋겠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죠. 야, 그 땅 나한테 넘겨라.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돈하고 뭐 다 줄게.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 그러냐. 이거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못 넘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이 얘기 듣고 알아눕습니다. 누워서 낑낑대는 거예요. 아우, 저 땅. 아우, 저 땅. 저건 내 건데. 아우. 이러니까 아내가 이세벨. 우상숭배에 아주 퀸카죠. 지나가다가 여보 왜 그래요? 아우 저 땅 저거 갖고 싶은데 저놈이 그냥 나봇이 아주 고집을 피워가지고 내놓지를 않네. 걱정 마요 여보. 내가 뺏어줄게. 그래가지고 가짜 거짓 증인을 불러다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래가지고 4절에 이 아합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하고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밥도 안 먹고 쉽게 말하면 삐진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폐하 왜 식사를 안 하시고 삐져 계십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10절에 불량자 두 사람을 나봇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거짓말로 두 명의 증인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저 나쁜 놈을 당장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가짜 증인을 세워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참 쉽습니다. 거짓말로 모함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자, 이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런 거 보면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왕들이 힘 좀 있다, 권력 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함부로 빼앗는 이웃의 소유를 함부로 탈취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군주, 그래서 하나님 왕이라고 안 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왕은 왕이 아니라 프린스, 군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모든 게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막 휘두르지 말고 그분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내 소유와 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내 힘이 있어도 못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 군주에게는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기도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부엌을 말씀하시죠. 제일 먼저는 제사장을 위한 부엌입니다. 19절에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갔고 그 방 뒤에 한 처소가 있었다. 자, 성전을 보면 들어가는 쪽이 동쪽이고요. 동쪽. 오른쪽이 북쪽입니다. 북쪽. 이 북쪽에 있는
제사장의 거룩한 방,

0: 그거는 성소 가운데, 이 성소 바로 오른쪽에 2층 테라스로 된, 3층 테라스로 된 이 방이 있는데, 요 거룩한 방 뒤쪽 서쪽에 한 처소가 있다. 그러니까 뒤쪽 서쪽으로 가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부엌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제사장이 드렸던 20절에 속건제, 속죄제, 희생제물을 굽게 되는데, 이 성물을 갖고 20절에 바깥틀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하니 가지 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거룩하면 좋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한 상태로 거룩한 제물을 갖고 바깥에 나가면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거룩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접하면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거룩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그 성궤를 모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제 이 수레가 덜컹거리니까 이 웃사가 성궤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잡으려고 탁 손을 잡다가 거기서 바로 죽죠.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한 성궤를 감이 댄 겁니다. 레위기 10장에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불 말고 다른 불을 갖고 드리게 되죠. 그러다가 바로 거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함부로 준비되지 않은 것에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 바깥들로 나가면 조금 전에 성전 그림을 보시면요. 네 구석이 있습니다. 성전 뜰에 이 바깥에 보면은 오른쪽 끝, 왼쪽 끝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모서리. 여기가 뭐냐? 백성들을 향한 부엌이 된다는 거죠. 부엌. 이곳에서는 이들을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을 함께 처리하고 굽고 삶으며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제사장 수준에서의 거룩을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이 거룩의 재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룩도 질서를 따라 준비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갖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가서 직장과 또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죠. 어디를 가든 주님이 동행하시지만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의 거룩을 잘 붙들면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소유의 경계, 거룩은 내 소유를 잘 구별해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그렇고 예를 들면 예물을 그리고 주일에 드리는 예배 이거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이거는 주님께 속한 겁니다라고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네 거가 아니면 네 거가 아니다. 왜 힘과 권모술수를 통해서 뺏으려고 하느냐. 두 번째는 내가 거룩을 지켜나가야 할 삶의 공간에서의 여러 층위에서의 거룩의 공간이 있는데 그 경계를 지키며 그곳에서의 거룩을 잘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유와 공간에 있어서 거룩한 구별과 또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라 할지라도 함부로 백성의 기업을 빼앗을 수 없게 정해두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 아침 묵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산업에서 함부로 쫓아내지도 못하게 막아두셨습니다. 친히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이 말씀은 오랜 포로 생활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도와 위안을 주었으리라 생각하니 저도 함께 큰 위로를 받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며 우리도 오늘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거친 바람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마침내는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가 보장된 백성으로 예비하신 기업을 받아 누릴 것을 믿습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해 두신 법을 우리도 오늘 믿음의 눈과 귀로 받으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말씀으로 달려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 26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낙심과 상심하는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찬양과 감사로 모든 막힌 담을 넘어서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주님의 뜻대로 말씀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길 소망하며 내용은 햇빛 비치니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오늘 네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하나님의 불공정 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한 제사장 국가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 국가의 구심점은 왕이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통솔 하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끌어갑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교회 국가입니다. 교회 국가의 운명은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며 어떤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우실까요? 교인들에게 초대 대제사장 후보를 꼽으라 한다면 단연 모세를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물론이고 제사장 직분까지도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대대로 세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처럼 존경하는 모세의 자손들에 대한 우대나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 온몸을 불살랐던 모세, 제 목숨을 내놓고 민족을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는 중재자로서 하나님 같았던 진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무덤도 없어요. 모세가 자리를 비운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을 주도했던 형 아론은 용케도 사형을 면했습니다. 동생 모세를 비방하고 지도력에 흠집을 내기도 했던 용렬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오늘의 인사청문회에 아론이 섰다면 어땠을까요? 아론이 모세를 제치고 아들들과 함께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임명받는 그날, 금송아지 사건으로 현장에서 사형당했던 3,000명의 유가족들은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부정하실 만한 불공정 인사를 취하신 이유? 그것은요, 아론이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아론은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3절,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자기부터 속죄를 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무지하고 연약한 죄인들의 입장에서 진심의 제사를 드리도록 아론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아론조차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안심하고 나오라고 하나님은 불공정의 비난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아예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오직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수하신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오 성령님, 저의 영혼을 영원토록 신비로운 하나님 사랑에 잠기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무릎 꿇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께서 너를 복주시네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2: 얼마 전 포항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신 김남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3: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아유 그냥 마음에 기도 중에 아 어디에 제가 내가 고정적으로 몇 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하죠. 예, 같이 이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얼마 좋아요. 아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서 이게 힘이 되지 않겠나.
2: 한 사람의 손길은 작아 보여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이면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전파 선교사,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해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장 2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은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에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거짓된 자를 미워하십니다. 정직하게 살면 당장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손에게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부정을 저지르기보다는 정직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천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얼굴을 바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직함으로 하늘이 열리고 세상이 밝아집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해라 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정직은 평생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충현교회 알렐루야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중국 청나라 말기에 나라를 쥐락펴락할 정도로 부자였던 호서람이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장사의 신, 중국 최후의 상인이라고 불렸던 호서람은 다음과 같은 장사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모든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다만 부정한 방법은 멀리하라. 둘째, 인맥을 사용해 돈을 벌어라. 다만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셋째, 친구의 도움으로 돈을 벌어라. 다만 친구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넷째, 큰 기회가 왔을 때를 놓치지 마라. 그래도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돈을 버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선행이 장사보다 더 중요하며 번 만큼 재물을 풀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너무나 멋진 원칙이지만 또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호서람은 왕유령이라는 사람이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었고 벼슬아치가 된 왕유령의 도움을 받아 국고를 빼돌려 큰 돈을 벌었습니다. 호서람은 자신의 원칙대로 돈을 벌지 않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며 그들과 결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 계속해서 큰 돈을 뇌물로 쓰다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호서람이 자신의 원칙대로 큰 돈을 벌고 베풀었다면 지금의 평가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읽고 배운 대로 그리고 믿음의 고백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말씀을 배우고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행함이 없이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내가 누구에게 가르쳐준 좋은 교훈이 있었다면 나부터 실천하는 사람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횃불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남성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예, 포항 전원교회 손태원 권사입니다. 저는 매일 죽도시장에서 포목하고 있는데 바느질하면서 출근하면 바로 극동방송 틀어놓고 말씀에도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진짜 감동을 먹고 그거는 따로 없어요. 아침부터 틀면 벌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 저기 목사님들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등등등등 계속 찬양 좋지. 찬양도 좋고 그 또와 이게 저거 믿다가 몇 년 방학하고 예 그것도 너무 내가 그 감동을 받았거든. 그래 정말로 방송이 하는 일이 너무 크고 보람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파 선교사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손태원 권사님의 행복의 비결 바로 극동방송과 함께하며 매일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우리 함께 누려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이야 말씀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여러 번 들으신 대로 남북 왕조가 나누어진 것이 BC 931년입니다. 남쪽에는 유다의 나라가,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섰습니다.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시작하였고 북쪽은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은 그 전왕 솔로몬의 신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여로보암 왕의 가장 큰 특징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각각 남유다와 북방이스라엘의 20명, 정확하게 표현하면 북방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는데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선한 왕이 꽤 많은데 초대 북방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우상을 극도로 숭배하였고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왕에 있었고 아들은 2년 동안 있었는데 그 나답 두 번째 왕이었던 이 왕이 이사갈 지파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하사의 반란에 의해서 그게 돼서 피살되어 죽어버리고 바하사가 3대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북방이스라엘은 3대째 벌써 또 왕조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바하사 3대 왕, 그 이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데 엘라 왕 역시 2년 동안 재위했고 바하사는 24년이었습니다. 엘라, 4대 왕 엘라도 2년 뒤에 술에 취해서 잔치를 벌이던 중에 전차 부대장 시머리의 반역으로 살해를 당함으로 두 번째 왕조, 바하사의 왕조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왕은 벌써 5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머리가 이 5대 왕이었는데 시머리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7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대 왕 가운데서 39명의 왕 가운데 가장 짧은 7일 동안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시머리의 모반으로 왕이 되었지만 백성과 군대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군관 오머리에 의해서 그가 피살되고 왕조에서 끝나게 되죠. 드디어 오머리가 6대 왕이 됩니다. 아까 아합이 몇 대라고 그랬죠? 7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가 오머리고 오머리의 아들이 아합이라는 겁니다. 오머리는 12년 동안 재위했습니다.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외교 정책을 폈고 많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주변 땅,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주변의 나라에서도 이 오머리의 하우스라고 하는 하우스 오브 오머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므로 얼마나 영토가 컸던가를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이 오머리도 12년 재위하고 그 이후에 아합,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아합이 7대 왕으로 22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상을 제일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 이런 식으로 아합 왕의 두 아들이 왕조를 했지만 이 오머리 왕조도 끝나게 됩니다. 연왕조, 제5대 왕조, 제6대 왕조, 제7대 왕조. 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된 해가 BC 722년입니다. 자, 아까 몇 년도에 시작했다고요? 놀랍습니다. 931년 BC에서 722년까지 그러니까 210년 동안 왕조가 있다가

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 지금의 시리아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는다고 늘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멸망됩니다. 210년 동안. 210년 동안 왕조는 몇 번 바뀌었다고요? 일곱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남방 유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남방 유다는. 이로부터 135년 뒤 586년 BC에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방 유다는 왕조의 전체 길이가 345년이고 북방 이스라엘은 210년대 210년에 7개의 왕조가 있었고 남방 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처음 세웠던 유다 왕국은 345년 동안 단 한 개 왕조만 계속돼요.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이렇게 해서 20명의 20대 왕조가 이어졌던 겁니다. 20대까지 한 왕조가 이어졌습니다. 긴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전능했습니다. 아합 왕, 7대 왕입니다. 이 7대 왕, 아합 왕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할 수 있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이세벨의 특징이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우상 숭배라고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북왕국에 가장 잘했던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 이세벨의 가장 잘한 게? 우상숭배. 아합이 가장 잘한 게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에 제일 열을 올렸고 제일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우긴 했지만 시돈,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돈, 여러분 수로 보니게 할 때 그 보니게가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이 페니키아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지역을 두고 있는데요.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결혼만 한 게 아니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우상들을 그대로 도입해 왔습니다. 아합이 함께 해왔던 겁니다. 국가 종교 차원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이 아세라를 섬기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400명을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주 나쁜 짓은 골라골라 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성경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한 구절이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설명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악함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악함의 탁월함을 나타냈던 말이 안 되지만 정말.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야. 여로보암 1세인데 그 아버지의 죄를 아버지가 아니죠. 사실은 친조상은 아니지만 왕조로 따지면 그 앞전 최초의 왕조였던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시돈 누구예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왕이 참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 있고 전부 다 나쁜 짓만 우상만 했습니다. 계속해서요.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노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하나님을 가장 노하게 하는 일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합이 우상을 이렇게 섬기니까 이세벨의 자기 와이프 왕비가 섬기던 나라의 신들까지 다 도입해서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합 왕 때 있었던 저 유명한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합 왕의 이야기가 아합 왕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장으로 따지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7절에 175세로 죽는다고 기록합니다. 모두 합하면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의 얘기가 성경에 무려 16장이나. 근데 악한 왕을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의 장을 할애하였을까요?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반면 교육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아방의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인 우상 숭배를 징벌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1절입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재앙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두고 말하는데 앞으로 내가 말하기까지 비가 안 올 거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18장 1절로 가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 일부 예배 때는 금방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얼마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 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아합이 말하기 전에는 아니 엘리야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안 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이제 가서 비 내린다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해라.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동안 지나간 3년 동안 기근이 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아합 왕 그 악한 우상 숭배하는 왕의 왕조 내에 요 사이로 말하면 장관 가운데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오바댜가 있었어. 성경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13명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오바댜.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온 나라가 우상 전체로 뒤덮여 있습니다. 왕과 왕비가 우상을 가장 앞서 섬깁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싹 쓸어버리면서 우상 숭배하는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많이 살려두었는데 오바댜는 100명을 숨겼습니다.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한 구절은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오바댜가 그렇게 3년 동안 가문 가운데서 물을 공급해요. 굴 속에 숨겨놓고 몇 명을? 100명을 50명씩 두 개의 굴에 그리고 뭐죠? 떡을 갖다 먹이는 것. 우리는 잠시 뒤에 보겠지만 이게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5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아합은 사실 아합은 오바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몰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숨기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의 신하로 국내 대신으로 요사의 말로 장관으로 거기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물 근원을 찾아가자. 내가에 어디 물이 있는 데를 찾아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혹시 꼴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꼴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혹시 풀 나는 데 있으면 그 풀이 있어야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짐승을 모두 잃어버릴 왕실에 있는 그 나라 안에 있는 많은 짐승들을 잃어버릴 그런 아주 위태로운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6절 두 사람이 누구예요? 왕과 아합 왕과 오바댜가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갔습니다.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바댜가 따로 왕은 따로 가고 오바댜 따로 갑니다. 오바댜가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하는 말이 당신 하나님의 사람, 나도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빨리 가서 아합 왕에게 나를 만났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오바댜가 깜짝 놀라며 아니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요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를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라고요? 그러면 왕은 얼마나 엘리야를 찾았는가? 엘리야를 왜요? 엘리야가 비가

간다고 그래서 비가 안 왔으니까 엘리야를 왜 찾았을까요? 죽이려고. 왜 찾았을까요? 다시 만나면 혹시 비를 얻을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바댜가 내가 당신을 만났다고 만약 왕께 이야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데로 데려가서 왕이 당신 만난다고 왔다가 당신 없어지면 나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게 하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옮겨가면 나는 그냥 죽습니다. 어떻게? 아, 그렇지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처음 듣는 것 같죠? 그래서 아합 왕이 가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얘기하는데 아합 왕이 엘리야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복상의 선지자들하고 나하고 좀 내기를 합시다. 내기를 합시다. 소 두 마리를 잡아서 제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신이 응답하시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갈멜산 꼭대기에 영적 전투가 열에서 생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이 올라가서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 400명, 450명, 850명이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리는, 해질 때 소제를 드리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죄송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악한 짓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소제 드릴 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얹고 물을 12동이나 갖다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의 영어 단어 단 53 단어의 짧은, 일명 명진학파에서는 엑기스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여.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불이 내려서 그 12동이 물 주변에 판 그 물 도랑에까지 모든 것을 다 핥아버리죠.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신 모두를 이스라엘 골짜기 가서 다 쳐주겠습니다. 엄청난. 사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한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죽여봐도 알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를 850명 싹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 비도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입니다. 19장 1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왕이 왕비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갈멜산 위에서 제단을 쌓고 비가 내리고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인 일, 칼로 죽였는지를,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왕비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합니다. 신 한 사람을 보내, 신부름을 보냈어요.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의 생명을, 엘리야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저 사람들 중 누구예요? 네가 죽인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생명을 그렇게 갖게, 너도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아직도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섬기는 신들, 아직도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가 누구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성경에서 이상한 장면을 만납니다. 이상합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나요. 18장에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 너 가서 아합에게 비가 안 온다고 그래라. 네가 다시 말하기 전에 비 안 온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너 이곳을 떠나서 그릿 시내가로 가라. 그릿 시내가에 갔습니다. 저녁때가 되면 까마귀가 갖고 와요. 뭐를요? 떡과,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시내의 물을 먹고 그 떡과 고기로 지납니다. 근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시내가 말라버려요.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이제 그리 시내까지 더 이상 있지 마라. 사르밧으로 가라. 기억나십니까? 사르밧. 가서 누구를 만나요? 나무 줍는 여인을 만납니다. 사르밧 땅에 들어가니까 나무 줍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여인이 과부예요. 그 과부가 나무를 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저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래. 그래서 가서 그릇에 물을 좀 달라. 물을 가지러 가는

그런데 그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요. 불러서 나 떡 하나 먹고 싶으니까 떡을 하나 가져다.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참 너무하십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하십니다. 나는 우리 집에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한등이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걸 만들어 갖고 오래요. 저는요 정말 저는 엘리야처럼 그런 음성 안 듣는 목사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고 목사야 너네 교회 과부 모자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거 그거 네가 먼저 달라고 그래서 먹어라. 저를 보세요. 제가 그거 말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저는 그거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못할 거 아시니까 저한테는 그런 음성을 안 들려주세요.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엘리야는 근데 그 음성을 듣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들으시죠? 근데 그 이후에 그냥 간단하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가루가 다 모든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알과 아세라 목사를 섬기는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영적 전투에서도 그렇게 큰 대승을 거두고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을 단칼에 자기가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합니다.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아니 하늘을 뚫고 나갈 듯한 그런 용기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승리도 있었고 놀라운 간증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19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제 자기 생명 살겠다고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를 어디에 속한?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동안 활동하던 데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제는 나라의 경계를 넘어 남쪽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로 국경을 넘었어요. 야, 내가 여기 있다간 죽겠어. 자기 생명을 위하여 나 살려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완전히 그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그 다음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야, 얼마나 절망과 좌절과 디프레스와 얼마나 심적인 침체가, 영적인 침체가 이렇게 이걸 현대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한때는 교회에 없어서 안 되는 정말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가장 열심을 내고 누가 봐도 저분에 저분만큼 믿음 좋은 저분이 기도하면 모든 게 응답돼 막 역사 그때 그 역사도 그분 때문에 된 거야. 그랬던 그가 어떤 날 갑자기 예배당에 안 보이는 거야. 알고 봤더니 저 어디 딴 데 가서 죽기를 구하고 지금 그 모습이 지금 엘리야가. 근데 여러분 그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가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 죽여주세요. 됐습니다.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그냥 죽기만 해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나 누구하고. 한때는 그렇게 영적으로 찬란한 역사를 만들었던 그가 빛나는 역사를 만들었던 그가 그렇게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사실은 잔다는 표현이지만 이게 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 눈 안 떴으면 좋겠어. 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어루만진다. 저는 이것을 주님의 어루만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주님은 그때 어루만지세요. 6절 계속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래요.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기는 먹었지만 에이, 아니야 또 그냥 누웠습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또 다시 왔어. 또 하나님 어루만지심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필요한 분들이 오늘날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한때는 그렇게도 잘 나갔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좀 모르면서 내 남편도 나를 별로 안 어루만져주고 내 아내도 별로 안 어루만져주고 우리 사업도 누구도 안 하나님 우리 사업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라 아무것도 못해요.

0: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여 어루만져 주세요. 이랜다고 맞은 게 아닙니다.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거는 그냥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냥 주님 이제 족하니까 그냥 죽여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좌절과 절망과 영적 디프레스 속에 침체 속에 빠진 그 엘리야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또 어루만지고 성경 그러잖아요. 어루만지고 다시 어루만지고 아멘. 저는 우리 교회를 주님이 다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어루만져 주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루만져야 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은 아무것도 아예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괜찮지 않습니다. 지금 육체의 질병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 이 어루만짐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막 엄마들이 오는 겁니다. 엄마들이 요새 말로 말하면 애기 안고 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아이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께 와서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서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 당시 여자들이 회중 앞에만 나올 수 있어요? 아기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우리가 만져주심을 바란다면 주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께 나온 사람에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다시 만져주심을 바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처럼 주여 조카오니 죽여주옵소서.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저 좀 만져주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 안에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사업이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곳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무하죠. 엘리야 자기가 하려고 하던 그렇게도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복음서 안에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실로암 못에 가서 그도 침을 뱉어 흙을 겨 눈에 바르시고 손을 대셨다는 거죠. 주님의 만져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나날이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위에 바르게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평화 속에서 발전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분열을 극복하여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 국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혹 영어 헐을 아시나요? 여기서 헐은 영어 헐, 바로 그녀를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발음하기 은근 어렵네요. 이 영화에선 소프트웨어, 즉 미래의 AI와 사랑에 빠지는 한 남자가 나오는데 마냥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지진 않더라고요. 요즘 세상은 전자기기와 기술의 발달로 물질의 발전 속도를 가늠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무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질 문명의 발전이 과연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 아멘. 앞서 소개드린 영화에선 그렇게 발전한 AI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적 궁핍함과 정서적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 인간은 기술만으로는 결코 온전히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근원부터 충족시키고 만족시키시는 단 한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아침 우리 영혼의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찬양하며 나가길 바라며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요, 첨단 기술의 발전, AI 시대의 도래, 로봇공항의 진일보 등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마치 우리 삶의 행복한 청사진을

그런 노래하는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전 이런 기사들을 접할 때면 마냥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인류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과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했듯, 아니 오히려 전쟁 등의 비극을 초래했던 곳에서 알 수 있듯,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믿음과 신앙의 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기반이 튼튼히 세워져야 과학이든 기술이든 그 위에 온전히 쌓이는 것이 아닐까요? 자, 한번 다 같이 따라서 외쳐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 아멘. 소망 없는 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영혼의 생각에 귀 기울이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외쳐보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 아침 함께 해주고 계시는 방송가족분들 계십니다. 뒷자리 9507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새벽 기도 다녀온 후에 또 운동도 다녀오고 또 이어서 샬조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9507님 늘 일상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우리 귀한 분이십니다. 감사해요. 뒷자리 8291님께서도요, 새로운 하루의 아침 극동방송과 함께함이 정말 행복합니다. 출근 준비하면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우리 수요 예배가 있는 날 삶으로 살다가 또 저녁에 수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신실한 이 기도의 또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8191님 늘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시는 그 모습이 정말 멋지고 귀감이 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4820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요 문자 보내주셨고요. 2642님께서도요, 여호와 엘로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주님의 귀한 방송 선교사 보서PD님과 오늘도 멋진 시간 만들어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 엘로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해요. 오늘도 우리 멋지고 참 은혜로운 우리 이륙사인님과 방송가족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정말 행복하고요. 우리 그렇게 멋진 시간 함께 만들어 가길 소망해요. 자, 4420님께서요, 야, 오늘 또 이렇게 국내 단기 선교 다녀오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또 나의 은사찾기라고 MBTI처럼 검사하는 게 있어서 한번 해보셨다고 우리 4420님 보내주셨는데, 항목들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긍휼, 섬김, 다스림, 구제,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또 이런 MBTI 검사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저는 무엇이 나올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 4420님 늘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많은 구제와 긍휼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3924님께서도요, 오늘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김석균 목사님 그분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또 귀한 신청곡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올려주신 신청곡은 잠시 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2657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에 특별히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하면서 오늘 나는 이를 신청곡 올려봅니다. 이 시간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께 또 아침 응원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요 힘이 나는 또 응원의 문자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귀한 신청곡도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 방송가족분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요, 출석체크 출첵받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바라며 두 글자 평안, 평안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0: 평안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오늘 오후 2시, 오늘 오후 2시예요.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사랑이들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박수! 시간 참 빠르죠? 벌써 오늘이네요. 자,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뜰한 책방에서 오늘 바로 최상훈 목사님을 모시고 바로 이렇게 은혜로운 공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저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를 또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 최상훈 목사님께서요, 현장에서 직접 또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하게 은혜롭게 나눠주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세미나 특별히 무료로 진행이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우리 저자이신 우리 최상훈 목사님의 고백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세미나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는 아직 신청 못했는데 어떻게 하죠 하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 일단 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혹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세미나라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여러분 꼭 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의 수요일 코너죠. 포항제일교회 우리 찬양 디바 이상은 자매와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찬양.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채널 고정. 그 남자 그 여자의
1: 아는 찬양.
0: 아는 찬양. 매주 수요일 아침 찬양으로 열어야 해요. 바로 그 남자 그 여자의 아는 찬양. 오랜만에 귀한 걸음 하셨습니다. 포항제일교회 찬양 디바. 네, 이상은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상은입니다. 롱타임 노씨입니다.
0: 완전 롱타임 노씨. 와, 자매님, 이게 얼마 만이에요?
1: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0: 네, 정말 오랜만이고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1: 저도
0: 예,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자매님 어디 가셨어요? 언제 오세요? 라고 항상 하셨는데 드디어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1: 여러분.
0: 또 와주셨고요.
1: 저도 보고 싶었어요.
0: 예, 정말 우리 자매님께서 제가 알고 있었죠. 자매님, 진짜 롱롱롱 타임 노시인데요.
1: 롱롱롱 타임 노시.
0: 무더운 여름 그거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아, 진짜 엄청 어마무시하게 뜨겁고 그 습한 여름이었잖아요.
0: 대단했죠.
1: 진짜 엄청났는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날씨에도 밖에서 일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0: 그쵸.
1: 정말 그런 분들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진짜 무탈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0: 네.
1: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또 엄청나게 바빴던 그 상반기를 한 달락 마무리 짓고 또 잠시 잠깐 있었던 그 휴가 시간이 진짜 정말 좀 아쉬웠는데
0: 네.
1: 그래도 잠시라도 쉼을 가질 수 있는 휴가 기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며 그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0: 네, 또 생각해 보면요, 자매님
1: 네.
0: 이렇게 엄청 바빠야지
1: 네.
0: 또 잠깐 주어진 그 휴식 시간이 그렇게 달고 또 달더라고요.
1: 아, 맞습니다. 네,
0: 네,
1: 공감합니다.
0: 공감하면
1: 네.
0: 됩니다. 또 이렇게 진짜 여름 사역을 또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우리
1: 네.
0: 자매님 잘 치르고 또 이렇게 오늘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1: 네.
0: 자매님 혹시 영화 헐
1: 네.
0: HER 헐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1: 영화 제목은 들어봤던
0: 아,
1: 것
0: 그래요?
1: 같은데.
0: 이게 AI에 대한 굉장히 사실적인 스타일의 영화인데요. 기술의 발달로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그 가운데 오히려 인간은 공허해질 거라는 이 기술은 사람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좀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1: 그런 영화군요. 아무래도 그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가장 큰 차이인 부분일 것 같은 하나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냐 없냐 같거든요. 제
0: 네.
1: 생각에는. 근데 그 감정이 있는 생명은 교감이라는 것을 하고 그 교감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영혼의 갈급함과 공허함을 채우는 그런 존재가 되지는 못하는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0: 맞습니다. 정말 이 기술이 갖는 그 명백한, 그 명확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정말 소망 없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근원부터 만족시키고 소생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겠죠.
1: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충만함이 우리 삶의 기쁨의 원동력이 돼서 끊이지 않

0: 맞는 찬양이 흐르는 삶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1: 아멘.
0: 네,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바로 또그 남자께 이제 아는 찬양 이
1: 자,
0: 코너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1: 그렇죠. 어우, 이 맥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0: 네,
1: 뭉쳐봤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그 남자 그 여자의 아는 찬양으로 오늘도 은혜로 아침을 열어보시죠.
0: 네.
1: 어우, 지금 막 문자가 쏟아지고 있어요.
0: 와, 그러네요. 너무
1: 네,
0: 반겨주시는 것
1: 정말 우리
0: 같은데.
1: 442분이 우와 인싸 우리 이상은 자매님 안녕하세요라고
0: 안녕하세요.
1: 보내주셨고요. 2642님 우리 상은 자매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목소리만 들어도 기쁨이
0: 와, 이런
1: 뿜뿜합니다라고.
0: 은혜의 문구를 또
1: 진짜
0: 진짜
1: 안
0: 저도
1: 되겠습니다.
0: 너무너무
1: 예, 너무
0: 반갑습니다.
1: 반갑고요. 우리 안 되겠어요. 우리 빨리 한번 힘차게 찬양의 은혜를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1: 부흥제일교회 이상은 자매와 함께하는 아는 찬양.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2: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10,000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단체 주문 전문 박태준의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시원한 팥빙수와 찰보리빵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와, 자매님 오늘의
0: 네,
1: 출첵 제시가 평안인데
0: 네,
1: 지금 막 이행시로 자발적으로도 보내주고 계세요.
0: 장난 아닙니다.
1: 네,
0: 지금
1: 제가 운을 한번 띄워볼게요.
0: 네.
1: 뒷자리 이륙사이님의 평안 이행시입니다.
0: 네.
1: 평!
0: 평강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1: 안!
0: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와, 박수. 야, 어쩜 이렇게 센스가
0: 그러게요.
1: 대단하십니다. 우리 이륙사이님과 방송하실 분들.
0: 네.
1: 우리 8291님께서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0: 네.
1: 평! 평소에 제가 읽지도 않던 성경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0: 어,
1: 성경을 읽으니 쉼도 있고 마음에 안심과 평안을 얻는 것 같이 기쁩니다. 야,
0: 진짜 다들 대단하십니다.
1: 대단하시고요.
0: 네.
1: 요즘에 이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행시가
0: 어떤?
1: 물 흘러가는 이행시.
0: 어,
1: 이게 읽다 보면 이행시였구나 싶은데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제가 놓치거든요. 우리 바리구이님 아주 은혜와 센스 넘치는.
0: 아, 이행시인데 소설 같은.
1: 그렇지요.
0: 물 흘러가듯이.
1: 산문과 같은 이행시. 참 좋아요.
0: 산문과 같은
1: 아주
0: 이행시.
1: 좋아요. 우리 바리구이님 감사하고요.
0: 네.
1: 오늘은 평안 두 글자로 출첵 받고 있습니다.
0: 네.
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매님
0: 네,
1: 아시겠지만요, 아직 무더위가
0: 네,
1: 물러날 기미를 안 보여요. 가졌으면 좋겠는데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또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더라고요.
0: 다시 오고.
1: 다시
0: 오늘도
1: 왔어요.
0: 제가 날씨를 한번 봤는데
1: 네,
0: 낮에 최고 기온 3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1: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이열치열이에요. 35도요? 네, 또 네, 마음에
0: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 입추가 지났다는 사실.
1: 그렇죠. 처서도 지나고 입추도 지났는데 언제 가니? 하지만 좋습니다.

0: 네.
1: 이열치열이에요.
0: 이열치열?
1: 네. 이 무더위는 성령의 뜨거움으로 이겨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0: 성령의 뜨거움.
1: 네, 성령의 뜨거움.
0: 네.
1: 오늘은 힘이 나는 이 신나는 찬양들, 뜨거운 찬양들 준비해 주셨다고요?
0: 맞습니다. 주제를 또 이렇게 멋지게 주셔서
1: 할렐루야.
0: 이렇게 뜨거운 여름, 하지만 우리는 더 뜨거운 찬양으로 이겨낸다. 이렇게 주제를 주셔가지고,
1: 그렇지요.
0: 야, 어떻게 이렇게 진짜 멋진 주제를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하면서 진짜
1: 할렐루야입니다.
0: 신나는 찬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아,
0: 네.
1: 궁금한데요. 그첫 번째 신나고 뜨거운 찬양 무엇이
0: 네.
1: 있을까요?
0: 우리가 무더위, 여름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피디님?
1: 일단 뭐 물도
0: 네.
1: 생각나고요. 이렇게 뭐
0: 물.
1: 무더위다,
0: 무더위,
1: 물,
0: 더우니까?
1: 더위. 근데
0: 네.
1: 뭐 한편으로 좀 뜨거운 막 불도 막 생각이
0: 맞아요,
1: 나고.
0: 맞아요. 저 오늘 딱 준비한 찬양들의 그 키워드가 딱 그런 걸로 준비를 했거든요.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지금 시원한 물, 바다,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첫 찬양에서는 바로 바다와
1: 바다.
0: 생명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송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1: 바다와 생명수.
0: 네, 오늘 소개해드릴 첫 찬송가는요,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입니다.
1: 목마른 내 영혼.
0: 네, 바다 물결처럼 밀려오는 은혜의 배경, 이 찬송가의 가사는 놀랍게도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1: 네.
0: 네, 헨리 젤리가 작사를 하고 헨리 길모어가 작곡을 한이 찬송가는 약 1900년경에 탄생했습니다. 원래 곡명은 후렴 가사처럼 Like a Mighty Sea, 바다 물결 같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에는 1919년 예수의 사랑은 바다와 같음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소개되었는데요. 우리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이 찬송가를 먼저 정석대로 정석 버전으로 한번 듣고 오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1: 좋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는 바다와 생명수고요.
0: 네.
1: 야, 여기에 맞춰서 우리 자매님께서 아주 우리의 이 목마른 내 영혼을 시원하게 적셔줄 찬송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0: 네. 네.
1: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먼저 듣고 오실게요.

0: 아멘. 정말 기쁨 한량 없는 이런 찬송이네요.
1: 네.
0: 찬송과의 은혜가 정말 크고요. 정말 우리의 이 목마른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아주 충만히 촉촉히 적셔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장면이 좀 어떠셨어요?
1: 저는 한달 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렇게 찬양 나누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요. 또이 찬양의 그 1절, 2절, 3절, 4절 가사가
0: 네.
1: 그 벌스 부분이라고 하죠. 후렴 전에.
0: 그렇죠.
1: 그 가사가 너무너무 다 은혜가 돼서.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0: 네.
1: 제가 부르면서도 되게 묵상이 다시 한번 될것 같은 그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0: 네, 한번더 준비가 되어 있다는
1: 네.
0: 점. 여러분, 혹시라도 놓치셨다면 그 은혜 아직 있다는 점 놓치지
1: 맞습니다.
0: 마세요. 우리 많은 방송가족분들께서 오늘
1: 네.
0: 함께해 주시면서 사진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우리 2667님께서 이
1: 네.
0: 수확하신 농작물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와.
0: 오늘 수확한 고추 5개, 그동안 수확한 단호박입니다.
1: 아.
0: 세상에. 근데
1: 엄청나다.
0: 되게 예쁘네요. 단호박도
1: 단호박이 되게
0: 그렇고
1: 길게 생겼네요.
0: 길고 되게 크고 아유 정말 보기만 해도 충만해집니다.
1: 수확의 기쁨,
0: 수확의
1: 진짜
0: 기쁨.
1: 엄청날 것
0: 정말 이
1: 같습니다.
0: 아침 또 주님께 감사를 올린 저와 우리 2667님이 또 아니실까
1: 네,
0: 생각도 들고요.
1: 맞습니다.
0: 우리 7362님. 아멘. 저도 엄청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목마른 내용은 우리 자매님 반가워요. 두분다
1: 반갑습니다.
0: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라고
1: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240님께서요, 평안으로 센스있게 이행시 보내주셨는데,
1: 그러네요.
0: 제가 운을 한번 띄워볼게요.
1: 네.
0: 평!
1: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0: 안!
1: 안아주세요. 아멘.
0: 아멘!
1: 이렇게
0: 그,
1: 보내주셨어요.
0: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이렇게 꼭 안으며 얼마나 행복할까요?
1: 맞습니다. 주님의 품, 가장 좋은
0: 주님의 품,
1: 품.
0: 가장 따뜻한 품,
1: 네.
0: 가장 시원한 품인 줄 믿습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 9918님 오프닝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 네.
0: 우리 7117님이 샬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극동방송 보서 PD님과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상은 자매님의 만남, 콩닥콩닥 가슴 뛰게 하는 목소리에 오늘도 멋지고 또 힘차게 출발하고 있어요.
1: 와.
0: 상은 자매님, 저는 영광이 이모예요. 두분늘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
0: 임마누엘.
1: 영광이 이모. 그
0: 네.
1: 제 친구가 영광이란 친구가
0: 아,
1: 있어요.
0: 그래요.
1: 영광이 이모. 안녕하세요, 이모님.
0: 우리 자매님의 친구분이
1: 아,
0: 영광분이군요.
1: 맞아요.
0: 예.
1: 강영광.
0: 그분의 또 이모님께서.
1: 네, 아, 너무
0: 저렇게
1: 감사합니다.
0: 청취하고 계시다니.
1: 이모님도 늘
0: 늘
1: 강건하세요.
0: 강건하세요.
1: 네.
0: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는 우리 모든
1: 네.
0: 방송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목마른 내용은 한번더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퀴즈가 있다고요.
1: 네, 퀴즈가 오늘도 빠질 수 없죠.
0: 그렇죠. 한번 나눠주실까요?
1: 네, 여러분 퀴즈를 한번 드릴 텐데요. 잘 듣고 정답 맞춰주세요.
0: 네.
1: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찬송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0: 제목이에요.
1: 네,
0: 보기,
1: 너무
0: 네.
1: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0: 잘 들어야
1: 네.
0: 됩니다. 보기 1번.
1: 보기 1번, 목마른 내 영혼.
0: 목마른 내용아.
1: 네.
0: 보기 2번.
1: 보기 2번, 목축인 내 영혼.
0: 아, 할렐루야입니다. 자, 이게 보기를 내는 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이게 고난이도의 작업인데, 우리 자매님께서 센스와 은혜, 그리고 재미까지 세 마리 토끼 다 잡으셨어요. 보기
1: 세
0: 1번,
1: 마리나.
0: 그렇죠. 보기 1번, 목마른 내용은.
1: 네.
0: 전 보기 2번이 몹시 궁금했었는데, 보기 2번, 축인 내용은.
1: 목축인 내 영혼.
0: 네, 우리 내 영혼이 이미 목을 축이고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렇게
1: 네.
0: 피식하면서도 또 이제 퀴즈의 정답도 보내고 싶은 이렇게 욕구가 막 올라올 겁니다.
1: 맞습니다.
0: 자, 오늘의 퀴즈 아주 센스 있게 우리 자매님이 잘 나눠주셨고요.
1: 네.
0: 오늘 이 퀴즈의 정답을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나눌 이 찬송을 한번더 들으시고
1: 네.
0: 혹시 궁금하면 귀 쫑긋 한번 하시면 또 이제 찬송가의 가사에서도 힌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1: 그러면 그 제일 첫 줄에서 나온다는 또 소문이
0: 그렇군요.
1: 노래 시작하자마자 그 정답이
0: 네.
1: 나온다는 가사에서
0: 그렇습니다.
1: 잘 들어보시면
0: 시작과 동시에 이 힌트가 뿜뿜 쏟아져

0: 나오니까요. 여러분 귀 쫑긋 세우고 네. 한번 저희 나누리 찬양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아, 자매님 듣기로는 네. 오늘의 이 찬양을 네. 또 라이브로 이렇게 올려주실 예정이라고요?
1: 맞습니다. 찬송가 제가 정석대로 듣고 왔지만 또 저희 코너의 성격에 맞게
0: 그렇죠.
1: 힘차고 야. 또 신나게 이 아침을 여는 찬양 네. 네, 그래서 좀 신나고 힘찬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 함께 나눌 때 라이브로 네. 나눌 예정이거든요. 박수 치면서 힘차게 다 같이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더불어서 오늘의 퀴즈의 정답도 잊지 말고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퀴즈의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목마른 내용은 라이브 버전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 간주만 들어도 은혜가 되네요.
1: 벌써 신나죠? 힘차고.
0: 네.
1: 여러분이 찬송가니까요.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같이
0: 할렐루야.
1: 계신 자리에서.
0: 할렐루야.
1: 목마른 내용은

0: 짜임이다.
1: 진짜 힘이야. 자매님, 진짜 롱롱롱 타임도 쉬었어요. 나 진짜 너무 행복하네, 진짜로.
0: 이 시간에 다 네. 채워드리는 그 야, 그간의 공백을.
1: 그러니까요. 네, 양곡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아 지금 자매님 이게 맞죠? 제가 네? 지금 막 시원하거든요. 제 영혼은 시원해요. 근데 제 육신은 지금 땀이 솟아나고 있어. 지금 제가 두 팔 벌려서 박수 치면서 찬송을 하니까 맞습니다. 어쩜 이렇게
0: 자연스럽게 저도 주먹 쥐면서 이렇게 주먹 약간 행진하듯이 부르게 되는.
1: 그러니까 이게 저희 영혼이 저도 네. 모르게 막 소생하는 느낌이 네. 나고요.
0: 아,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네,
1: 이 아침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우리 뒷자리 9717님. 목마른 내 영혼 아침에 그 센스 정말 즐거워요.
0: 아우, 되게 힘나는 문자 감사합니다.
1: 맞아요. 힘나는 문자. 우리 8291님. 날씨 더운데 더운 날씨에 들으니 아주 시원하네요. 아, 네. 오늘 하루 이 찬양을 듣고 더위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더위 타파.
1: 더위 타파. 우리 1289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상은자매님 너무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네, 날씨가 계속 더운데요.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모두 해피 수요일 되세요.
0: 해피 수요일 되세요.
1: 보냈습니다. 우리 자매님 너무 반가웠나 봐요. 이게 네. 반가움을 넘어서 반갑습니다 보내시거든요. 이건 반가움의 극상의 표현이에요. 자, 극치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0: 네.
1: 자매님 좀 어떠셨어요?
0: 아, 저 진짜 저도 아까 그 표현하셨던 것처럼 부르고 있는데 되게 영혼 소생하고 네. 시원해지는데 몸은 뜨거워지지만
1: 뜨거워지고.
0: 아 진짜 그 몸이 진짜 새롭게 영혼이 채워진 느낌.

0: 너무 신나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1: 정말 기쁨으로 채워지는 느낌.
0: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게 네. 더 즐겁고요.
1: 맞습니다. 네. 우리 방송하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저희가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0: 네, 너무 좋습니다.
1: 5274님, 샬롬. 두 분의 힘찬 찬양으로 인해 흘러넘치는 주님의 평안 안에서 목마른 내 영혼, 목축인 내 영혼 됨에 감사한 아침입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5274님께서 네. 이 안에 다 담아주셨어요. 정답의 정답도 이렇게 또 보내주신 것 같고요.
0: 네.
1: 이 오늘의 이 출첵 제시어도 평안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맞아요.
1: 센스 있게 다 담아주셔서
0: 그러네요.
1: 감사합니다. 우리 2312님 목마른 내 영혼 진짜 덥지만 네. 신나는 찬양에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승리하는 수요일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감사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2657님 평안 이행시 아
0: 와
1: 와우
0: 짧고 강력한데요?
1: 강렬해요. 네. 강력합니다. 평
0: 평양
1: 안
0: 안방에도 울려라 극동방송
1: 극동방송
0: 크크 너무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1: 이 극동방송이 또 이 북방 사역을 꿈꾸고 있잖아요.
0: 네.
1: 평양 안방에도 언젠가 울리게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할렐루야.
0: 아멘.
1: 자, 찬양의 은혜에 가득 한번 나눠봤고요.
0: 네.
1: 이어서 우리 2657님의 신청곡 오늘 나는 가스펠 콰이어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올게요.

0: 와, 자매님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자매님 나오셔서 깜짝 놀라셨고.
1: 아 그러게, 진짜 문자가 엄청 들어오고 있네요.
0: 보이시죠?
1: 네, 진짜 예. 진짜 엄청 감동입니다.
0: 그리고 찬양의 은혜가 정말 가득해서 네. 이렇게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1: 아 진짜 여러분 저도 감동입니다. 여러분 덕에.
0: 네, 덕에 정말 감사하고요. 이 네. 667님 아까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바구니 씻어야 하는데 너무 신나서 몸이 자동적으로 흔들어집니다.
1: 바구니를 씻으시면서 몸이 흔들어집니다.
0: 흔들면서 자동으로 바구니는 씻겨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 너무 좋은데.
0: 우리 1044님 PD님과 우리 상은 언니의 콜라보로 와. 아침부터 예수의 사랑으로 활기차고 행복하네요. 와. 기다렸어요.
1: 와, 기다렸어요. 저 다섯 글자가 기다렸어. 엄청난 재낸다. 진짜 단어네요. 네,
0: 힘을 줍니다.
1: 와,
0: 우리
1: 진짜.
0: 요즘에 어떤 그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런 표현이죠. 네. 아, PD님.
1: 아, 네. 유행하는 거예요?
0: 예, 예.
1: 제 유행에 좀 떨어집니다, 제가.
0: 제가 SNS는 열심히 하거든요.
1: 아, 저는 이게 오타라고 생각을 했어요. PD님. 와.
0: PD님, 이게 살짝 일본어스러운 느낌인데 아주 센스 있게 1044님 와.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제가 바로 캐치했어요.
1: 아 진짜.
0: 예, 우리 9402님 목마른 네. 내 영혼을 평안케 하는 찬양 감사합니다까지 네.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우리 4549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3위님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내주시고 네. 세 번째 찬양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오늘의 퀴즈 네, 잘 들어주세요.
0: 네.
1: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찬송가의 네. 제목은 무엇일까요?
0: 찬송가의 두 번 나눴던 그 찬송가의 제목 네. 앞서 나눴던 그 제목을 맞춰주시면
1: 맞습니다.
0: 되겠습니다. 복이 있나요?
1: 네, 복이 1번.
0: 복이 1번.
1: 목마른 내 영혼.
0: 목마른 내 영혼.
1: 네.
0: 복이 2번.
1: 복이 2번. 목 축인 내 영혼.
0: 아, 목을 축인 내 영혼. 축인 내 영혼도 참 좋습니다. 과연 보기에 정답은 몇 번일까요?
1: 네.
0: 1번 있고 2번 있는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0: 장난 문자 보내주세요.
1: 네.
0: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자매님 너무 오랜만이신 거 아닌가요? 기다렸습니다. 자매님께서 소리에 힘이 있어서 실로암 같은 자녀도 잘 부르실 것 같아요. 실로암 불러서 군대에 틉시다.
1: 와.
0: 아침부터 힘주는 찬양 감사합니다. 수요팅!
1: 와, 제가 이 자리에 나오니까 또 수요팅을 듣네요.
0: 아, 그러네요.
1: 아는 장에서 수요팅!
0: 또 수요팅입니다. 아니, 진짜 우리 실로암 네. 이런 힘찬 찬양 언젠가 우리 자매님께서 이렇게 다 곡을 발매해 주시면 군대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나를 꿈꿔갑니다.
1: 아멘.
0: 네. 우리 공무사님 비전을 또 나눠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자매님 라이브 찬양까지 은혜를 네. 한번 나눠봤는데 네. 지금 이어지는 찬양도 라이브로 올려주실 예정이라고요?
1: 맞습니다. 우리 힘차고 신나는 이 분위기를 이어서요.
0: 이어서
1: 계속 그 성령의 단비가 우리가 영혼에 이렇게 영혼에 젖어들 수 있게
0: 네.
1: 네, 두 번째 찬양도 준비를 했는데요. 두 번째로 나눠드릴 찬양은 저희가 또 여름 하면 뭔가요? 물 또 다른 단어.
0: 아, 아까 얘기했던 혹시 아, 네. 불?
1: 불 맞습니다.
0: 아, 맞췄다.
1: 불 같은 뜨거움이죠. 정말 네. 덥고 한 것처럼 네, 뜨거움하면 불 이렇게 연상되지 않나요? 그래서
0: 맞아요.
1: 오늘 주제인 이열치열에 맞게 불에 관한 찬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야,
1: 바로 성령의 불타는 교회입니다.
0: 할렐루야입니다. 이미 타이틀부터 굉장히 뜨거워요. 하지만 뭔가 시원한 느낌도 있고요.
1: 네.
0: 이 찬양 빨리 불러보고 싶은데요.
1: 이 찬양을 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좀 잘 수준이 낮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0: 예.
1: 아마 다들 아시겠죠?
0: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1: 네, 그래서 한번 다 신나게 같이 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의
0: 분들,
1: 불타는 교회.
0: 예, 다 같이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 찬양을 정말 많이 아세요.
1: 진짜.
0: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많이 제가 많이 배우거든요.
1: 네.
0: 이 찬양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다 같이 그 자리에서 뜨겁게 박수 치면서 찬양 올리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우리 4540님, 보석 PD님과 자매님 반갑습니다. 복된 수요일 보내세요.
1: 복된 수요일 보내세요.
0: 우리 9898님 주님의 담비로 흠뻑 적셔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성령의 불타는 교회 찬양으로 우리 한번 적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다 같이 찬양 라이브로 올리시죠.
1: 벌써부터 신나요.
0: 너무 신난다.
1: 아는 찬양이라는 문자가 들어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양 올릴게요.
1: 후후 후끈. 후끈.

0: 축하드립니다. 박수.
1: 와, 이제 와. 문자도 함께 폭주하고 있습니다.
2: 네, 지금 문자도 불타고 있고요. 지금 제 몸도 불타고 있고 지금 지금
1: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고 은혜롭고 재밌고
2: 재밌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박자가 두루두루 갖추고 있어요. 우리 4545님 우와, 성령의 불타는 교회. 저의 아는 찬양이에요. 오! 할렐루야라고 하트 보내주셨고요. 역시 우리 3328님 정답 1번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을 해소시켜주시고 네. 언제나 삶의 행복과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극동방송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9898님 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알아요. 자 갑시다. 고고.
1: 와, 너무 힘난다. 자 갑시다.
2: 에이,
1: 고고.
2: 고고 외치셨어요. 아, 자매님 정말 뜨거웠고요. 진짜 네. 지금 목이 거의 쉴 정도로 찬양 외쳐 부르고 있는데 우리 자매님 좀 어떠셨어요?
1: 너무 신나고요. 네. 너무 행복하고요.
2: 역시
1: 이렇게 우리가 지금 청취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순 없지만 문자로 뭐 자 알아요 갑시다 그거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네. 자, 그 자리에서 같이 신나게 찬양하시고 계실 모습이 이렇게 막 떠올라서 네. 너무 행복하고 힘나고 좋습니다.
2: 눈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선함 이렇게 환합니다.
1: 네,
2: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찬양의 은혜로 이 아침 수요팅하고 계실 모습 상상하니까
1: 네.
2: 정말 힘이 나는데 장모님 네. 저희 한번 달려볼게요. 네. 마지막 피날레 찬양 무엇인가요?
1: 마지막 피날레 찬양 또 준비했습니다. 네. 피날레 찬양 세 번째로 나눠드릴 찬양은요. 여름하면 강렬하고 뜨거운 태양이 또 생각나지
2: 그렇죠.
1: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고전 찬양이면서도 직관적인 찬양이죠. 네. 바로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이라는 야, 찬양입니다.
2: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1: 네.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저희에게 문자 주셨던 그 너무 사랑스럽고도 감사한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2: 네.
1: 아침부터 그 온 가족이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학교 갈 준비와 뭐 유치원 갈 준비, 출근 준비를 하신다고
2: 맞아요.
1: 가족 온 가족이
2: 기억이
1: 그리고
2: 나요.
1: 네, 또 7살짜리 제 조카들도 듣고 있다는 문자를 받고 아, 우리 방송이 정말 연령층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구나.
2: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처음은 장년층께서 좋아하실 찬송가를 두 번째는 청년층,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CCM으로
2: 네.
1: 마지막은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찬양도 될 수 있으면 꼭꼭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세 번째 선곡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1: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찬양인데요. 네. 잘 듣고 있나요, 여러분?
2: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 아마 듣고 계실
1: 너무,
2: 거예요.
1: 네, 귀여운 찬양입니다. 아, 네. 뜨거워, 아, 뜨거워,
2: 아, 뜨거워,
1: 주님의 사랑 이런 찬양이거든요.
2: 야.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뜨거운 주님의 사랑 한번 이렇게 가득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준비했어요. 다 같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 함께해요.
1: 네.

0: 감동.
1: 자매님 PD님 덕분에 너무 즐거운 아침입니다. 한 시간 너무 짧아요.
0: 아, 진짜 힘나는 문자네요.
1: 맞아요. 정말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랐고요. 감사합니다.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상 지금 퀴즈의 정답 한번 발표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0: 네.
1: 오늘의 퀴즈의 정답은 과연 몇 번일까요, 자매님?
0: 정답 준비하시고 쏘세요.
1: 쏘세요. 정답은
0: 1번.
1: 1번.
0: 목마른 내 영혼이었습니다.
1: 목마른 내 영혼이었습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많은 분들께서 정답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그 중에서 제가 빠르게 네 분을 한번 선정해봤는데요.
0: 네?
1: 6296님, 8291님, 5274님, 1044님 네 분은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번 더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정말 감사하고요. 자매님 정말 모처럼 만에 또 이렇게
0: 네.
1: 은혜 나누는데
0: 네.
1: 오늘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0: 정말요.
1: 네, 오늘 좀 어떠셨어요?
0: 네, 우리 방송 진짜 여전히 즐겁잖아요. 저희 코너.
1: 그렇죠.
0: 네, 오늘 유독 파이팅이 넘쳤던 것 같은데
1: 네.
0: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했으면 더 재밌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1: 맞아요.
0: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주 9월 첫 주라서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찾아오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 아쉬움을 기대감으로 품고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면 좋겠고요. 오늘 보니까 진짜 이 아침에 100개 문자 100개를
1: 맞아요.
0: 약간 100개까지의 오는 이 아침의 문자 이
1: 대박입니다.
0: 7시에 진짜 대단한 그 사랑과 관심과 열정 진짜 감사드리고요. 진짜 사랑 듬뿍 받고 가고 그 복귀하는 게 되게 힘이 되고
1: 네.
0: 힘을 받고 가는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1: 할렐루야.
0: 감사합니다.
1: 끝으로 방송과 주포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의 불로 파이어 하시고요.
1: 파이어!
0: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아침 7시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안녕!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그 남자 그 여자의 아침을 여는 찬양회 포항제일교회 이상은 자매님이셨어요. 자매님 이 아침 귀한 찬양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0: 다음 주에 만나요.

0: 와, 자매님 하다 보니까 네? 벌써 마칠 때가 다가왔어요.
1: 제가 항상 느끼는 예. 거예요. 열심히 달리다 보면 벌써 마칠 시간이야?
0: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고? 우리 7694님도 그렇게 느끼셨습니다. 네. 샬롬, 샬조아 들으며 열일 중요하는데 네? 이건 문자 안 변할 수가 없는 열정이에요.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12장 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숨은 우상들을 온전히 파멸하고 약속하신 복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택하려면 첫째, 내 안의 세상 가치관과 은밀한 우상을 철저히 깨뜨려야 합니다. 26절에서 모세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해요. 선포는 모세가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그도에서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하지요.

0: 그런데 12장 1절에 이 약속의 땅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해요.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얻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그러니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라고 해요. 내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끝이 아니죠. 그 응답받은 자리, 곧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이 바로 가장 위험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붓고 나니 대학가의 술집과 카페, 쇼핑몰이 즐비하고 미팅신, 다이어트신, 미남미녀 숭배가 나를 유혹하거든요. 좋은 곳에 취직하면 어떤가요? 골프신, 접대신, 돈과 성공의 신이 언제든 내 손을 잡으려고 달려들지요. 그 우상들의 절하며 세상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곧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합니다. 거룩은 타협하지 않는 과감한 결단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차마 끊어내지 못한 은밀한 죄, 돈과 학벌과 명품을 향한 집착, 내 자식을 남보다 뛰어나게 키우려는 욕망의 신상들을 사정없이 찍어내고 불살라야 해요. 아까워하면서가 아니라 마땅히 역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3,000명이나 죽었다고 놀랄 게 아니에요. 다 죽어 마땅한데 조금밖에 안 죽었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기껏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도 정작 천국에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함이 뼈저리게 느껴져야 아낌없이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내가 선택해야 할 복과 순종의 길은 무엇입니까? 헐고 부수어야 할 푸른 나무 아래의 우상은 무엇이죠? 버리기가 아까워 은밀히 감춰둔 죄는 없나요?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택하려면 둘째, 자기 소견대로가 아닌 주님이 택하신 방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4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라고 해요. 이방 민족들은 자기가 편한 곳, 즉 보기 좋은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 어디서든 자기 맘대로 우상에게 제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내 기분이나 편의주의가 통하지 않아요.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택하신 십자가 복음의 길로만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택하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기복과 신비주의를 따라 내 병 고쳐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떼쓰는 예배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병 고침을 위해 재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요. 그런데 영혼 구원이나 거룩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행복만을 위해 구한다면 그것이 곧 기복입니다. 참된 예배는 6절에 나오는 번제와 희생제물, 11조 서원제, 낙헌제처럼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회개와 헌신으로 내 고집이 부서질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내 죄를 뿌리 뽑고 온전히 파멸하면 7절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 하게 되지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 성도가 모여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편의와 기복적인 마음으로 이방신을 대하듯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나요? 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 헌신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까? 정해진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게임을 우상으로 섬긴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큐티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엄마는 큐티와 공부를 다 끝내야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빨리 게임을 하려고 억지로 큐티와 공부를 하고 정해진 게임 시간도 어겼어요. 결국 게임이 우상이 되어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혼난 뒤 게임은 금요일 저녁에만 하기로 했지요. 3절 말씀에서 모세는 아세라 우상을 불태우고 다른 우상들을 찍어버리라고 해요. 게임을 우상 삼은 것을 회개하며 큐티와 공부를 먼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게임은 약속한 시간에만 할래요. 저의 적용은 게임을 하자고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면 금요일에만 할 수 있다고 말할게요. 입니다. 예배에 방해가 될 만큼 게임 생각으로 가득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9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 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의 우상은 스마트폰 게임이에요. 주말에만 게임을 할 수 있다 보니 예배 시간에도 빨리 게임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멍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3절에서 우상을 불태우고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세요. 게임을 아예 안 하는 건 아직 자신이 없지만 예배 시간을 방해하는 게임 생각을 깨뜨리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 볼게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래요. 저의 적용은 예배 시간에 신나게 뛰며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할게요. 입니다. 두 어린이가 게임이 우상이라고 똑같이 말하네요. 아이들한테는 정말 게임과 스마트폰이 큰 우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성공하고 평안해 보여도 하나님의 질서가 없다면 그것은 저주의 길입니다. 내 속에 또아리를 튼 교만과 이기심, 세상의 이름들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며 사정없이 헐고 깨뜨려야 해요. 내 편의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이방 제사를 멈추고 피 흘림이 있는 진정한 번제와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가족이 여호와 앞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욕심을 따라 저주의 길을 기웃거리는 저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곁눈질하며 세상의 푸른 나무 아래를 찾아 쾌락과 돈과 자식 성공의 우상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의 완악함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끄집어내어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얄팍한 기복 신앙으로 주님을 내 편의에 따라 섬기려 한 이방 제사의 모습도 다 내버리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곳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림이 있는 회개의 제단을 쌓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 하는 복된 가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디어와 스마트폰, 게임의 유혹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큐티를 먼저 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선함으로 복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가피필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께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천 동해교회에서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수요일까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쟁취하자를 주제로 집회를 진행합니다.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에 교차로 진행되며 강사로는 강명식 목사님, 김빛나 목사님, 김태정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91-06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지역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0: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희망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인 여성 새로 일하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임용사 자격증반 등 공인등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2026년도 국비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새일 여성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포항지점 신청자 모집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8-44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교회 박동한 목사님께서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광야를 넘어 성숙의 신앙으로 여섯 번째 교만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은 광야를 넘어 성숙의 신앙으로 여섯 번째 교만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 박사는 기업을 크게 일으킨 뒤에도 자신을 기업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후임 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무엇이 그의 마음을 지켰을까요? 성공에 취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공의 때에 하나님을 잊으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게 되고 교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공의 때에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잘나서 잘된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실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운이 좋아서 잘된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운이 좋아서 때와 환경이 잘 맞았고 내가 좋은 기회를 만났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셋째로 사람이 도와주어서 잘된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사람은 인맥이 있어야 하고 그동안 내가 인맥을 잘 맺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신명기 8장 후반부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길고 고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집도 짓고 소와 양과 은금과 소유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고생 끝이고 신앙의 위기도 지난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할 때와는 전혀 다른 위험이 풍요 속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8절은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될 이스라엘이 맞게 될 위험과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요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핵심은 첫째로 풍요로운 삶에는 하나님을 잊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은 먹어서 배부르고 집에 살며 소와 양과 은금과 소유가 많아질 때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나는 안 그럴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풍요 자체가 아니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마음이에요. 모든 것이 넉넉해지면 신앙은 액세서리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공로로 바꾸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수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만은 그 성공의 원인을 1인칭 나에게로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능력은 가려지게 되고 자기만 남게 되거든요. 본문은 교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재물 얻을 능력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18절은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하고, 그 일을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누릴 풍요는 자기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힘과 소유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본문은 풍요를 바라보는 시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삶의 자리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편이 넉넉해지는 그런 가나안과 같은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려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래도 조금 쉽지만, 잘 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풍요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높이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 될 때,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어떻게 교만을 극복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본문은 가장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특히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경고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으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지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무엇이 찾아올까요?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우리 신앙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안에 거주하게 될 때를 말합니다. 그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쉽게 잊을까요? 힘들 때가 아니라 편안할 때입니다. 그래서 풍요 속에서 더욱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기억은 단지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고 오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루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우리 신앙은 살아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회사에는 두 가지가 전시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업을 성장해 나가면서 받은 수출의 탑이라고 합니다. 300만 불, 500만 불,

2천만 불, 1억 불, 최근에는 2억 불 수출의 탑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1999년 창업 예배 때 받은 여호수아 말씀 액자입니다. 이 말씀 액자에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하는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할 때 잘 나가면서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게 되면서 이 수출의 탑과 함께 말씀 액자를 전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수출의 탑 옆에 말씀 액자를 나란히 걸어두었을까요? 잘 될수록 처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성공만 바라보면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성공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좋은 표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성공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잘 될 때, 형통할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교만을 극복하고 천국 본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삽시다. 본문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본질이거든요. 교만과 겸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교만과 겸손의 가장 큰 차이는 주어의 차이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어가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만이 생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살 집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요.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얻은 것이 과연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우리가 알면 겸손해지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고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흑백 요리사 2에 프렌치 파파로 출연한 타미리 셰프가 있습니다. 그는 서울 청담동에서 오랫동안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은 오너 셰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이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나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을 앞으로도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교만을 꺾어버리셨어요. 그는 다시 말씀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요리로 섬기면서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능력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생각했다면 이제는 나의 재능과 기회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내 능력만 보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결과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능력과 기회도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감사로 신앙을 지키며 삽시다. 18절은 재물 얻을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누리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사람은 잘 될수록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떠벌리고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된 결과라도 그 결과 앞에서 자신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루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교만을 경계하게 하는 믿음의 훈련이 됩니다. 풍요 속에서도 감사하면 자신의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불평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지만 풍요의 자리에서는 교만이 우리 신앙을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마다 다시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편이

0: 편이 좋든 나쁘든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교만을 멀리할 수 있어요.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믿음의 울타리입니다. 이 감사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역도 장미란 선수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장미란 선수는 평소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을 지켜온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는 화려한 세리머니 대신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터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고 그리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더 인상적인 장면은 4년 뒤 런던 올림픽 때였습니다. 그 사이에 교통사고가 있었거든요. 교통사고 후유증과 통증 속에 결국 4위에 머물렀지만 장미란 선수는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금메달을 땄을 때도 메달을 놓쳤을 때도 그의 시선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성공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게 하고 아쉬운 결과 앞에서는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드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천국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때에서는 불평을 경계해야 하지만 풍요의 자리에서는 교만을 적극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을 극복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것처럼 보여도 내 능력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인정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감사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삽시다. 여러분 모두 교만을 극복하고 천국 본향을 향하여서 겸손과 감사로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교회 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포항 큰숲교회 김창성 목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도 알죠.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부분을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서 순수 복음 전파 방송의 중요성이 25년 전부터 오늘날도 변함없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포항 지역은 홈이 곧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으로 또 잘 아실 겁니다.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이곳 포항에서 시작하는 극동방송은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대한민국의 동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항 극동방송을 저도 많이 사랑하고 또 응원하게 되고요.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우리 포항 극동방송을 품고 기도하며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항 극동방송에게 대한민국의 동쪽이 달려 있습니다.
2: 대한민국의 삼면은 복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서단 백령도에서는 서울극동방송이 복음을 전하고 최남단은 제주극동방송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동단은 포항극동방송이 복음으로 물들여갑니다. 하지만 이 복음 전파는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

예, 오늘도 방송은 멈추지 않죠.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유숙입니다. 디엘 무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죄의 무게조차도요, 하나님의 용서는 능히 덮으시죠. 십자가는 인간의 실패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